0: 자스탄 덴베 생게 남초 공감사 다도 남초 생고 초발의 전티니 변종 롱진인 천리콩 표계 롱진키 전제낭 세 준비시베의 전티지 말레 전조용 쇼케 노브드와이
1: 말레 전조용 쇼케 제시케비
0: 만초레 전디 롱진기 군용 변종 롱진 롱년 청진 티신 라도 카바르기 토 추르 진디디 조풍윤기 토네 퇴직도 세나도부지
1: 마조레 전디 제스 다와타 라과 제기 쇼베 추조 구다 가망안에 주베 바르타 시조 쇼조 듄다 가망안에 기베 바르 Gardonjunibe, Sengelengene Tudodo, Senangu, Jawashuinila.
0: Sengenamso, Tirengile Sena, Chirengunduta, Tanenshin, Tense Kumju, Jen Ujushuibe, Lengene Nasile Senka, Jimbeche, Serena. Sengenamso, Moyenabsu, Chirengundu Shibe Nansenti, Serena.
2: Chetin Gundu.

0: 我这波了，我干不上了。
1: 好，不干不上。中单的队员。好不，他俺走了，年过女不打，是不急用的，忙些的给住个院长。轮球多是嘛，钱的用也蛮多啊。全部来，兄弟俩用不到了。我让他中单俩用不到了。哦，你今晚里也长不虚伪呢，你俩年数不一样，会缺的没了。
2: 啊，对，
1: 没事事的。
0: 是，
1: 你俩来接俩，你朝外脱了呀。
0: 你是观众席啊，给这龙国面去，老百姓这是明白吧？
1: 哦哦，包了爹死的，老百姓提的爹，可
0: 是爹死的爹。
1: 俺那不让给老多看吧，那对不对？
0: 哦，他个啦。
1: 哦哦，爹那个伢拉个孙伢能行，空给老百姓那龙种什么都会。
0: 哦哦，
1: 一把烟雾这江不一般的，你是吃上装到了马菜？
0: 是，
1: 都对呢，这一年来人都当多，而且这
0: 人都当多的是，哦哦，
1: 现在你老早的钱不一般，
0: 哦，
1: 他一呢没缺的啥玩意没都包了。
0: 好嘞，
1: 不得不写单子。哦，
0: 自己这，
1: 我老爹，大爹谁拿的爹？
0: 啊，
1: 他昨天俺在街上给这个写单，
0: 哦，
1: 老不有地拿的检查不是吧？俺拿，他不能拿他个嘞。
0: 哦嘞，这的，你看这是小嘞，这年纪这里给我们姐妹，不然个估计俺惹不起的。
1: 弟妹妹，二位妈子去。
0: 哦，
1: 二位妈子怕写单，俺拿不上地拿，老不有检查，他不能检查他个嘞。
0: 这你还好么都不过去，不然个俺惹不起的，我。 这是包了，他给俺爹死的。
1: 哦，
0: 这帮人给俺给，直接怎么多的嘛？那不是吧？哦，你那里要老真的给，太恶心他个了。啊嘞，
1: 对包了。
0: 哦，
1: 这龙光面怎么多的？你长辈隔壁呀，年把多的呢，身体呢，贴不拿了，贴不拿就长不了吧？那你那说不给，联系这个干，可长不着嘞。
0: 好公司，好公司，也就阿婆我，是，不然的也就是给，他不然的算不算数啊？我。
1: 还能嘛包了？
0: 大伯了，要不咱拿了？有不？伯了，拜拜。哦哦，不拍啊！
3: 哎呀，
0: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마셉 제 맹강리 야딱제 제가 멋진 비나 얘 나저티 도르 쪽 말베 오라니 나 시고 겹구유베
1: 시 모라니 녜디 제스메 대시다 녜랄시오 디링아 지리나 륜조치디 보지토죠
0: 어
1: 부디가 내식군 좀 토베 저런 고미아디 제중 어제 제중아
0: 어
1: 부디닝제 보고라니마 나저 집으시라 하유스기 매 망고서 그 유베자 어 드네 저런 고미아디 제기 롭존디 제베질 아 내시디 베트 상자 친수스기도 와
0: 오지
1: 제자 디리네 몽라니게 내시군 좀 써야게 전룽 검자디 야호 제 제비는 뭐라게 나서 찾기 용배 마체 명가래 조마르다 워리 전도 부디 대부채고 쓰도 안 모
0: 어찌보
1: 아
0: 다딘 저 편바 유나다 나라니게 대부채제 야호 제장도 아
1: 어어 야 뭐 쇼시 인다 알레 녀리 견라게데 또 아 녀디 두스제 디난데 실 딜렘나 용구르사 어디 로센리스 도중에
0: 어
1: 이다 뭐
2: 저런 권장기 로센 센시 나와 그스 슈구디 디네 더딩 안즈
1: 오야 꿈 어이 오 두스 지 어 글리 글리 말레 아 두스

0: 나로나. 세리라제 세르기슈마디 겐조르 미부세시 친르베 다소 펜딩용웨 정지기 케바키라 닝네 우순쿠 첸제기 공주 생겨나부초 응암사 다데케나부초 생고속벨레 젠티니 첸제기 공주 시벨레 젠티시 말레 젠소경 슈킨 지식예비 트링레 젠나 헨게초 러블라니 수사르듀난게타 프랑스지 귤칠레 케바 러블람 모주 슈기
1: Longo Dong Chage, Siri Pigegi Gurim Chetu, Joami, Sirup Ginju do Yula, Ninju Tida Tunbe, Terribia, Mantaji Tun Yu.
0: Nam Chan Yedon Hakzam, Sardu Nankin, Ari Tiri Kejin, Idi Shunki.
2: Messini, Tuntun Shimatang, Job Gobe Chawani, Tepe Mawe. Nedu Gaja Samya, Zulin Chinigi.
0: Nobir Chagatop Yanki, Pumi Toma, Jam Juli Yi.
1: Nye, Nye Mizidi, Serigi, Pugdun do Yuwa Chedi, Tine Pugdun di, Munjo Yongwa Chaju Yi.
0: Jungu Dini Gajigi, Cheji Singta Topian, Chen Shu Senki.
3: Seri Li Timbashi Gunny, Jibajina, Tune Tibi, Miuni, Mimalia, Shamdi Shuju Tijin.
4: 咱们邻居出大气血，而李微软公司酿制三对吧，比尔盖茨一。财气浪子撇给钱不提，闽南籍错了，收金钱不提不行不行，因为呀，闽南籍退了给普脚提的他，端过不来，过地就要骂谁，恰就没把过年的呢，人你撇给给普个三不提，小着你是。
0: 콩남베 로주기 미리기 머리베 미버세시 지리기 상와 시도치베 고무치유

0: 따져 싸듯이 때문에 장외 남을 시듯이 급날 중요미에 천안시 영시
1: 난치 뒤럽사비에 끝쿵디니 뺀신비에 체리 권주의 치듯이 급
0: 록레탕 인터차와 락도카와 송갈 미뒤 지겐부조 남탕 주시
1: 전제기 미리 비치소를 피해 쇼핑디니 도쇼 간드시기장 젠터미의 시기

디카 일 젤로 책동 앞에 고추 고조 로데 젤로 책동 조경 앞주 르 파기 미이 콩니 십제 입세기 수제 겐타 팅러 체니 직베 서드 겐 이라 외로 직부타 깨원 직베 테네 켄게 저도 양 디카 이기 체니 직부 춘지기 타니니 녜삼 시바티이 장나 디카 일타 명시라 장나 투스 커디 슈스 지 차와니 장 직부타 체니 직부와 차진 시기 这个一日记录切工阿别古就口住旅到我孙辈次孙就说起你法兰西勒黑亚西别撒家冲空庭啊萨提给念扎点别勒夫里去做路边读兄弟罗米尔在记录切工主给交通路这个一日巴黎读松年这个二空堂确实给给毛是你你咋先自我求进整日期间毛都记了直接起第一起诉这个一年 바팔리야 공주시 차외 나와기 막변천부 머르시 머군도슈 디가이 나슈베 튜수 신윤기 돕라 충롱유나 마도슈관나 타수의 신윤기 돕라 문신토베 마치베 로당관나 디가이기 종지타 로미라 년댄타 존버차고치규 샘타지 공주완 미먹주기 동해레 타르구나 니에바르토 제바기 섬시라 댄베 시자 콩도 추구바르냐 저로 제공 두개 줄고류 다와 죽지배 채주라 콩조와 미신유 양결 소규 로타제디 신유니 미여조와 리송타 냠구 편주 루지타 탑수 지배 규당 견도 명조와 치고 냠네 대가 이기 시가르 견도 중에 견니 콩기에 셰바다나 고교기 정시 댐배 전구시라 댐네 중앙이바

0: 谈的你毕竟起出自救不到大事
1: 迪克尔尼 黑种龙亲年轻烈共 黑见龙亲以 迪克尔尼 黑种龙亲年轻烈共 黑见龙亲以
2: Zamjongtang, Longchin Dewar.
3: Zamjongtang, Longchin Dewar.
2: Cowe Pupji, Lingyewe, Zamjong Duzi, Dineki, Woma Subli, Mar Sintu, Mizi Yingle, De Karachung.
4: Chachang Bematang Tsumbe, Zumri Guze, Dermudi, Sinkin Chogo Lingetsu, Nyewang Gibe, Susbu.
2: Zamjongtang, Longchin Dewar.
4: Zamjongtang, Longchin Dewar.
5: Zasnan denbe senken henge gongkamsang. Tengdi pyoge longchen ki li senang. Pyoge shunki zumke ma nima pendo la ki gyayi ki toa ne zamatang. Zomba po bichun kang ne bichun nangwe zamchung rinche. Ndrumu bu shibashik pyono ne pyoge du pepkyur tang zumji yangdun je shugyu inbe senshi yubshu. Tirin lenge ki nyalam du biya ni ndrumu bu shibe zamchung ki liu nishuba di yin. Senge lenge, ngay la zamchung di zumke ma Nima pendo la ki kor ngor zui dur dui shu na. Nima pendo la ni, jelu chek tong gub ge dunju tunji lor shiga zir gu chung bada. Tunju miri lubling geyi cianga ki geyi da chui tang zumri zinra ne tunjing. Lu shun zumri lubling ki shunki zumba bu shib dur zinra ting gebar lubchung na war pimyung yubri. Nima pendo la ki tata tunju nyeri cakbar kang du chale na xin yubada. Kong ki tabar cakbar tang tuyotib na so to, geyi ki toa ne lok zum tang. Zemzhung so, zumri zamchu mangbu binyun yuejing. Lokzomtang, zemzhung chokji yang kashyashik ngachir bichun nangyun yubshi. Nrumubu shibe zemzhung di geyi ki barmantini, kong ki jelu nidu ni lo ne zomgu tsukbatang. Tuyun lo ge ringla ngachir soju tingma gyunji, jelu nidu ju lor zombabu bichun kangne ngusu bichun nangshin. Nrumubu shibe zemzhung di pyono ne puyi la pabgyur shuji, jelu nidu ju ni lor, Pyonchung Puyi Binyin Bichun Kangne Nguysu Bichun Chebarji. Ndrumubu Shibe Zemchung Dini, Zhonggui Sashi Chimur Gyorju Guji Cheji Ki Puyi Ki Sunanbe Tsuwe Nedan Nguysum Sejin Du Cunxing. Puyi Ki Mugi Ki Lewan La Tugur Chishi Zedu Dunbe Zemchung Puyi Du Chungwa Shikda. Tugab Sarbe Puyi Ki Nguyu Rinlu Ki Zamchu Kejin Shikyan Yinba Tini Bichun Jinbi Cheji. Puyi Zamdu Masi Gyeyong Ki Kuntuyang Nyancha Chichir Kibata. Jialing tang ngak juu ki mito torkin xindu mangbu chungxing. Gyaji lobo biu chui du palja hajang sangbu shik tuyane, zomla gawe xiongi mangbu mekdu chayu la gyurdang gyurmin shi. Xiamla lingi ne piu ki xiongi zomke ma nima pendo la ki gyayi ki tuane zambata. Piu no ne piu ge du pep gyurdang zomji yangdun jie xu be zomchung rinche, rumu bu xie be liu nishuba tisen rana. Samgi ni, Mengangi nechi dengdu nyegyur ma kumbar. Nin kakar ngogarla mimangbu tinje duyndu nyene dena, lu yong xindu ne magi bar kyurjing. Mik dasayang minang char. Nishie dumar me nechi dengdu zogbur debada. Tana zogbur dudu yang meche surjig yar singne tegar jagi nechi dengdu de. Me rangi kyoji Mengangi meche zogba suto simche chila, Lakwa nipo joksa mani bar bangdian ki dengdu parmi chixing. Nela jokin ki pomo shikdar cemna chenpo chi. Tamar, xiamu bogdu kyunbe nindua ba niki jizye cheji, diniki mola china ji jixi. Me dogji tiyang dongne gyona dunkin kaluwe nekantu getu. Nindua be demju jimani la semgi ki dogji kirdi, lamsin moran cemna jisa tine chexing. Nero tsur kitam tsijik shugyu yangji. Chöla tarwe pakbib nawa maye kongla, menkangi goke duzi semgi laryang jiche dunmi tukyur. Men dokchi gebar kirti, chongkirgi gyalam surdu langne dutu. Lamdingi kolu rini se tsukengi chiwudang jawar hutzatangji chiwa tsubzu ngang panchu chongon chijing. Kasui guyang 존참 체베 튀식미 구국베 신의 표면 탈마식기 갸람 체제 당내 주지 체바 통외 섬기기 지숙강 표미 대제 수장식 지숙기 최도 표미 대 괴기 내내 짐발 대화나 표미 탈마디 쭉 전도하기 섬기기 라바 팔라 유베 ngoce sula chewe semgi gyungma zhula gyalamle chegutu. Gyungma zhu tindashik chebe chiwudar chizubchiwe kuri tida singkwene kolokakakbe jannawar senpu chaji. Moche shize nangi kaluwe mula chima dorwata chwebe kuzuru charwa moyi rik. Tuangmar myo sambar chongirbani yerib kushib denbashik risamme. Tekar lepzam yinbe semgila 총결외 귤루 치단 팀저식 인튼 지인 모이 고마츠 치마도 겐기 카티 총결 난게 개념부 팀저 휴신기 유탐 섬취 캐차부 팀저식 섬기기 일라 텐지 지타 메지 티테 모 서리시리 귤 서리시리낭 총결기 촘람도 괴네 몰라카야 진주 유켄 투제라 치타르 맹캉탕 바다 신두 링웨 사신나 덤접 젠진기 캥비에 상람 충충시 유에바다. 총결시에비에 민태당 히바 신두치외 김망 라와시기낭 도지 탱하슈용외 사티 몰라니 도지에 내 세부시 마수 디걸 탱하 총세바 뉴뉴 요아레디 민라 가르세 왕에 미시 아마 개무시키 섬기기 깨자 히바르 년치 미마 뒤네 삼루 유잠 당치 태태 훌륭한 티게메 모이 담니 푸주 창문 식당 자와라 섬기기 신비의 신설 법라 이치 태양 추저 향상 단자 야민의 대도자 구탄 교평 캐다 치겐 총습기 보문식 고라디난 뒤기 유부티 신기 유추 쥐기 틀려 치다 아마 개무 섬기 이탄 체바 통외 몰라 샘수 디다르체 채나 강다 가바유나 총기기 미듄도 삼기기 깨장 랑신기 힌두 충월 교징 랑면시 차외 외부티 삼기기 주베 띵라 심용 강바사베 낭뷰수 강라두두 신의 용기리 아마 개미 삼기 캐다 치겐 포무티 야루에 강베 듄두 치티 도악치 비브라치 그 뒤바 이남 유게 담발라 안 면바삼기 뒤바 인바 하쿠기두 아마 개면 되게 매지 렌듀 지가 제만니라 랑니 캠슈킨로 총켄낭 니미 치네 고유 코르와치 섬기기 굽주 잠체네 칩시 유서 뎨섬듀 고레낭네 키 숙저 직수 중화 식차베 모이 닝 차롱롱 체시 남신 특인기 뎨서 로아데 니마라라 마슈기 파르두 뎨다 직란 체네데 태동 로알레 마송암 남균이나 다주 립지리 치르 추포알 용외 아마 개미 흔토동앙 내배 섬기 통지 항중 상시 섬기기 안에 마체 공도 김라로 유잠 송지 메 락바지글 차담다 락바지글 차가를 메또 모차지시 캐리용네 섬기라 차담 포르강루 차단티니 맹균 송배 차단식장 인디 신두 라외 가르기 티두 랑기 수양 통투 님이 지네 구유 코르웨 닝궁기 투수 차다 랑바 춥주 제자와 차차바양 시메 다자 님의 슈 신잠 임바다 강망 라외 고칸네 창해직 당신 여덕 차다 폴캉 통주 종화디 곰바 센두 로티 니레 랑바다 중네 섬기기 우티인지라 차다 폴숨 동비 미버 메바르와 데뷔 촌나티 10월 균네 하자 편부 중화시 차단 폴강티니 총결기 몰라댐비 규주 현식인데 며치수 총결 시버 고와 련카바르 큐르 사수이기 투수 키만 고래낭 종은 치겐 림신 망투 송화다 섬기라 톤망 치겐 대장 메베 띵네 가신 미 참나기 따와라 못 가보면 양주 만주 치킨 당 채지 섬기기 징버 쥐쥐네 너수 동투 아마 개미 셰베 총습기 포모디 히네 립 제기 추바당 골함 낙보 골라 저슈 취지마 딱바 제라 홉디 떼뒤 총켈바 자양 시발 때나 긴급 당외 능부 나부 되고 되다. 놈시 망부 죽비 초도 독부 나와라 라기 나론 유이 겐바 딱바 제기 토하니 총습비 집수식 능기 보모티 섬기 통세 총습기 미 편춘 체두 뜬비 니도 틴저 미시발 무 섬기라 미루 다신 디미 뜬비 랑키 시엔키 졸람가 유바 섬기 기신의 소르디 교부 야랑네 남식샹 체주 칸리 구베 포모티 섬기라 도치 꼴기 니수 강양 슈주 메베 섬기 이탄 체티 헌토르와르쿠르 다치두 포모티 뼈용네 유진 송 메바다 팅에 칸라야켄 리뉴 메바 칸다기 셰바싱나 팅아 큐슈 송직 대베 교외 쿠르숨 강코르동와다 충미 규빈 케다 체징 다다 가발 숨미 매경 신김메 멍미키 줄미 땅외 남다 다신 독치기 땡도 게마 땡아 섬기기 응습 치치 치실치 라리에 춘이 쇼와라 퇴용하다 라리에 종발목항 톡발 주용시 섬기기 뒤도 대체용배 굼듭 본삼 족점리 체지 라리안 기내치 미 토나 제주로 메카케메 디두 콤삼샤네 메용콩 지잠다 메 조초텔라 투쿠르치켄시 중나삼삼치 메 독치 아마 심산젠티 고카르 추네 장자르니에디 미키 아메 킴구르 딘네 데티데 아메 숙칩지규 메가 명응습 덕인응신 섭친부 텐라 메바르쿠르 세뮤치투도 조와당 첩지 고래낭 종치켄기 곰자 하람 튜주 메베 섬기강 니주어 겹진 밀람양미 밀람낭 랑이 특지 땡도 념내 믹당 미툽진 락베 준퓨 빈도니 양양체라 준부동외 자양 축발큐르 아마 천숨기 치수대디 닌 카카랑 오갈라 니주어 갸게니 튼주 삼미랑리 지에 몰라 시신 유에바다 섬기기 지식 슈지 치두 아메모

0: 판다니 비친키 추수 중니 딱다시
1: 까망에 생구르
2: 세모글힌게 공감사 샴라 제츠니 까망에 생구르 년전 쇼예 제제니니 장준총 동의기 수지 왕준정케 사르토 고샤 제베 레치바 타 냠데 블랭면은 거 시진핑키 듀럽사베 종교 체주 대비 제조 링로기 공배 주비 체티 양타베 세든 레치도 덴주타 라타 체니 초두 장체 윤디 토르당토 레니 덴송기 레든 약부주디 땅타 미마 루이 체베 레치바 상부시 체괴베 년수능세 제제니닌키 나조 장준총 시슌 선주총례 칸케 당키 금니슈베 창송최초 팅시베 공튼 표도 라타 제지베 모제 주된 주의 선주 점자 선도 팅 숨베토 녀도 잠정할려 표란여 종키 긴감 크류 거르키 제라 시베 제윤의 주용어 주 제바탕 사르괴베 주어 렌지 묘시 시도 제벌시나 녀도 잠정할로로 종용키 크류기 근무 뷰제 약베 닌창키 두창 자지고 고구 사제 생유 장부탕 조 추우제기 주 뷰제 진나 계급기 땡기 제비 초공기 쿠류 뷰제기 최신 용역부탕 사주 쿠류 뷰제 양료유 내도자미 생활로로 종용기 건강 쿠류 뷰제 진나 땡부 요부탕 편종 뒤니 응아신 점린 토하기 건강 쿠류 뷰제 약수기 최인부시 진나 초비의 최니니 중앙기 건강 쿠류 송종 다시 소준 초비 랑종라 니주 제주 제비 망초기 이규 쇼자규 태둔 체리 카 니시버라 내둔이 제시 유배나 카바규 태둔 제바니 제시탕 도구 첨부 제비 내둔 시유부시 다딘 이규쇼자 제비 건강 코류탕 제외 내둔 숨소개 유배나 건강 도르시 당외 내둔 족숨탕 롱감 치매 방소기 내둔 등 내류 방소기 내둔 주 제제 방소기 내둔 숨 주 방소기 내둔이 팀이 방소기 내둔 등 제유부시 다딘 태둔 제비 내둔 카 닌 테랑라 제외 총기탕 레공 카라 주규로 지 제유부시 今天初别七七年 建用熊路路冲起 明明能出于整度的各组别 盆中科技顶住整度的 洛克尔就只有谁 对于年年级整度呢 中用起对面错过 松双一年当天吧 习别中年级 铁军民众为整度那么长就记呢 整度有超过钱有谁 整度局 整度别 有些陆地村的堂 明明能住阳大格局 德军堂局 偏军兄弟所起别 秋地女不拉 崔康年不铁有谁 제제니니 서르규비 노르시부니 시도 제벌시는 당중앙탄 제시 지적한기 특주규지 락다 퇴주차치 니듀 노르시부 니동야미자주류 보수의 커섭종의과를 통주로 굽기굽기굽기제태 사내카키 차진타 퇴비 조금만 잘라 보수의 커섭종의주주로 갭주시주마세 로시부로 림카 노르시니 균 커섭종의과를 통주로 책동자삼규지 체주마세 서르규비 제제니니 罗斯布尼写到前边去呢罗斯布陈真堂接着说前边谈念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 加水电工部所参加的年度年终头，加水电力送啥子汤？加水面子，加水电力局者所昨年各处提供数次年，加水团队表达红笔中就高铁组织参加八天前年，加水电送啥子汤？加水面子，加水电力局者所昨年各处提供数次年，加水团队表达红笔中就高铁组织参加八天前年，加水电力局者所昨年各处提供数次年，加水团队表达红笔中就高铁组织参加八天前年，加水电力局者所昨年各处提供数次年，加水团队表达红笔中就高铁组织参加八天前年，加水电力局者所昨年各处提供数次年，加水团队表达红笔中就高铁组织参加八天前年，加水电力局者所昨年各处提供数次年，加水团队表达红笔中就高铁组织参加八天前年，加水电力局者所昨年各处提供数次年，加水团队表达红笔中就高铁组织参加八天前年，加水电力局者所昨年各处提供数次年，加水团队表达红笔中就高铁组织参加八天前年，加水电力局
1: 种龙旗年轻猎工来见龙旗仪
3: 落去了第一年错为蓝的纸
4: 参与了第一年三句规矩去
3: 地堂的错堂
4: 路屯的错啊
3: 地地的错啊
5: 错为蓝肉
2: 在当地边生意那么做公开上他的那么做生活出轨来讲的你平常龙青年轻流行平常龙青期作为蓝肉西边来讲的这生意那么做我来讲做用手看落着眼
6: 在当地边生意那么做公开上我来讲做用手看得知那么着眼我最来讲的日式大瓦汤那边人工期去做中年汤干嘛汤去做去做储备托龙青贵用 FM 七六五七查出汤提醒老多卡巴托给您去处理真的地珠峰云西北托呢推起度三南图示
7: 生意那么错我去大班米六人情三来关系去学校罢了前阵旅客地摊里啊，通勤能够提，哈将去开钱不起，买都贵了。
8: 那现在了，三条中午村推军的呢，三九里啊，唐顿堂街，你们去轻松给些了拿落了，菜用咱们的，农用咱们，儿子用咱们的，卡子用咱们哪不一呢？那其他一股手边面等会儿，三趟四位，怕是用谁买的罢了。
7: 现在了，三条中午村推军的三九里啊，唐顿堂呀，唐顿新区抢热里啊，缺嘴人不谈，咱们三嘴人不哪不一呢？要不是扎堵了
8: 唐然姐地马在给人给秋桂的盲杖缺那不一呢给人有故事你没回事了能诺真气没记不起用的用了

0: 남주라.
1: 로.
0: 나 드링키 초에 남주라 리제 나로 랑나 니게 무튜디 다 갸지 생겐 헹겔이야. 사튜 토리야 이나 튜규 미남기 셀라 취업에 거블이야 이나 튜도도 직 취업고야 지다. 나는 신기 님은 지리야 이나 추당이 취업고베 테네 니엘이야. 냠주스는 게 알바라.
1: 레지칠.
0: 온 갸지 생겐 헹게 다 튜도도 체시다 셀라 취규디 이나 사제 토뇽다. 나는 신기 수주 룩 튜용야 게 원주 차긴 개진디데 지르바라.
1: 레지.
0: 다 님은 지리야 이나 난저 또 튜숨 취약 튜주다. 나는 신기 체시 긴아디 게짐시다르발 티신도 춘이타 당는 신기 록튠 안에 셰라 쳐야디 있는 데기랑기 디단 소화 계단기 주제 계진시 리스에 소나샤라 디네 게지생게랭게리아 데슈야지라 카토스시면 누구야
1: 하디는
0: 셰라 쳐외 튜머인바 쳐야기 세리 삼당는 신기 동자 문진안에 주고르발 카토 창물러리아 이는 뉘제 이내리 당는 신기 수준이 젠지 뒤여르발
1: 레지
0: 디네 행게서 쉬야지리아 이는 안조 추사디 이는 메류리아 니바 당괴베 추주지 인자 但 Lukamlia, Chinu, Kajinji, Dinurbal. Maranzo, Toa Gese, Saturina, Sulumi, Dawata, Lenze, Mawa, Daganishinki, Newedi in a Poyun Jinwa, Lung Shudi in a Chimbu Guba, Langba Gurze, Chiwa Soki, Misegi Kuru in Digital.
1: Nijiji,
0: Jay in Dusambaina, and Chusadi in a Sadu Tumir, Tiwe, Kangan Chiwa Dobotilia, Gurde Miguela.
1: Legisial, Sadu Tumi Nibatu, Chunit Han, Tumbe Gune, Selachu Guba Matse. Timinki
0: 提名期写了松给推荐我的书品的两个车坛提名期写着新到日所长不去过不了杨设计点不说顶着能有没有写下了提名期写了松给推荐我的书品的推送期推荐的规制六天安车界推到都写了去为空气加快的开心之下了我那人当然做出东北各部以内的你把图春江的这句话的还将开心之断了我那人当然做出东北各部以内的你把图春江的这句话的还将开心之断了我那人当然做出东北各部以内的你把图春江的这句话的还将开心之断了我那人当然做出东北各部以内的你把图春江的这句话的还将开心之断了我那人当然做出东北各部以内的你把图春江的这句话的还将开心之断了我那人当然做出东北各部以内的你把图春江的这句话的还将开心之断了我那人当然做出东北各部以内的你把图春江的这句话的还将开心之断了我那人当然做出东北各部以内的你把图春江的这句话的还将开心之断了我那人当然做出东北各部以内的你把图春江的这句话的还将开心之断了我那
1: 我们的当官的开心之下了去年谈吞别国内设立区为空气策划结果为呢年纪给多对松给推出电气切不马赛小赛推到都赛的开心之段了我们的当官的学习年来的你这的谈起策划阶段起
0: 我做出去印章但是这出去谈了一个老总去来去地当接了给您七八看看新的球员不带拿下了那徐长他出面写了缺别牌新都一呢旅客给九七九零谈谈的心给天教用玩恰鬼不来写了缺别给牌大谈谈的心给推最低人马差不及的亚美呢同样满差不他参不是工作啊呢那天通差不及呢给他给他写了给抓的用摩托牌马车谁就要了一年来修建贴不西不定的这支罢了 给那给那我那么多没被拖呢给那写了缺呀的呢车里给你有不定的值班了那小时候缺呀个推最低呢嗯这里看完最松啊前面的干么就用个呢你学牌的下来呢要个要的松啊下人工当广西缺呀个推最什么都贵了那我第一呢干么你学呢松举牌存在南国呀几趟但写了多听你牌给推最低呢确实按你出牌怎么去存在呢呢要学这些困难最低松难的话呢这里谈推别按呢写了缺呀个空气差别几里呀一呢但是他对中文区写了给 出去陆屯岸地址车给人当今前压了呀比如说原来当个人最设立那错给出去进行了呀给人拦截陆屯岸当个人最设立当心不能怪的开心不是也是修行是吧了那是是了那天个推送个人最初也查给的呢你的心嘛代表也给这样谈端节他没那么给写了缺呀个当个那样的呢还讲给忙过下的了吧了天天一对天个推送个人最给是的哈顶住给呀个空隙的还讲给他通忙我去给点么的怪了的话了那是是了他第二个怪的 还将开心不认识些的学员他给是给同事的一个团团为难了了呀谁的他东西忙不是东西啊给对他没应别是东个恰就接了呀四个段但等住给别人的一个谁的卡些了呀没谁给卡些了呀没谁给卡些了呀没谁给卡些了呀没谁给卡些了呀没谁给卡些了呀没谁给卡些了呀没谁给卡些了呀没谁给卡些了呀没谁给卡些了呀没谁给卡些了呀没谁给卡些了呀没谁给卡些了呀没谁给卡些了呀没谁给卡些了呀没谁给卡些了呀没谁给卡些了呀没谁给卡些了呀没谁给卡些了呀没谁给卡些了呀没谁给卡些了呀没谁给卡些了呀没谁给卡些了呀没谁给卡些了呀没谁给卡些了呀没谁给卡些了呀没谁给卡些了呀没谁给卡些了呀没谁给卡些了呀没谁给卡些了呀没谁给卡些了呀没谁给
1: 当然是下了，当俺们做什么菜的么需要的，开心不热些需要用了。当然是下了，当俺们做什么菜的么需要的，开心不起来就断了。当俺们做多出些的，那干做些什么春金前辈才觉得了，我们就难过断了。为什么给什么春金前的呢？地摊去自动空气新吧，让最特别不吉利下。第一呢，吕鹏去厕所菜，请用途动我手里啊，偏不有点拿下。 但一年来，实在牛吃皮呢，也实在女性没当我谈，闺女去出去没当咋，几次出去，女婿几次吃不谈，出去没当玩游戏去了。同样去实在那么些松节，咱对出门小菜谈公司，公司这个女菜独菜的，感觉松就谈，喜就感觉松就这辛苦有点难断了。当然，做米叔叔女婿呢去明朝玩细节，他看了看咱们去，实在的牛肉当我来，没看见俺女婿干么当。 大家给切多，切了芒果鸡帮呀断了，煮这肉少，用素帮呀给弄蛋的这样，用素弄出一部电拿下了。当然，做天马菜，他听上作为菜间也不认账，切了呀，切了却给，可没些是难米多，当然做弄出茫茫粥断了，切了呀，切了却被割了，头南切过不疼，看到炖煮下的。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他刚才一年里当人心给马尔塞看了一本一年里托尼姆他写了超拉马丹亚第一呢还将给开心不起当人心给托南南国的开心不是罢了他刚才一年里当人心给马尔塞看了一本一年里托尼姆他写了超拉马丹亚第一呢还将给开心不起当人心给托南南国的开心不是罢了他刚才一年里当人心给马尔塞看了一本一年里托尼姆他写了超拉马丹亚第一呢还将给开心不起当人心给托南南国的开心不是罢了他刚才一年里当人心给马尔塞看了一本一年里托尼姆他写了超拉马丹亚第一呢还将给开心不起当人心给托南南国的开心不是罢了他刚才一年里当人心给马尔塞看了一本一年里托尼姆他写了超拉马丹亚第一呢还将给开心不起当人心给托南南国的开心不是罢了他刚才一年里当人心给马尔塞看了一本一年里托尼姆他写了超拉马丹亚第一呢还将给开心 kato tamya di thol ngyeb naro na shuwa yin. Dine mutu ne gyachi sengge lingge liya yin, ngana zu rungu ngang ne chu tang ngi chu guya jik ta, ta nang shingi chu chwe diya liya nang zi nang guya di kachin buri shuwa yin. Ta chu saya di yin mi lu kam gi chi kachi we chupji chi song zang, di yin lu shir tonyum liya song zin ta lu kam gi ning zip sarji che tu bata, lu chu nyum ji ta ta nang shingi jam zi gi wang bu, te shing lu zi so liya me du mi rungwe nubu chi tiong guwa zi. 토강기 참여추 퉁고 망치워지기는 고지정신기 추공시 손장 속자기 쪽진 남당의 신경 외부신다기 박조 팁라와타 서구용시의 이야기는 다 미타 추구진이게 증부지기 추함당의 신기 추유지기 추 냠도 배주등 그여지 추청민난로의 이야기는 내기기 당하는 주의 경외 처럼 망우지 유에시부지를 말 디제인도 추청민동부기는 류위디당의야 슈깅님부지 팁시바 대띠 다사투 주민수의기는 통추 장제 도시 제도를 당난 제기는 추청무 미통외 공시 자고 제야디 개진부지스의 쉐인 류리아야 추용차과미야는 추매발 교부이는 뒤도도 커서 마체비는 다 류기 추셜외 내주 중라와지타 통주마다미는 류캄기 구규 뉴비 내리 당는 신기 신도 뉴발 슈긴 팁시버 단도이는 진자 말하기 내리 중에 있는 게 있는 체체를 줘 시리즈에 손하샤 다 사토리는 감시치와타 뉴웨 포윤 人物设计，三个米苦六个开就点药的时间，等于狂来修行。但三年这个出门设计呢，人工硬呢，就当年缺难这个呢，其实同样没别的最没经过其他几趟，你们几个推最难落了人工硬，就对面缺过几趟，听这儿。写个鸡汤下面呢，写个鸡汤落了呀，几千年好生，你给咱们鸡国家顶着几里送那些，给不他们鸡我们吃下不赢呢？你们鸡里呀，去缺菜的好生，切冬炖起来，马车就买不鸡汤，偏偏吃我们吃下不赢呢？好生切冬压起来，马车就买不顶着几里下。但缺过菜的赢呢，俺们就狂起了，光不思维，肚子都不吃罢了。
1: 那是。
0: 他的咱们又不康熙，缺过缺呢，女在托着民主话鸡汤，女里呀，俺这芒果鸡年头的土着南玫瑰吧，云都写。光不一呢，秋桂区的开进不这些，得经过修营。
1: 他那是想了，秋桂咱们些才拉不定这一年来，去那要我是拉鱼皮的断了。
0: 是吧是吧。
1: 军头当然做，才拉不稳仓皮，却土不一呢，秋可是土不嘛些，地塘里一年来偏到鱼皮的断了。
0: 老王。
1: 而且对别冬天住着早年，秋塘看女这边，而且现在地下了出去给人塘毛塘。忙查呢，说了新加坡糖加不吃呀。提醒人呢，人不你别进一手贵的那糖，这个些军队民兵呢，从外人个吃不有咋。而且那边冬吃人呢，泥巴土棒过呀糖，也免得农村去啊地看吃不得下。前途二十点半，通知农村年查结果不马赛。军队出外吹土，二十对半冬吃天，去军控早儿没这样糖，二十对半冬吃，全国给吃不得，早年呢前面容我点难下了。团员给西镇西来，我们西边呢，沙堆出面是拉土道道面去阿塘，七里土是拉去满瓦。提醒呢，大学生米沙瓦烧给农村呢，芒果又不带难断了。土最大是拉去边呢，大绿皮荠菜里啊，春金糖，玉米奶这里啊，我们过去啊。去年去玉米女娃儿送金土不嘛塞，出去米粒吧，出去啷么就完了呀？偏到又不记得下，给是给同七八天呢，花糖玉米奶这。 རྒྱ བུ ཆ ཡ ཤེར མེན ཉེན ཚེ སོ ནེ རེ ལོང བེ ཆེ དེ ཡིན པ

0: Hombataka, Yankee Jimbut Honey, Bala, Amlas Lutu Samba, a Gadu Yu City Gijinido, Siwe Noa Dinjezi, Chung Yu Shashi, Yang Nansu, Namwoki, Pamasangme, Mungu Jinjinki, Yundinki, Namjizi, Samsan Dula, Yang Nansu, Gule Kassin, Yang Jonadi, Jung Sink Gibber, Chizu Chishin, Yang Digidi, Torsin Gibbe, Namatinjezi, Jutwal,
1: Tangshanshi, Tanganansu, Kimdal Hinge Ginji, Mitsangme, Ludon Chishin Yorila, Yang Nansu, Nidu Kassin Yorji, Daginele, Manansu, 부족이지 송급 최신을 했음기
0: 타산시의 최산티링기 리생기당 튼티장 삼루 축숨 접게스 에스코시시 강달 로직이 로치기 튀디 리드선방은 취 천차타 데스베 나로리아 로르 계주급 주지기 김달 행결이야 선배 차다 캔노부지 휴디 침부치올라 타산 안취 치수탄 심체 아 쇼와 티신 안취 더 파마 여우지 큰제 최고제 세야기 최시디게지 디그지 털난체 클릴이야 티부티
1: 비응아리아 차조이나 삼동삼지 정유기시지만 심체 보고처리야 능규 링스체 보고리야 잠스체 시가 잠병 안에 보고당 님보 살롱 요약이 김다 야고 신이스 이야기 문제 주제 땡땡이 얘기시
0: 타장시 더급디 되기 안저 야 차샤비는 심캄디 테미 지지 로저 땡병 안에 是吧 나치 不 차베시고 안은 아 피숨 처비 남지다 나제 치지고 치베기 초와 팅제지리야 주기인 이야기 삼로 타 취심 팅제지 마고지리야 유샤시 이네 수니 다 주무신 교신 아 문체 다 살롱리야 지구 체신비 주구 충충티는 타저 나스네 스고이가리아 차베딩리아 겐지디 킬신 푸추키 발라타 암라리아 교신 요리스동기 나는 수지가 니도 니 저초르 로이게 산데야 양지라타 나르정니네 쯔베야 치 킴달 힌게 용리는 가면지 수야지리는 힌장 안에 소소정니리아 추어숨지 다로나 쇼힌 다 추어 탕부티는 키랑히 치드리아 첸스 치드선바 치 첸자나로네 치 지도 덴베기 남바 차와 르지 로양 카르르지 유난
1: 안에 기랑게 뜸베 치워디 레모게비 다치 코스뱅 안에 수수수수 자네스 퓨니티 리섬기 간이 수비나 당한한 소지 카가리야마 섬시지 치긴치 다치 샴게 투스나루야 만츠 다팅기리 체난키 다치 낭퇴스마베 치시소 만한소 다치 다팅기 다치 리첸티네 르니기 치듀기 첸차 츠네 아니 이게마 수수기 지저 제로 이니시 제마 지체 이니시 당내 신기지 제 이니시 계속 창로리아 지다지 천차 용야다 이게마 수스타 수수 가버치야기 때문인부 이니시 루야 닝베 최네 다시 뒤 나야 추기 대비 미겜스 차자시야기 룽친 대가 통제지 센터 약속이

0: 연진아
1: 너
0: 랭키 치트기 소알이야 허브갸 허브갸 로스웨레
1: 로스 뎀뎀 프로 로스
0: 다 공히가는 실롱팅데 카이티 규칭하는 시킴다 망부치기 이 나로리아 타바토이는 시에디게디 지코유드 삼바 치트 타바토는 지다 중도기 찰롱키 남부팅제지 센하미 첸유샤지 삼산도다
1: 타샹다
0: 디체네 이나는 수 규응의 치웨키 아 쉬치 아 지체 롱니 티시 수수다 제로 아 니보야 제 지로 집에 초부층층 토지니 미든토 차승에다
1: 타그장제 생문에 땅에서 투저디 치듀리 야지 체자 체비나 그디디 금방한서 다지나미나 저기 록디기 지체 팀제 요마시 이내 레가란 시스템나 그 조나티나 베디 칸디브 지르바 아니 로신 트립다가 부고다 니볼리아 지 탁종겨야 이내시 샤바오스 메베 파수디나 치마다 안데 로제 파수 유리지야 디능 신기 다지 디레 지체 신다 통도 망보시라 여러분 어쭈교야 라소바 당한소 럽젠 최베지기 티즈 티게 나리 이내레 디리 잼지야 공키 롱체디오가 통제 난키 다시 자가 수비 인데메베 대반스메베 딱

제남수 드링키 계산이 돌리세 나리아 체리시베 낭튼 최상 피찬수 드링리 센티 시시 챙고낭킨 계장 계준라탕 부산점들 만난소 사고지메나 양야제 초지 예 수된자고

0: 中央给银行库有送给我们的谢谢的来写说具体级别来听了主持人的况且那段进球他准备进球云向前的千里谈团把具体名字点击他具体球的退伍仓途当的云南检查普遍检查他们的路退伍仓途当途但是具体给连接卡了他们进奇怪这样才到十七岁呢银行听起了送给我们的谢谢的来说具体级别来听了主持人的况且那段进球他准备进球云向前的千里谈团把具体名字点击他具体球的退伍仓途当的云南检查普遍检查他们的路退伍仓途当途但是具体给连接卡了他们进奇怪这样才到十七岁呢银行听起了送给我们的谢谢的来说具体级别来听了主持人的况且那段进球他准备进球云向前的千里谈团把具体名字点击他具体球的退伍仓途当的云南检查普遍检查他们的路退伍仓途当途但是具体给连接卡了他们进奇怪这样才到十七岁呢银行听起了送给我们的谢谢的来说具体级别来听了主持人 ཁྱི ཕྱོགས ཀྱི ཚུ ཆག ཐང ཅན ཚུ ཉིང ཐབ ཆེ ཤུ ཆག སོ ཡང ཅེ ཡུ ཤེ ཆག ཐོབ ཁེན གེ སང ནོབ ཡེ མོ ཐུ བེ ཅན ཆེ ཐེ ཆུམ ཅེ དེ ལ ཡག དེ ཐེ གེ གོ ཞིན བེ ཅན དུ ན ཤུ ཐོ བ ཆེ ཅུ ཡིན ཤེ སུ མ ཤེ
1: དེ གེ ལེ ཝོ ནེ ནེ ཚུ བེ ཤེ ཉི ཐུ སི ཆ ལོབ ཅིན ཧ ཤི མེན ཁ ཉི བེ རང གོང ཅོང ཕེ མེ ཐ ཅི བེ མེན ཁ ཐ ཉམ ཅི ཐོ རང ཅོང སུ ཐུ ཡུ ཉིན སུམ ཁེ ཅི ཕེ ཝེན ཡེ མེན ཅུ ཐ ལག ཅེ རོ ཡོ ཁེ ཅི གུ བེ ནེ བུ ལི ཁེ ཕེ མེ ཐ ཅི བེ མེན ཅུ ཐུན ཁོང ཤི རིམ ཐོ ཁ ཆོ ཡོ གུ དེ དང ཡུ རེ ཐོག ཆོང གེ ཆ ནང ཅོང དེ བེ མེན ཁ ཐོ ཅི ལེ ཁེ བེ ཅི བེ གུན ཐུ ནེ ཐ ཚ ལོང ཁེ ནེ ཐུན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རང་གྱོང་ ཅོང་ ཕུམེ་ཐ་ ཅི་བེ་ མེན་ཁང་ཐུ་ དེ་ཅེ་ ནེ་ཁེ་ ཤག་ཅུ་ ཐོག་མ་ ཆེ་བེ་ མེན་ཁང་ཐི་ དེ་ཡུ་ ཁ་གོང་ཁེ་ ལག་ཅེ་ཐི་རེ་ཁེ་ ཏོང་ཅ་གང་ ཡུ་རི་ ནེ་བེ་ ནང་མི་ དེན་ཅེ་ཆུ་ཅུན་ཁེ་
2: ཏན་ཅ་ཕི་ཅི་ ཅོ་བ་ ཁ་ག་ཅ་ཏོབ་ཅུ ཏན་ཅ་ཕི་ཤུ་དེ་ལ ཕི་སེ་གམ་བུ ཐ་མ་ཅིན་ན་ན་ལ ཐི་ཅོ་ཤོ་སེ་ ཏེ་ནེ་ ཏན་ཅ་ལ ཐོ་ཅི་ཅི་ཤེ་
1: ཁང་རང་གྱོང་ ཕུམེ་ཐ་ ཅི་བེ་ མེན་ཁང་ཁེ་ ཅིན་ནེ་ ཆེན་ཁ་ཁེ་ མེན་བར་བཅམ་བ དེན་ཅེ་ཆུ་ཅུན་ཁེ་ ཐ་ཐེན་ཅེ་གུ་ཐེ་བེ་ཝ་ཡུ་ ཡུ་ཐི་གེ་ མེན་བེ་ ག་ནེ་ཅི་ཝ་ཐ་ 십차토에 마촌색주차교구급상부코든체유 레친 예표기치배대탄라 송경알레야구차주인시송부리
0: 니얼레나 사사총기기 톤다파송토 겐캄송경기 타세댐송네 겐캄기 존넨레차 럽탄진바르코디 댄디당디 겐캄레베레네대유시 교소렘보르체지기 라세 튠지지린테니 겐캄기 네다레구시토유루에 초미타망소츠 려종탄참참제발용기유시 샴라 대고르키 선주 쇼기 사세 초미 고자기
3: 딱판나라 퇴지 에스테스 루산데 응휴라 테나라 크리욕 다시 네 기바히오도 아테 슈치 자시 메토시 야포도 트레 슈퍼 녹시 존드란데시 기바도
0: 사세 초미 양수칭키 디카라 쿠유 기부도라 퇴저 공부 유디 마자 종와 용기 유치 숨마시 종일로 칸 지리니 사세 종규기 첩순 정신 체슈 대비 겐캄 지린시 기마타 대개 자치신라 요치 야구체 유비 고류 제나 투비 유시 사제 주미 참바 핀소제
4: 진린 강고로 장모자 담도 제간레 슈부조야다 딘데 카민제게 온 제부 쇠샤 요레스 달루가나 요네 도바 오라 도네 이네레 류중 신예 이네레 좀 가고 싶지 좋아샤스
0: 로리 창린 원찬 젠도 교외레 차라 균디 거디 당외 타자 로리 진린 토 준신 기사 야구 총여비 리즈겐 타 참찬 치켄 망부 유시 사세 총미 황建成기 로초튼기콩 로리진린토용급 자지신야구민도 다자 자지신기사야구총도비 기나퇴부도지수마시 유보와 인치기 디게 코류제바탕 제그레쥐침부총도지수마시 겐캄레기 네다두여바테니 랑종기 예급기 겐캄시베토사족도체비 순념퇴비 락린시긴라 겐캄기 편제티 망초의대사를교화시장이무시
1: 디글레고네네츠비세 진트츠웨체니니 중앙키 긴캄쿠요 송교 다시 총총총외

0: Singalingi, Nichara, Chisim Chamu, Longa Chin Junge, Pudundu, Kangjong Yuki Lukar Dumu, Chuji Sushibe, Jilo Nidon Yishuzulu, Penjonki, Chuji Chibe, Rigze Tinzo, Lazar Nidu, Shamla Tiborki, Shibena, Tunsir Tundublane, Lingel Yangu Junangji.
1: Singalingi, Longawe, Chi Sumjun Yeti Gomoro, Hazar Chongjit, Manso Rine Luzetinesu, Chisim Chamu, Longa Chin Junge, Pundu, Kangjong Yuki Lukar Dumu, Chuji Sushibe, Lojun Shibe, Rigze Tinzo Nesi.
2: 蓝江中等位的军友团指导部部长徐正文学院士他正在参照的中华美丽集团筹备独立电波组把作岗的决定接近人路团美丽团结接送老师我们人类学校军警科技家中去民生国外等就所决定作为了唐部的命令罗塞级别将蓝三百多把团新竹多部市美丽在外基督地解决精准协定清晰送
1: 毛巴洛克乔内刘沙总结列前前部协力业余把他提囊小桌他女子参加中队洛阳热家天队我们人类学校差不多所处于今中用的罗中七八的三六人心他就在人心大中人心界点被日子界对目三届形象票中用的三年看的用为罗中七八推目他罗中东南入港去数据被对目 표정 나중에 틈에서 미 최종 하점 사용을 수 차별을 대입시 생리제 두색 담보로 회계 민주 난쟁체 총대 남바 리고 총규 대고제 실제 난대 이신양제 란에 대제 소용을 주는 시
0: 생리제 니차 사고 바라 하사 가고 레군에 시도 중화라 실로니도 니 수주로 두색 담보로 회계 가고네 네벌레 지신 리기 민규 전 니 수주들 하점 난쟁체 바티 로콩메 투총레 게지 게탄 게지 켜고타 정중 레고 초파와타 민규 난쟁키 총대 구초지시 중내 회계 표면 퇴레 피게로 군유 사바진 옆시 聂伯鲁先生他是个古雷空间培养更将给这月的前塔清晰看他所起来借他人工案支队前的聂伯雷面具自信日了大家切把他面具天空给最足把他跳过长的动画起来给天空给拒绝过后提到切把面具囊针给这月失去着这塔在这节前的期间给不利面具囊针了古人点边案古地担心 明年拍的, Chokin Tobe, Nibale, Nanjin Mingu, Jiluni Doni Shuzum, Naga Judone, Naga Sumju Soji Paramangu Chimbata, Gagune, Tipki, Togu Simbe, Nibale, Mingu Tungi Lenin Kilega, Sine, Kile, Juparamangu Ching Yupji, Tasaka Gui Sokjata, Gingwatan, Seri Shipsita, Nayam, Duxip Chui, Ginkua, Go Shunki, Mudu Chibata, Mingu Denja, Nujinga, Gagju Tobe, Ginan Chaji, Tasaka Gule Kungi, Nundin Gimu Chesir Dindi Chedi, Chijogi, Nundin Gimu Kipu, Dingo, Chebatan Chipji, Busetan, Dinjaki, Gagun and Bursuni, Gagjun Nuchu, Tiwetirudan Yupji. Singalingi, Nazuchong Girki, Shantan Chong, De Trading Khan, Tendinjin, Zuduki, Tundu Sosia, Shamla Tigoki, Shibrenan Tunsir Tundublane, Mujunagri.
1: Singalingi, Nature, Nazuchong Girki, Shantan Chong, De Trading Khan, Tendinjin, Zudu Ladin, La Gundi Dongwe, Sane Sadoki, Tundu, Amdo Tundu Sosi. 总统去出席时，任免具这些职员评估啊，加的女性特征储备，大众储备总统向重组者人数免具这些具体，均到了大会堂，年年中华，害怕出发前呢，三百多位社区及团购堂参拜，时任免具编制人员用为他们出席这一部分。第三，南北总共计免具集体储备年底的银币，俺们总单位民间去实际整体投当局，创设的免具这些团结加薪。 大众措备免干提炼参加女士自己开内存许多小的七八堂免酒堂妥当今年前的特别或者是为餐厅经济扩充南水车站西开三个人明白的你到这边有啥什么原因送人在节目呢蒙古国际也当家谈女士当年蒙古人直接南征西北谈之也人类年把的大家来的对吧谈面对明年前面六千三对前的错吧谈 给人体给出区别先天把所用给结果定时别呢拉包糖提醒免酒比赛糖小区路易层在所得为每次集体解决的面对明年南极高速配合节目糖总共的面干图马街空气牛角马拉总调的牛角立柱图在地接着古就考古糖成熊出个新生意不是
3: 新的牛肝品种研拉牛肝及牛品拉长，各同志们也懂得点。品种的年度，不再拖为偏见的了不绝。中国新的牛肝品种研拉牛肝。
1: 生林地定地三九关渡关渡设备来证学生大学学习来证地总体监管南京慈里王大拉堂是不是清管南京不上这么多垃圾
0: 谈的你 毕竟去七岁巨屁大大日
2: 你看了你
0: 看你
2: 这种龙青年轻烈共这种龙青烈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내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내디 교롱부르 균에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내리체
2: 시겔 슈베 피지비나 나바탄 잠닝 사조 칼 유베 피겔롱 팅싱에는 게 공감사 나난초 사드용어 자르담규 지베레 체나 제와 가로치 나리 정조중 슈케 던저노비 테링키 퇴준디낭 변종 참도 통기의 권조 동키 켄디 퇴네 녀데 싱로 멍조키 변조 용바 판륜 땅외 고르키 드법리체 켄디 퇴네 기 종습 나바 사바뚜 지베티 동기비에 생기츠 생지 유부슈 변나나바초 권조 동키 세입 척주용윤의 슈베이나 리도 토롱 양사르타 숑사 양모 자탄 담라 야체와 제 유비 귀인비 유티르 튜모 민비 사드용 와서 진정시 출도 관저 공공수 디주 남규기 윤종타 라드윤 중감 윤종 아완 도그레 진정소 뉴르 지규 유비 마체 네마 표숨 속배 멍수 증내 냠니 지규도 드링급스 파바라 아완 영가르 로키 튜모 마인비 개주네 람탕기 켄덴 튜네기 디귀 망조기 변조 용보 판뇌라 퀸티 근류버 튠주 주바체 규인비 Nianqi wangwa ma yingbar, sinji yubushu. Awan yangkar lukni, lukxin tan mendawar, sukdop chexin, sukla bomba, lukkin go tan, jingba. Changko che zando yingba tan, rajo chexin, tegibla kukba, bagwa nian lan jamba, xeju che la, chowa xinba. Lukti miba che ki kechu yubi, changme awan ki yangkar lukla, nipu nang yubashi. Longatong ki lukyu yubi, awan yangkar lukni, Chamda Chongki ki Yusho Tuenze ki Chakjin Chongda Yimba Kangshik Yuti Mangzo ki Nguyma Yungbap Sokbe Chokhan Tuenze Jigdo. Ti Shibde Nechui Kante Yimi Lengye Chui Zhubab Ti Senanda.
3: Tienbeda Minzabe Awan Yangga Luksin Karsaya Resin. Bundo Nguyne Shena Keme Yenjen Na Chongla Seibri. Dine Ge Yod Ge Shouwa Deya Kante Sore Dokto Nyi Yori.
4: Ge Wade.
3: Dokto Nyi. Dini Nyi Ki Chin Nabe Nguyne Shena Awa yanga luki keju zordi, diri. Pulu nguwene shebi na luk shinda pena, luk saji shinda luda manjama karyoris na awa yanga luk pulu di, raju nguwene shena chenpo, chodan debo, dinjeji yorigila.
4: Subto chenpo.
3: Subto chenpo.
4: Chodan debo sidi gadegane, gadegane.
3: Chodan debo sidi na awa yanga luk di riga tanbe shugo, Zeri chama satubu. Zeri chama yunne shen, ko chama satubu ma che. De ko subu ki, kanche sore, ne poya ki ne shuk ti chung yore.
4: Ne ngong nubi di shuk chibu che.
3: Shuk chibu yore.
4: Arba arba, kaji za kaji seja, anko lu kaji jik chaya shi yore, si di yo sore chaya arba.
3: Yore.
4: Kanche panja ya ko nubi yuba.
3: Yore.
4: Ne ngong nubi nubi chenbu yuba.
3: Yore.
4: Seri kanga ka satu yin.
3: Seri kanga satu yore.
4: Arba sere se. En shenbe keju ro karina.
3: Shenbe keju yunne shebi na ni, Pulu ki tanda subto nguwene shena ni Anzu awa yanga luk pulu di Luk shindaga pulu ta mandrawa Keju zuur di kiamu nikya Luk ji nguwene shena Che shi nguwene shena Chempu chabe shuko ko Kiamu nikya ka Chua ki dinjaji Che shi yori
4: Di sobe dinshi di kya su dindaribe Yaman chigi luk gyubu beya sobe dinshi
3: dindaribe Di niga yori kya Nijo ki che
4: shi yori Da kya su chen shen semje Dina suyo tan kya bu suyo en chik xia qi lor zong yang suru cha dhukurwa.
3: O, riga.
4: Dina gyubu biya dhirwe.
3: Si, gyubu andi mutu na ta anzu awa long yang ka lu di tang nima ngui na xe na kancha suri. Guanchu zong ki te chan riti. Tung kong riti. Awa yang ka lu che. Nyu nyu che. Lu di nyu nyu. Kancha suri ta anzu di gyubi tan ya chi tu ta anzu di kancha suri. Li gung di tsu sabi che je mutu na awa yang ka lu gyubi di di.
4: Gyubi dhabi dhanya,
3: gyubi
4: shenda mandriya, gyubi di zangma chipa dhabi dhanya rwa.
3: Onze ri.
4: Shen gyubi di di karcha soza dinshi di dhe mazu ni, gyubi di chaya rwa nyega yore.
3: Gyubi di chaya nyega yore.
4: Gyubi chaya yungzen di karna.
3: Gyubi chaya yungzen di karin isna. Da anzu awa yanga lu ki tungku di nyema ne gale kakburi. Di dine mesi zang inele shang awa shang ke mishu lu di soya yomari.
4: Oh, awang siang lu sonza, awang yangka luk sere.
3: Zere,
4: awang siang. Awang siang masin mebdi?
3: Awang siang masin mebdi, shinda ki pejini ta kancha sore, gongcho lungpati, tarimbo, sangay gyu.
4: Oh, raba.
3: Zere, didi langa yagun mebche, 아니 디 군대 야마 주디 깔레 카부 람타 링부체 아니 짜다 디게 야고 체 메디 아니 아와 샬 간제 소르다 샹딜 에 군고 조 퇴아 군대 카린스 아와 샹 크로 니만 루디웹체 아니 짜다 추다 디게 기 군대네 야부 회장 아니 그저 아와 샹 초아 제토르이나 사치 신달 타페지 짐주기 다 뜻디 매장 아니 루디파
4: 좀 못 없지. 아디나 지 루스 나가니 요르송과 지네 소베지야 니네 갸소
3: 갸소 어 규비다야
4: 규비다야 아 조라디 쳇데 아와 양가 로기 규비디 마동비에 쳇도 아디 콘스티투나브라 아 지네 지 갸소나야 디다 지 징소나야라 미마 용보 규야 지 미마 가 규야 아 디게 지 드론도 인네다 어 종이나르 디 만족 용보 펠 빈디로 간데트이나
3: 아 지 군대에게 아왕양가 루디 아왕샹무쇼 뇨아메자 아왕샹네네 안주 추 뉴제 근데 체리가 락젤 때제
4: 소비나
3: 소비다 디토네제나야 양가 루디지기 가서래
4: 규비디페 두브직제
3: 규비디페 두브직제 아니 디가데 망초기 초아 용보토라 벤조지 벤조토이네 자 초아 용보토리네 롭조데지 용부치
4: 로조디데스미나 페르차샤
3: 벤 차샤나 아주 로다 메레 모레 망초기 용보 톨페나 아주 차샤나 아주 로다 로 메레 모레 아주 디네 루 납게 있네 저 잭동 있네 저 콘조 망초 파제 다왕아 콘조 소주 아주 솔로지 이렇게 언제리
4: 다스 베스 솔로티지 망초 용보 차대라
3: 야 용보 차베 마체 존시숑게 콘조야 롭요기 차베 있네 진짜 진짜는 거 우리
4: 설레세
3: 아니 시험이가 내게 루원에 시에는 아주 님레리 루지가 곰지다 모즈 계획 체시제
4: 그저 만졸스에 비디티
3: 설레티야
4: 되나
3: 설렌제제 아니 다왕예지라 아주 루디양자 출네 언제 체 아니 최신제 셔두상 바 종세숑 최신제 샤제 고조네 아주 로다 메른 거래 데 그저 루제 그저 로소주 언제 죽어리기라
4: 루바드에 미잔 기 소소 답이 소실베
3: 말에 아주 당가 지 추수리
4: 추수
3: 이제 추수니 아주 대 추냐 건조야 당가 디버룰 솔디 아주 바지 이제 얘기라 디터네시나야 망조기 초에 변조 있네 저 디토롱 접교대 중국도 가
4: 오르바르바 비슨 루치 검지도 모즈 모즈
3: 모즈게 완제 모즈게 체시 샤제 아니 용슈 당가 체시 샤제 아니 이제 건조 소가든 거
4: 기당 잔용제는 미자질 가즈드레비나티
3: 디 아주 세브스텐 키메데
4: 아주 루몽뉴르바냐
3: 루몽뉴체 아니 아주 제두 삼바 근제스티어스는 다 천지디 신수제
4: 다데
3: 아 샹촌 킬렉 레그 디톨 로뿅 용야 치드 언니 제 망족 변조 토 로뿅 제 진고 리
4: 알았어 아 저지 장라 디스노스 와 지 다 로디 지 체리다 튜비가네 소비
3: 제리
4: 지 예스노라 이걸 안 지 체리가네 그 소비 남디다 지 다 가즈 니만 수준 기 소다 저라 등이 바라 해바라 그리 쇼도 했다 로디 개페이 있는 자 아 샤시 게야 있는 것도 저도 안 그렇게
3: 니만 그 수준 기 소로 인원의 세빈 루 카린스는 짜디미죠. 아니 제가 짜디는미죠. 시다 기계사야
4: 말. 짜세 추동 다그발.
3: 제리. 아 주데 카린스는 다른 게라기랑 뭘 쉬는 시 제가 담바 마체 추 로연데 아 주데야 근처 소리 징스려 어 쓰려 생차 어디 아주 체링 외내시 독수 수고르 어 접도 체 아니 나가초 나가가죠 나가데 초 루루 쓰제 아니 만저 십시 십시 쓰산에 다찬 아주 루제 루딩 외제 루루 들제는데 루디 샤싱 외내시는니 자치 격 샤야부 딱한테 소리 샤야부 참 맞제 아니 루도 숙챔부
4: 아니
3: 로그기도 삼바 로그초기도 기 갖고 매 봐. 진짜 이게 뉴봉원의 편토 동기계라.
4: 그래서 진에 루루 기대지.
3: 기대지.
4: 샤시 첨부 기대하던 거 봐.
3: 습도 첨부 참.
4: 습도 첨부 참. 언제
3: 이게
4: 아니네 저 루비 기대고 안 루비 기대고 이거서 루비 선제를 간.
3: 루비 선제기 루비 선제기 편이 같이 다 그래서 같이 가서 한번 돈에 같이 굽죽.
4: 다 수익이 내딕지 야거로 봐라.
3: 이제 근데 건강은 내시면 수익 소리나 아주 이가 담배 주고 켜시티야 그냥 거요.
4: 어 봐라.
3: 제리. 아 제때 마 옆에는 캬야 면교 기타 캄버지.
4: 아 그래.
3: 이제 계속 캡스리지 여러 봐. 니나 그 룩주기 위내래. 켜시티베 심제메.
4: 진에 켜시티베 심제메는 니네 즉다 진세리다.
3: 진세리다 세베 심제메. 언제 얘기.
4: 나슬나슬. 아주 다들한테 도시야 주요도 고르는 통주 왔다. 지금 아주 그 좀 쉬면
3: 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我是不是 이내래 아주 망초 기변기리가 톨다 근처 소래 메질하고네 자리 초듀 아주 자다 아니 어 근처야 딱 근처 소래 자이네 자까부이네 자 자르베이네 자 근처 정가 용배쇼 아주 유고
4: 현재
3: 얘기라 다와지 딱딱 체신나로 아주 자든 유고
4: 그래서 다지다지 다와지에베디 지
3: 下才是。 아주 다
4: 농부대 샤용으로 다 더게비 샤용도
3: 어 농부대
4: 최시르제제 용어로
3: 너 더게비 샤용도 때 아주 뒤주 딱다 하면 거기도 때 근처 상매 딱 근처 소리 천나게 레지어 봐
4: 어봐
3: 고조야 기지 뒤다 아주 뒤네 자 그뒤 요래 그 근처 천나게 레지가 아주 가와지 때 아주 뒤네 뒤주 딱다 땡기 제사송 아니 아주 샹나게 린 체리 간제 소리 신뢰 레지어 봐
4: 어봐
3: 고조야 찾기
4: 군조
3: 때 도공다 바데 군중은 이제 로망의 체리
4: 알았어 루 규부다게 다가 라자 대어베
3: 규부다그리라 군인이기 다 민래 어 양가 루 추규기 미나
4: 알았어 알았어
3: 추규기 미나 어 군인이리
4: 알았어 알았어
3: 다 군인군에 신는 아오샹 나기 에 로망 슈치
4: 알았어 알았어
3: 디제기
4: 알았어 알았어
3: 디제지 얘기
4: 알았어 안 마음 이제 배겨다야 셔봐
3: 제리
4: 다지 어 공스 캐처다이 네다 루다 규브베야시라 규브베야 쇼르처다이 네다 도저간 체시로 그리니라
3: 아 아주 단도 체시딘 모투 아주 단다 체력이 외네 시드 아와양가 루키 루지 루닉 라제테제 데 모투네 아와양가 루키 균 수규기 다 링네디 맵 마차베 치도 아주 모투네 후르주다 베주 체제 근저 소레 디 균네 다야키
4: 디 마루 두거봐 루지 루니 시데다 루지 담비엔 루니 시탑지 용거봐
3: 언제리
4: 러세르세 땡외디 데 직 수균가 루니 께텐데 여베
3: 아 수균가리 도제 끼데바 요세 요신 요데 뇽뇽이 게르게 지지리니 다 루치 어 뱀맵 ཁྱི ལོ ཡོ གི མི ཟན དེ ཟོ ཡང ཟུ གུ དེ གི ཚེ རིག སར དུ གི ལག ཟེ དེ ཁུ ཟོ ཇི ཕལ ལབ ཁུ ཟོ ཕལ ལབ ཁུ ཟོ ཕལ དེ དེ ཇེ ཆེ ཁུ ཟོ གི ཁེ ལི ཆུང སོ ན ཨ ཟུ མོ ཏུ ནེ ཁུ ཟོ གི ལོ ཡོ ལེ ལོ ཡོ ལེ ཏ ཁ ཟོ རེ ཡ གི ཏ ཡ གི ཆེ ཤི དེ ཡོ གི
4: ཨ ཟེ ཅན ལོ དེ ཏ ཅི ཝོ རང དེ མ རོ རོ ཝ
3: ལོ ཅི
4: ལོ མི ཉེ ཅི རེ སེ ཏ ཨོ
3: དེ ཆ དེ ཨ ཏ ཡ གེ ངོ ནེ ཤེན ཡི ཐ ཤང གོ སེ ཝ རེ
4: ཨོ
3: དེ རེ གི ཏ ཏ
4: ཁྱི དེ མ་རོ་ དེ་ གོ་ ལུ་ མ་རོ་ ཆིན་ ས་ ར་ ཅི་ གན་ ཉི་ ཅི་ ཡོན་ དེ་ དུ་ ཅིན་ ལུ་ ཅི་ ལུ་ ཅི་ ར་ བ་
3: ཨོ་ རེ་ ད་ དུ་ ཅིན་ ཨ་ ཡང་ ག་ ལུ་ དེ་ ལུ་ ཅི་ ལུ་ ཅི་ མ་ ཚེ་ ལོ་ ཉི་ ལ ལུ་ ཅི་ ཨ་ ནམ་ གུ་ ཇོ་ལུ་ ར་ དེན་ ཅེ་ རེ་
4: ཨ་ ས་ ཅི་ གུ་ ར་ ད་ ར་ ཅེ་ ཅི་ མེན་ ལ་ ས་
3: ཨ་ ཇུ་ དེ་ ནེ་ ཚོ་ ཡོན་ བེ་ གོ་ ཚོ་ ནེ་ དེ་
4: ལོ་ རེ་ རེ་
3: ལོ་ ཅི་ ལ ལུ་ ཉི་
4: ལོ་ ད་
3: ཉི་ ལ ཐ་ ས་ ར་ བ་
4: ལོ་ ད་ ཅི་ གི་ བ་
3: ཨོ་ ཅེ་
4: ལ་ ས་
3: ཅེ་ གི་ ད་ ཚེ་རིག སར་ དུ ཅེ་ ལིག་ ཇུ་ ཆུང་ སྐལ་
4: ད་ ད་ ལོ་ ཅེ་ ལུ་ དི་ ག་རསོ་ ར་ ད་ ཅི་ ཇུ་བུ་ པེ་ ཡ་ ཤུག་ཆེར་ དུ་ ར་ བ་
3: ཤུག་ཆེར་ དུ་ ལུ་
4: དི་ ད་ ཏོང་ ཡང་ དི་ མེ་ བ་ དེ་ བེ་ ཡང་ ཡ་ ཕི་ཡེ་ དུ་ ར་ ད་ ཅི་ སིན་ ཤོ་ སར་བ་ ནེ་ ཐུ་ བ་
3: ཡོ་
4: དི་ ཅེ་ ད་ ཅེ་ ཚེ་རིག ལ་ ཅེ་ རིག་ ར་ བ་
3: ཅེ་ ཅེ་
4: ལ་སེ་ ལ་ ལ་སེ་ ཨ་ དི་ ན་ སོ་ ཤ་ ཇོ་ ལུ་ ཅེ་ ར་ བ་ ད་ ཅི་ ལུ་ པེ་ ཤ་ ཇོ་ དེ་ ད་ ཅི་ ལུ་ ཅེ་ ལུ་ ཉི་ ཅི་ ཡ་ ད་ ཅེ་ ཇོ་ ར་ བ་ ད་ ན་ བ་ ཅེ་ ན་ སར་བ་ ཅ་ དེ་ ར་ བ་
3: ཅེ་ ཅེ་ ཅེ་
4: ཏོ་ ད་ ཨ་ ཅི་ བེ་ ད་ གི་ ན་ ཉ་ ཉ་ ར་ བ་ ཨོ་ ན་ ཅི་ ཅོང་ཚ་ཁ་ ཅོང་ཡ་ ཡིན་ ན་ ད་ དེ་ ཅེ་ གལ ཁྱི ཕྱད མམ
3: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4: གསམ
3: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Subdogi da namgyu ga awa yunga ludi ki subdogi ceshi yorba
4: Orba
3: Dil takta le dube
4: Tungu duga
3: tawa orba O di te Te chani di shi ne Kunzu gyanayi ne cha kwaayi ne Nyonyan duga te
4: Orba
3: Nje te nyonyan duna ni yakshu yorba gila
4: Orba
3: Nde anzu zong nje chigyo re
4: Lasi lasi
3: Anzu ngune shen gyanayi chandu li Nje ki shen chan hui chob re Yunga ludi
4: ᱡᱟᱜ ᱛᱤ ᱪᱮᱵᱚᱱ ᱡᱮ ᱯᱮᱱᱟ ᱵᱨᱟ
3: ᱡᱟᱜ ᱪᱮᱵᱚᱱ ᱡᱮ ᱯᱮ ᱟᱹᱱᱤ ᱢᱤ ᱢᱟᱝ ᱪᱮ ᱜᱮᱛᱟ ᱧᱤᱢᱟ ᱤᱱᱟ ᱠᱷᱮᱱᱡᱮ ᱥᱚᱨᱮ ᱛᱟ ᱡᱚᱱ ᱫᱤ ᱪᱩᱱᱡᱩ ᱨᱵᱟ ᱠᱚᱱᱡᱩ ᱡᱚᱱ ᱥᱚ
4: ᱚᱨ ᱵᱟᱨ
3: ᱛᱮ ᱥᱩᱡᱮ ᱜᱮ ᱫᱮ ᱟᱸᱡᱮ ᱞᱩᱡᱤ ᱭᱮ ᱦᱟᱜ ᱦᱩᱭ ᱜᱤᱢᱟᱨᱮ ᱜᱮ
4: ᱚᱨ ᱵᱟᱨ ᱵᱟᱨ ᱵᱟᱨ
3: ᱛᱮ ᱟᱸᱡᱩ ᱡᱮ ᱜᱮ
4: ᱡᱟᱜ
3: ᱪᱮᱵᱚᱱ ᱡᱮ ᱯᱮ ᱱᱮ ᱟᱹᱱᱤ ᱡᱟᱱᱟ ᱢᱤ ᱭᱚᱝ ᱡᱚ ᱭᱚᱞ ᱠᱚᱱᱡᱩ ᱡᱚᱱ ᱞᱮ ᱟᱸᱡᱮ ᱜᱮ ᱭᱟᱝᱜᱟ ᱞᱩᱡᱤ ᱜᱮ ᱭᱮ ᱵᱟ
4: ᱦᱟᱜ ᱦᱩ ᱜᱚᱨ ᱫᱟ
3: ᱛᱤᱝᱜᱩᱱ ᱡᱮ ᱡᱩᱭᱮ ᱵᱟ ᱛᱚ ᱪᱟᱱ ᱡᱮ ᱡᱩᱭᱮ ᱛᱟ ᱠᱚᱱᱡᱩ ᱭᱟ ᱛᱮᱝ ᱢᱟᱨᱵᱮ ᱠᱤᱱᱟ ᱡᱮ ᱠᱤ ᱡᱤᱡᱟ ᱪᱩᱵᱤ ᱱᱤᱢ ᱱᱟ
4: ᱱᱤᱵᱚᱥ ᱛᱩᱜᱮ
3: ᱱᱤᱵᱚᱥ ᱛᱩ ᱢᱩᱱᱮ ᱫᱩ ᱠᱤᱱᱡᱮ ᱥᱚᱨᱮᱫᱟ ᱭᱩᱜᱚ ᱭᱚᱱ ᱭᱩᱜᱚ ᱭᱚᱱ ᱱᱮ ᱢᱤᱫᱤ ᱡᱩ ᱥᱟᱢᱥᱟ ᱦᱟᱜᱩ ᱜᱤᱜᱤᱱᱟ
4: ᱚᱨᱵᱟ ᱫᱤᱡᱮ ᱡᱮ ᱵᱟᱡᱟ ᱦᱟᱜᱩ ᱚᱨᱟ
3: ᱨᱮ ᱢᱟᱛᱟ ᱥᱟ ᱫᱤᱝᱜᱩᱱᱮ ᱡᱮᱱ ᱡᱤ ᱪᱮ ᱟᱱᱤᱝ ᱩᱱᱮ ᱥᱮᱱ ᱱᱤ ᱛᱟᱛᱤᱱ ᱛᱟᱱ ᱫᱚ ᱪᱟᱣᱮ ᱪᱟᱣᱮ ᱛᱚ ᱥᱮᱢ ᱢᱟᱨᱵᱮ
4: ᱚᱨᱵᱟ
3: ᱪᱟᱣᱟ ᱫᱤ ᱥᱩᱠ ᱪᱮᱢ ᱥᱚᱱᱡᱟ ᱡᱩ ᱪᱟᱣᱟ ᱛᱚᱱᱮ ᱛᱟᱱ ᱱᱮᱢ ᱜᱤᱭᱟᱱ ᱡᱩ 루디 저외톤의 마땡
4: 이제
3: 레치다
4: 주자 저외가는 주자지스로 나서서
3: 이제 제차
4: 다 도도네 쉬 미딜에 망에 지 누구디 루디 이제 줘봐 현다다 저기 매봐 속도 첨부 줘봐 제주 이제 줘봐 하고야
3: 너 제제
4: 아 대신 연락 전화가 됐어 스타티 나래 나오 싶죠 체리 라젤 때제 루 아마치 루비니기야 리주 중소라 다다데 대치 못이지 로 하셔지 않고 디가 떠나 샤고야
3: 치르와
4: 끼버다게 죽어 말와
3: 끼버
4: 권녀게 치 로그스 디 소도다 퉁기다 퉁모도게 샤시 기리 디다 잡티 그티금데 아니 그 체시 디니엘 싱보라 제네 디 체시리 야 제네 에네 제리고 고부직 뻬바 죽으르바
3: 예겐다
4: 기 기시 끼버잠 제제 안 디지 소도다 도저 샤시다 디 안치 녀고 로리 교여네 야 거냐이 직 제리가 살다고 했지 알아?
3: 제리.
4: 알아?
3: 제리. 단주
4: 이제 차고비 괜히 세월 봐.
3: 제리. 단주 남준에 루 아무지 루니 수두선 반주 년에 루 몰루 세월 봐다.
4: 알아 몰루 봐.
3: 몰루 따고 말해. 몰루 초 아주 초 제리. 제 차네 아주 당국 갔다 그랬으니 지나 봐.
4: 알아 봐. 알아.
3: 지나부터 아와양가 루기 제시디다 친구 도면도.
4: 알아 봐.
3: 뒤뒤네 아와양가 루기 습도 치중을 요. 몰루디 습도 치중.
4: 딱다
3: 대도면도 아주 겸짜.
4: 아,
3: 근데 다 모두디 근데 소리 샤시데 때지 아주야 로키도 도면도
4: 오르바.
3: 진짜기 딱제 체우로 봐. 진짜 맞진 넘규 근주면 존재 소유잖아. 때
4: 또 제가 게임도 봐. 게임도 있어로라.
3: 게임도 이제 기도 삼바 모두디 시안이가. 전부 열어 봐. 진짜기 딱제 제 맞제도 근데 로그 소유 삼바 폴로디키 제시지 딱.
4: 오르바.
3: 폴로디 제시디야. 딱다 디에도
4: 이제 루 토고스 그러봐. 어디?
3: 어. 딱 건조
4: 그 규비디비 알아봐.
3: 어, 건조기 딱 감게디 무슨네. 투레.
4: 토르고.
3: 어, 투레 디기 체시디. 야, 아와 양가 루 체시디다 디에도면도 딱. 디니니 딱다 디에도 아주 디야 루스.
4: 알아봐.
3: 안디 루기투도 루기디 삼바 루디 마키온디게 치나베네자.
4: 알아봐.
3: 속도이네자. 되게 뭐네.
4: 네가 제주디게 대도게 떡다로 아니 안직 신에.
3: 제리 어 양가 루 제주디 두게때. 디마키네. 디마키네 사고찌기 질. 아주 되게 급죠. 급급 차네요.
4: 급디가래. 급진들베.
3: 응급. 다 아주 뭐네 신. 응급으로 봐. 응급죠. 응급 차네. 근데 잠자.
4: 아,
3: 루니자 추체 루니 루니자 체찬 루니자 겸자 체디 루디니니기 겸티. 어 개바 잡지 매나? 아니 군인이 가지 계약성 그래.
4: 알아. 선자 다 상자 상자 꽂지 좀 용식을 봐.
3: 유산 리드레스 용식을
4: 봐.
3: 아무 루기 저거도 괜찮소리. 이제 봐.
4: 이제
3: 인도 미담면 잡. 그건 좀 말이데. 루기 이제 인도 지 루데유나 그스 루 강바디게요. 데크 어 주망 텐도. 어디 데니디야 주 디게 저 말이. 어 지중게.
4: 제주에 디라 이때 지쇼거 봐.
3: 어 제제 체지데 마데제 루 체디 쳔부제. 제디 춘추제님도.
4: 제바 쳔부쇼디 디거라 루니 바라나.
3: 루니 개바 쳔부쇼디 삼바. 데 아주 이제 미지 총데야. 어 아주 人工 딱 이제 소로 人工喂奶.
4: 어 미게 되지. 나서 좀 울디야서
3: 어 어디 이제 민지 쳔부. 심지어 코스는 거 말 봐.
4: 어 봐.
3: 룸 루 아무디 가츠 뭐 가츠 때문에 그 수부 체질이 알는 거 말이야.
4: 알아 알아. 단지 아무디 협도 겨르도 뭐 또 제대
3: 더. 제리 제리 기나 제리.
2: 건조 동기 퇴내 공비 동기 조어 샤토아 아완 양가 로조 제비 켄디 퉁공의 땡리에 제뉴 정다 타 맞아 냠조 카디 로교소 기 차답 제디 냠디 변조로 돕지 동어 타 미망망 조 기 초외 차긴 리규 제바라 가위비 좀제 톱신 입으지. 디링길이 전 순점 다가시하기 생계 슈딩자고

이게 진행 부익이 비니 송교제 다가는 신 내시든데기 대준체 딘데치도 산 딘나로리아 아니 인행 소리 딘데제 배제 최도 체하지 딘데기 레제 고주 부지 딘데 주베 거블이야 아니 랍자야 니슈표제 이상한데 취직 다도 체토는 야고 면조 세제 야 니슈표빈 딘데 표도사 안 랍제 다데야 묘든 첨부체 겹겨 첨부체 조선의 대주관이야 시라고 튕긴 자수 当然就去路过的，去路过的那路里啊，俺们就到偏七十的开始时候呢，那就根据那路里，俺们就不用摇了吧。
니들 속아 다 용견제도 좀 된제 조 소리지 뒤 표현 전부 치리 디나로네 뒤 체슈지 한 다가 능신지 조가 잘리는 속아 명아 배우라 속아 된제게 다지 나고 그 소리 된제 들어봐 하와도 디나로네 안지 남바 산제가 출루기 쉬운 뭐인 바 양지 급두두 달대베 표고 출록 이게 된제 내 진리지 되는 거래 제가 지디 출록 난데 니모디 가려서는 안주 다지다 가르스기 거래서거든 안주 지님베 다지 배주치야

0: 아주 딱 때는 이게지 다가는 신경아리 좀 이제 딘제기차 딘제기 카지 요 저든 디나로리아 아 익상가 낭도네 차선의 출루 거요리 지금배 거요리 딘제기 낭도변의 디나로리아 카지 지대소리 딘제 카지 변의 안주 단다 딘제기 다지 로드에 남바 딘제르바 디나레 지기 거 이기 거 타는 안주 까벨로 소버바 익수기 딘상 안주 피위기 익수기 까벨로 소버 딘제기 낭도다 제바 다 딘제기 거래 속으로 했으나 낭도인데 갸침부 쉬우지리
1: 디 담배 프리 잔디 니동 게미 주미 듄로로 펜종로 지침에 비니 심주 칸리아도 스체냐 차남브바 안디 탄다 겐라케난 주 심주 칸 난키 딱 하소그레 아 낭덴조 딘제지리아 딘제지 구데어라 디게자 체슈지르발 나리 딱 겐라게 디 진탕원네 직소로나 슈잉 나시 아 지랑은 년 안주 탄다 디 비닌사디 칠리아 진탕 가리오레 스우도는 따진에 두주 거로 친샤오
0: 빈인스도산 투주 내전 챙겨질이야 배진님 보시거봐 진짜 인도산 걔 나로는 그쪽이 루규기 투주디 윤쟁의 윤에 대지기 안에 그 진단 쳐봐요 진짜 진리야 지금요 진짜 인도산 그 당부디 루규기 진단스님디 개침부 소리지 진짜 인도산 프리 이산 나로리야 그 자베 인인 그 중단 중요하게 투주디 안에 직 두려 개고고문에 제 죽숨 예용 인도산 단대차려야
2: ང་རང་ཅུ་དུ་དུ་ང་བུ་ཤི་རང་པ་ཁོ་དེ་ཅིག་དུ་སང་དུ་སུ་ཁ་ཅན་ང་བའི་ནེ་ཅེ་ཤི་རིན་དང་ཅ་བ་ཡོ་དེ་ཅིག་ཨ་སེན་དང་ཅིག་ནེ་ཅ་ཤ་མན་ཨ་ནེ་ཁོ་རང་གི་ཅིག་རིན་མོ་གི་རིན་དང་སྙེ་དེ་དང་ཉིང་བ་ཅེ་དེ་སང་རང་ཅུ་ཅིག་བེན་རིན་མོ་གི་གང་ནེ་ཅན་ཅེ་ཤི་དེ་ཅ་ཡོ་རེ་དེ་ཅིག་རིན་དང་ཡོ་རེ་དང་ནང་ཅིན་དང་ཅིག་ལུ་ག 기 배는 공단 결합서 위원회다 딘지기 루규 제바치 알이야 제시 안 당부 된배 제도가 중요하래 아 다치단간에 가려서나 이 산수년 때야 심주 청년 소수 아니 가려서나 더블망 자만저 규제 소수 문의 심주 지하요를 배는 불이 이산 나로를 출루권의 심주 지하요를 출루 나는 자세는 디나로리아 배는 봄님부 진짜다 니진님부 진짜 아 비신님부 진짜게 제든데 열든데 인도산 대상 안수지 톰의 줄단 조주 승인 소리 딘데리아 심주 시아이네 자 양비도록 그리고스제 안 별이 아직 이게 줄베 응아지 드림 소순하는 줄기 개발이 줄리아 조체의 딘데 간이야 심주 지알이야 야 제시는 난 참 부여리 다가는 신 딘나로리아 안에 즉 다조그리 이기닝베 조단 인도산 디준나로리아 다조그 조단제 다가는 신직 제제 예수 간의 심주 지하여를 나제 간의 심주 지하를 수교 토네 심주 지하를 세상 심주기 가져 어디 다 전부 시부지 인도산 안에 두렵 죽송 공기 벽이 이상지 사발도 즉 이기단 저와 유된 적이 딘제기 즉 십제 지하리야 아니 제시 편숨 초보 쉽지도요. 인도산 프리 이상기 진단 체수요디 가려서는 세다무스니 같은 적이 직규톤의 편숨 초가다 진단 체보게 말이 소디 가려서거든. 그 제시 진단의 편숨 초보요. 제단디 신다기 젠더 매워지. 딘디즐이야 지추고요.
1: 프리 이찬디는 다 심주 칸나로 로게즈스타 릭티체 냠수체제 아니 단다 버준 용자 안제스나 추브지즈바
2: 근데
1: 갤라이케랑게다 릭티다 냠수체야 텔랴 갤라이케랑게다 공부 근데 시긴다 로디즈시 고브즈바
2: 나들 다 딘디즈리 프리 이찬스니엔디 코마지 사원에 튼된 조지 델레 토만 튼베 둘리네 산에 대게 메센난게다 지금 강토도기 주로로 수행되고 남부지리만도디 등산나제지고 스니에지만 야면 익산지고에 흉로지키지 공학된 재진교지 말바 디데 인도자 베젯 베디 땅안수도 마수네 베디 녀대요 구림도 마수네 차단 축 이어와서 예세 가게 매된교 딘데 남부지리 대마세 가게에서는 사월의 규정부 때 딘데 인도자 안에 직세 두다 샤다 랜다 딘데 다직 롱 자자몽

0: 도전 다 짱맞어요. 그럼 여기 아직 살이 샤리 아주 표지기 샤요 하리 따도 봐 망보지 얼마 놈나 속거든지 그 상만 짱맞어요. 당고 장세 지하들이 장대 지하들. 차비 상마 직 그래서는 쇼는 레지제제 봐. 장세제 장세제배급을 있는다 가수래 지단기 잘라다 굴러주는 신 뭐인 뭐 지금 그 가려서는 송교군 남배터네 차비디서 냠겨매 왔다 지금 냠겨 쇼차 왔디 디네 마셔가 지하기 배준디 개체쇼지 재산 디인두자 아유기 토리야 안에 직 뒤주야 파 뒤세야를 속어 치다 땅야 다 딘데기 그 직 찬댕 뭐라는지 다 딘데기 조단자 요 딘데기 토네 안에 파 뒤세야 되네 고 가려서는 주 릭지 지하들이 빼지 간가 카돌 인두자 영이 빼지디 거기 공도지도 쇼장 거제도 거기 공도지 디여버 지하들 내가 또 빼 편 참부 쇼지리 녀도 참부 가려서는 아주 풀이 유전된 날 쇼리 딘데 있는 뎁 스르바당 아주 딘데 뎁장 딘데 체질을 하세요 아 다디 바지 잠제 딘데 소소수직 소수 참바 시자 제제 최전 소수 제제 디 봄제도 니지제도 야만의 최 최전 가르도 디간의 여버지 최고고요 다디 최백업이야 낭도간의 최하요 남백간의 최하요 지금 낭도간에서는 얼른 봄 까봐 있는 봄 까봐 되게 차장님도 지셔요 되네요 봄 까봐는 쇼무역이 다지 찾아줘 봐 배치하신 가지 채주요 가지 총주요 근데 그간에 야 지중기 남백간에 야 직직이야 야한테 익수리 공허리 대장주요 봐 먼저 쇼리 장가주요 봐 나 딘데 간에 야 직 공허리 제가 내가 된 욕부 쇼부지다 땡아 매부 잡으시 그제 내가 채워 뒤지기 땡아 매부 잡으시 수리시와 제가 딘데 인도장 간서 로디에 잠 직진가야 저 촉지 가려서거든요. 강에다 마소네 최수지 중요해. 다시 와야 다디게 참아 수지 연배 감래야 안 최전 소소 뜻 소소 어다 대장이네 공화지지 직 안 뒤나로네 체라 가르도 기준이네 토글 십지체 다디 내게 내가 지워 다디게 찾아 저두자 안에 만주 가르쳐 버렸었거든요. 뒤 만주 직장 내가 진행 중원에 세는 내가 뒤 멍시 내가 주배 소리지. 디인두자 먼저 여기 단행부 된제 대여르디 등산기 다지 버준기 털만 된제 된제 지마 지신 빠르게 없제 방어주 제토비는 안원의 심주부 남리야 지시 개천부터 던토구를 받다 더지구에 현을 계급 지난 상매 불이 이상순이데 도구를 쉬우지 는게 요리 다 영리 디나리야 가르쳐 주여줘 아단 예 칠레단 저와 유배 심주 차근 가르 유조 내 가르 가르 유조 된제 간리야 손안난 얘기 딱 해봐 망부주어를 얘기했던 게 요를 간절해서 깨지 전혀요 근데 유두자 안간주 오 따디 말이야 계급 지나 용조 용조리야 아니 지 버준 체제디 지만 지신 판의 버준 체제 바지 짬토부 있는 아니 제시지 고든 제도를 삼는 안주 토막이 지 군론스네 자 삼도 된제치 딘두자 예돈 쪽에 로리야 안주 단다디 다 대뷰리 니치 되지면서 잡고 가네 된제치 마 버준 슈브리 버준 슈체도자 한데야 지게지 표직배 다직 중지인에 자 다가는 신 안주 중국 표직배 심주칸인에 자 다가는 신 중국 빈영 순교대네 인에 자 뒤수 상매 내던데 변명습의 야구스 투표자 체제 안에 절제지 딘제지 다가는 신기 댐조지 다가는 딘제 자 톱송 단다 당군이버스 당분이버스 지기 어려운 건 당분이버스 지야 돼 좀전 가려서는 불이 이상지 차단지 단도 버준 슈투요 말 아주 다 내고 내전지 땅 안주 미경 간에 내가 뒤에서 쳐버리게 버준 슈어지 다 이내래 단다 뒤 빼지 불이 이상은 던지 슈슈 능신 체제 안주 지 릭지 체배 나로리야 단도 빼디 류된교 자르된교 다시 나한테 한바 한부 때가 류대고 된지기 다 차비 편 참고 쉽지 않아. 단다 디즈니 냠소디 다다 내가디 나다 나심바. 단다 단다 고주부터 잠지. 세단 내래 단도리 모두 디즈니 예전실이요. 디즈니 알로리 땡땡 진타 유된 조기. 봐. 다 딘데기 내가 유된 조기. 이게 망부지가 대종이 말을 쓴 게.
1: 네스. 아빠 준나 초부디겐라. 근데 제어래.
0: 다 단다 먼저디 버준디 단다디 편좀빈이 요즘 관계 공도네 쉬버지 재단디 지난간에 배종칸 배치를 제도를 당나지 먼저 가서 우리 자결을 된데 간에 망유치하러 서버든지 제도를 요구를
1: 네네세 디나를 견라다 쇼를 가제지 주요나
0: 단당 안주 디나로리야 지 가서 우리 모두 시야 디 대만 동단 얘기 얘기 지 모두 시야 디 그 단당

0: 불이 이상 지원의 자신은 야자들만 손에 야자 다지 주심을 선택해 증내 주시지. 제가 단도 대신 모두 어 버준 수야 다 수야기 단다 급제 유에 대고 된지 시지.
1: 게라다 불이 이찬디 리제다 냠수디야다 레튼디야 튜닝 어디고네 게라가 직선하는 중이
0: 불이 이상기 계시 튜닝 지슈고 유능 예산바야 가정이 지내 쉬는 생기
1: 네스
0: 지디 불이 이상기 코란 뭐임 봐 먼저 냐차샤디 튜닝 참부 저에서 디 가레스고도는 빼차샤는 불이 이상디 계시 불이스니 사제 나가는 안에 샤 망소기 닥주 지그리 고 가려선 디나로 야 남배 송다 디네 출루고 숑망부 유자 덴덴 다디 구송 도디 제제 다 지 최바 제세 유지다지 이년리 다 할음 고 차상부 좀 면장 덴덴 다 최된 그 송자부 질리 표조 유조 구 고쳐버 지 송 표조 유조 덴지 표현만도 쉬우쉬우지기 고진 단지 만 두고 말봐
1: 네스
0: 제단 간주 드리디 내 가르쉬야 레스고도는 디 망트리아 단다 냐자 제도부 야만의 가르수레 망트리아 등상 간주 표가 사지 망부지리아 다시 닥주 대장 매대베 이창하시고도네 장 간주 빼진님부 망부지 독사대요
1: 네스
0: 다디조야 코용문의 그 진단도 먹던 제도요 말이 간주 빈닝 그 진단스니 카니네 시고요 직디 가르스는 빈닝 그 지문 진단스요
1: 新贵人他是你的开始有的是别人按住别的节目那别的实体这些定位这些是都这样大过了局前的平时错误也不是吧当然是推荐你不现在安可亚人当这个节约是吧这个开始是我们按住的一场个人当是有的这些人当但电脑里啊过两段的开心不是这张毕竟是你的忙这个人当的做开始是有平时错误没干的主要嘛的可这个推荐你啊有的听这个
0: 지단个学不及个讲了，提前交银币呢，别人端黄个一个一年，这大个能想讲做，还有个真白个对个，冷不冷是你要说的，顶这顶住银币呢，学过这个么子讲了，只要人嘛多，听说了十个七八十年说的，顶这个只要嘛，顶这印度上，还有一三个人当的开钱不学不起了吧？
1: 那是。
0: 顶这印度上，谈到还有个三年卡了呀。 다들 대장 매대하고 빼는 거지 그 서구에 된대 그 폭포도 된대 나로리네 아니 지단기 쇼구 맘 빼전 망부치 다 쇼결 체제 내대요 여러분 카질이야 또 봐 총바 잡고 된대 그 진대 나노네 직 소소 진단 도 삼산 된대 고지 잡고 체 된대 긴조 여대이네 망부치 다 빼디 차장 된대 다 차조고 된대 면자 아니 부배 나로 랑가 내 생겨 없어 된대 남부치 여러분 먼저 배배남도 나로리 배지 참아서는 담면시 배소리들이 지그도와 이내려 간주 지금 로브자들이 심주 칸 지금 은혜 차시하는 참아서비네 아무디 랑자하신 내유는 이진 단참부 쉬우지리 제가 딘데 인도자 디고리아 치수 안에 사내기 미리 디주다 간주 지금 심주 그 참박하 냠제 그 돈에 이상직 송교치야 그와 냐자치야 디 다가는 신 딘나로기 아니 제시진 단도 중앙된 차디 불인 이상기 냐자치야기 따지 그린다 개체 수치를 샀으면
1: 나스나
2: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3: 안주 매부주에 두슬레나 장 알아주 중에기 야게다 불와 네 슬규 진네 슬인디 네바르도 슬린도 가네 렘바도 첩주도 미리 정리기 네 두리아티 하자 치케 쳐지 리샤스
4: 자만 도저 이만자 그 그거기 링기 살게 보고 종이 난다다 종대 소소 나로네 미나 마부 친도 상진도 무다 스다니가기 나니디 디지 시도 쳐버지 Kumetiniga ginang ningi, tang ni kepti ki chuzoki ki jung tang chulu tang juni tang penjor tang ta nizu mambu chi tsongundu, mirutiniga ki jigni ki musi ki chichu chiyang tongundu.
5: Pyoge tanda nga ranzu mangzu ki juzay ki shabu di, pyoge ri nene deyab zi ni di lukyu di ring tajo re. Masay ka tanda nga ranzu xie shabu di, hachang ku pyosong sokbo, pyoge di luwa ka gyazo re. Di chi tu zaba ta pyoge ri nene di karayasa ni gyur ringu, lukyu ringu yinba.
2: 听说说不赢不得的电器我听你抗中西里街边让着赢了你西里给凝聚学位学着了抗中西里切不许西边里层地过你了我们没别西里给对子吃
6: Kong tu lingge ge sen chu bi ti ni ni tu re ni ne pen jong lu chi mi gi gen chi mo wa gen si rup sang bla su pu ri chang guo le jie zhi xu bie nang tun de zhi ji mei li sen na gen si rup sang bla su mu tu nei ne pen jong lu chi mi bi ni xim ju kan guo le jie zhi xu bie nang tun zhi xu bie lingge ne tu do du sen na yu xiu ting di kang zhong xi zhi che gun li sen xun cham ta xi yin li sen di xi xi qian gui nang qian ba san ci la ta zhong zhi zuo gong sa gu bi ci zhong yin ge na xi mei li sen na yan ge jie you lingge xu den jia huo

0: 소기 제답 잡탄 좀 봐주 시드윈 셰프슈 좁토바네 야보 좁아타 교보 좁아 샘사 코베 좁아 제지 파라 초용네 교주 용어 군대 당시
1: 소종키 시드윈 셰프슈 첨진토 창봉원세 퇴부시 개유베티니 튼다 주미토베 삼자 공슈거 공지 거공티네 시드윈 셰프슈 데네기 까체타 뇨싱치웨 네튼 믹스 탁주치기 유브지
0: 거공게 레드미네 이사 폴라도 송아타 조루 차참부 매바 대진와 튼조 야부 미치바소 균토 튼마웨 네드라 랭궁 아미바타 냠제 십제 냠주 타주제 제네 다주 자답타 유디 튼조 소지 만벤 람스 간리제네 규림스부 진데타 튜가나 주니아투지 히브시
1: 튼다 주미투베 네튼 탁주 제바탄제 더돈 소종키 겨부 주바타 야부 주베테 슈누게데 대진와 키 까게 매바소와타 셰프슈 튼공 두지제네 시튼 셰프슈 거공티니 첸덴젠타 초드 젠기 초수 림보 용와르 구디 당웨 레주기 규림 하장 통도 심바타 레추 문세 퇴부 치르 친유
0: 민아레 시튼 셰프슈 솜제나 신뢰 응강기 무제 걸콘 구디 제베 제송 계송 가서타 면주 겐주케 로드 방진케 누발로마 소게 레고 카 출하잠 티네 직투 중녀 체조규 켈레제 중녀 그토 레주 뒤에 치르 친바티 마조지 소년 라제타 톱탄 라제 제티 가르마추나 테즈고베 레고 주바타 딩은 켈레지 테즈 소가 둘츠 망보 걸어타 듀림 뇽증체와 제게 내출라 주도 당위 녜종 시비 코르바 양도타 레슈 체로 당휴
1: 레주기 규림 티웨 첸덴타 균체 더디제 용치 소종키 균도 중니 치마웨 튼진 카 숨주 소지 세주 제데 첸덴진 키 레림 비리 켜자 제베 중니르 제시타 중니르 투가 중니 규림제 카세딩세 옆시
0: 샘자 코웨 샵슈티 십제 차례문신 시드윈 셰프슈 솜젠토 로제 티륜 쿠타 코게 메베 드람 첸덴 쿠티 체바 냠주 쿠티 콜로타 만페 니도 소기 제구 차창보휴 템드 걸공토 창요타 셰프슈 투즈 링도 당데 닝군 경에서 타 산주기 투즈 강리 제티 제유 레고니로 타 샤답티 닝아에 나 주주 로마 납자하 섬리아 지그두 톱당 라제 소로 체네 로메 소지 레둡 투즈 타 겐더 여베 네드 타주 여보 제휴
1: 대단 퇴촌 정태 정타 샹 총수제 림부숨키 주브로타 첩주피슈 말라 튀구창도 단데 총수진비 리슈 두릅치바타 샹탄 총대키 통매 십제치바 정신비 중니르 치브제기 두숨십슈 남바족도체유 겐군타 왕부균진소 미세 초지 그림시부 리미 주브로타 첩주피슈 롱소제토기유 Ningye para zongyongki rimzi gimna zhubzho tang cipzhum namba gyu tuyanzin ka godong ngabge gubzhul haqzam zhubdi mikse cuxi le tuyan zhubara pergyu curgyu qie mi guiba ngay su ngangyur tubi
0: So zongki, si dun galkun chungchun dita la dene mangzu ginti chenpo chadu kurdi gyuntui shepshu nuchu shirotongwa tang mangzu chuchi ngunba pijie di sunshu pipa jay chene mangzu didi lambu ngarwe gyachir tongshi yu
1: 승리게 광도 센트로부터 팀디 주전 조유 제자시베 낭천 고주토 만기 체도 차와 접지 회배 너주 총기 서종키 레주 친부 차와 직 주배 규주를 구디 띵서 단위 고티제
2: 중국 디진기 윤지 라다 카발 정시 야기라 딘자 유라 서장 코규디 카발타 안가 마외 레추치라 슝길 인지세 슈츠 롱스제네 태동년람 칸디스이처 카발타제기야 르지치리 지거스이처
3: 배우시외 징조다네 롱어두주탕아 고로 조심크비 딘디슈
1: 신롤힌게 탄데키네 한데님의 총내 변종 롱칭인친 리콩 표계 롱칭키 송가 칠람 균의 센신부디니 생규로 군두 군종시배 지리를 챈디지 나래 진인준 슈킨 이시양진이 Xiang na ba chuo mu tu che sheng ru gun du gun zhong le qing ge nang qian sheng ru gun du xie de xin xin na ro na
4: gun du sheng ge ta ye jia su le gun zhong no hu lin le xie le bu
5: sheng ru gun du gun zhong le zhen qi sheng ru gun du nang qian
0: sheng lin jie xi jin ping ge chen zhong song zhong ji du de tang bo yin yi bar ma bi zhu chen bi xie xia xie zhen nan de
1: 也是杨振兰的连接作用我就能是

0: Tempola jukbe, doctor mangebe chiri sundudane, doctor ngeba jukgu yoba tembade, una kurangi shabe kebe da chunje gita, badamponi, doctor kunar ngebewe, tiang maresu, wala. Chetan, sundi ngazor kariseche chevresna, jintan deni, kangsi kanga yube, tuntembe chane, doctor da dabu yore. Dikhe lamad rwala
1: 기베다 Tindate, Dagbe Tun, Dendu Chukyang, Bulingai Dogjo, Dilingai Da Yimbe Chiris, Sungje Ganamuzi. Dadare, Matang, Monique Dagbe Tun, Dember Besna, Dagbo Hansaki Kodun, Dember Jubare, Ruala, Unde, Dininige, Bulingate, Mudi Chengzi Gomon and Shin Shubaina, Gibeta Missaware, Cheta, Mudi Chengzi Gaje, Dagbe Tun Dendu Chukyang Bulingai Dogjo Dilingai Daiyin Res Dagda Dembe Jubadi Gagbarwala Yang Nganzu Watang Wonyi Dagbe Tun Sewar Juba Yus Kongdo Ngodu Songmore Yangmana Ngodu Chebade Yine Watang Wonyi Ge Gibeta Misewam Yangmana Yongsu Gibeta Kona Sewa Yinbe Mokyabari, Rwala, Mokyabari. Cheza, Mokyabda, Mudi Chengziki Nala, Watang Wonyi Gyan, Yang Ga Nangbari. Una Kandesi Ga Nangbari Besana, Mudi Chengziki Nala, Tinte Sumbari. Woyi, Dagdar Jube, Beju Tu, Kolo Gua, Hasa Wa, Sira Wa, Dabu, Goba Nam Gyan, Mete Jing. Digimidus, Kajige, Nagu Daikabla Yal Hasa was Serawa de Bukurangsha de, dear Digimindusumade. Dishua Tatu Mutu Karsum lessona, Tien Dien Ki, Beju Shia, Gugu Mebe Chiris, Ganangade. Cheta, Deba Kajiginala Hasa was Serawa de Bu, Beju Shaja, Dabu Kansag, Tuntaba Jube, Dus, Beshaba de Gaye, Mutu Chinzik Gongan and Shin Chena, Tian Digimindu. Motive Mercy, Tendengi, Beji, Shendajan, Shaya Mindus, Sumbade, Rwalas, Yang did Cheje, Ganamode. Gershe, Dungshe, Kundeji, Cheba, Yine, Gazanangi, Gaza, Tunginang, Ningwood Kadesna, Bullingai, Shibe, Mindi, Debala Munzi, Cheta, Yangna, Mudi Chinzi, Gongwan, Nunshi, Gibeta, Shila, Munzin, Chiku, Mingi, Nedu, Dila, Tubade, Rwala. 자당 홍두 시에베 베디다 토네 카르라르 토버베스나 불링가 시베디 기발은 문지 채나네 홍두 시에게 베탕 낭도디게 참마 무디 팅지 시에베 능신 가자 지글 구르제 무디 팅지 기자 가나모데 로 계시 안주 바디라 문지 채제 바디네 중외 다 더부 대시 채베 있는네 공도 시에베 차마 하사와 세라와 시바 더부 참말로 가래 다부 강사기 튼댐베 자지 인자 다자리 루알라 재장의 공을 시바 능신 다 여시에 동시에 근대지 시에베 이내 가제난기 가자티 불인가 시에베 민디 대발로 문지 치타 개발로 문지 치 내든 틀어 토버리 루알라 계시 안주 불인가 시바디 기바 시베 기두기 차네 문지탄 제시체나 다고 강사기 코든데베 자 망다지 기베다 메든밤 야마나 기베다 코나 임바 미켭자 이네 다고 튼데베 자 테다양 가차베 루궁마 큐와 수하기 겐지 tēntāng.

0: tumulu yore, wala tumulu yore. Chetan tidake kibeta mese or wala, kibeta mase ori tabu khansa tundembe, dratembe de, una ngantu kibeta deshe chebe ina, yana kondu shebe dagwida tida tsangwa lo ina, rungmai chebe gyun tuyungu de, kisangyang shubu nungshin, tari deshebe dagbu seye duwa la, kiba kona mayimba wala, 공동 야마나 뷰게기 작바 야마나 뷰게기 춘이신 난저 대배원에 대시에체나 나래 체부 있는 기재 망심 되니 그 매바 딘데기 렉차 유배차네 되니 대배차네 대시에체나 야고 두성을
1: 今天那么做公共商当代天朗最新型把天呢平中龙金年轻列公培给龙金给龙金陆体列前世列前地南平中陆的前面给人起目啊七零多级拉年培给人打坠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先南有秀
0: 俺我对徐伯能心啊，但俺做宋大哥这把，我就缺上，我就打没把这这边许多血龙有完了，许多血龙西边，点就个钱了呀，铁打的水果外工资呀，看的是那，许多工我们闲呢，送外龙堂当啊是，到我工资都钱呢，点就个这把地，明来铁打的水果的，完了水果的，问的。 我就缺上一年的，我就打没把的，大概够了呀！那许多这些军党能行，马就没钱钱，许多给就团的这些就没完了。问的，我就缺上个许多些龙囊了呀！那这边团的这些团，我就拿不来。第一团的俺做了呀，那顿就谢谢几个了，谢谢卡的几个了，不是呢？给就个钱呢，这些钱呢，给又把团。
2: 代表钱呢，我们这趟这些钱呢，给买吧，第二天的这些几个月账，我就去上北京，等你许多些路拿了呀，那这边我呢这些南国的那个汤，工资呀，提了托管完了，结账，俺做空给李在那了，我对徐伯能先，他的爹呀，那不是不的，把的了我们这钱呗，那等你也不是他要的。
0: 下面，俺南路有没给爸爸妈妈，俺没办了，七度三十三度，家的，打过长沙个客店店呗，别卡机呢，家的，比如龙津三百八那么了呀，那我都属于，别吃下边呢，七八、六八、六七八、七八八、十八、十八、中八八。 松沃坡，别提的呢，把汤包尼，葡萄塞外，康沙给，可顿点把酒杯，别下达完了。杨安都，我就别下那这个的，别那卡罗瓦，宁门瓦，哈萨瓦，安都瓦，荣瓦，早，西说呢，我汤我尼，没人给打塞瓦，酒杯。
2: 打过康沙给客队塞瓦主播的人，完了，塞不达就徐伯一呢，空都徐伯卡罗瓦、宁门瓦西伯铁、葡萄糖、木达、康熙、秘书高姐、木松啊、钱姐、马塞瓦钱姐，今年葡萄了，科桥关，你呢木达了，科桥关，团队塞瓦主播的完了。第一呢，人一百钱，人送吧别那，鞋嘛，枪嘛，枪嘛。
0: 要么卡嘛，要么，先说给被提到给马塘某人莫大三位，打过康沙的，听三二九八被下达了完了。 디나가도 지다그 낭세 숨바드체 다시바 베나 뭐워 카나 켄세 주발라 뭐워 카나 켄디 양 닥부 강사 그 된댐벌 주바 요아레 남배군의 시에바이나 뭐워 카나 켄디 차와 강시 지켄 이미 댐배 차네 닥부 강사 그 된댐벌 주바디 망부 요아레 베나 차샤 중켄 사카다 카라다 다시주 중아 중 뭐워 카나 켄 중켄 수도전에 중시에 켄기 강사지로 고아르와라 중켄 다가는 신기 이기 지켄 쉐켄 겨워더부 두켄 셰멘더부이나 숭켄 신더부이나 쥐켄 사벤더부이나 뎁켄 노르더부이나 동켄 시버더부르와라 제다 뭐워 카나 켄티안 다부 강사 든스 댐벌 주버리 댐벌 주버 인바 강시라 남베 토네 차와 강시 치켄 이미 댐베 차네 다부 강사 든 댐벌 주버리 치다 그 낭세 나바 베나 젠데 자나 젠단 라답다 다나 데주와라 젠탕 데니 데니 강시 강라 유베 튼 댐베 차네 다부 강사기 고든 세월 주바양 요리 빼나 차샤 넌데 존데 조바제 시럽제 로트제 윤텐제 세나제 시바도보 젠탕댄 티다기 퇴강댐으로베스나 강시 강라 유베 퇴댐베찬네 얘네 다고 강상 퇴댐바 주버데 대단히 불링가이 자메바 불링가이 자자네 다고 강사기 퇴댐바 주베 천지기 베잠이 대박하지기 난라 야이나 티다랑 치다가 난세 이제 다고 자 티다 얘네 민기 타자와 차외 타자와 시바소기 이외 남샤딘데 지수 두데 그선 안도 자와를 양 모두 슈버 능시 다리 대시베 민기 고제 침부 슈버 와라 제주대베 민 차외 민 외베 민 장기 민소 지리를 고쳐와 인자 얘네 민기리 지리를 자초고요데 와라 자초고 유나 디 시베 요와 마치 체제 대다 창말로라 자초고 유바지 운진나나 지거레 샤마 네 바디낭네 파탕 포니기 내든고라 야이나 지진이 유튜브 슈그니 바디 스튜디오네 가레스나 바디르 유베 인도 시가라야 코르와라 웬데 불링가이 자스네데 다구다 제시 치웨 그블야이나 바디 낭네 바 파 마 숨부두 추랑제 다글 다스 제시 견장 나와 타 데바디나의 유베 페이디 돌장 시거 로라 다오나 페이디 데바스두다네 바디 이기 시가로 코바레 은데 페이디 돌고베 금제 가리이나 디네든 걸로 야이나 네 커섭 체제 지진이지 슈그인 내도 디고라 야이나 케베트르라 야 카세와 코데웨 제시 제민기 내도 디고라 야 페지 풍부마도 람니마 큐지마신 시제망 시바 더블라 야이나 도신도 카보레데 단데 나레 랑순로 유베 제이 티다그 틀라 야이나 내도 디고라 야이나 내라 키오야 어 다가는 신기 틀라 내베 카세 코디 대시 지금 바디 통금시라도 왠데 양제 나와라 유와라 간도 솜다 현재 리시 지두 그 좀바보 양제 나와라 그 제베 솜다 그 제바 디나라 야이나 내든 디고라 야이나 코란 르니기 떼주지 대낭샤 양제 나와라 그 내든 디고라 야 시에메 따와 근데 지 대유메 걸라 야이나 간조 리젠 치메 나라 야이나 무티 응어도 슈구이 디딩이 리젠 디나라 야네 시드 닥데 고게 내준라 준비 따와 카지 응어도 슈버탕 시양 가스나 불링가이 자 메발 불링가이 자 자제 다고 강사 그 튼댐발 주베 빼고라 이나 응어도 슈버이 리젠 치메 나라 야 무티제 닥데 고게 최근 난도카 모두 슈그인베 가지 셈버버 남게 튜더도 세나라나

세계나무소 아직 하면 남탈긴도 코로 나왔랑세 템베딩 링서신에 팔아니베 샘초로 강시키 파자 야심을 더보식 중 아니오라 나니 주미신베 샘초로 티란 디주타 야차는 강양 남미거디 미리 강양 로베 수준 로가르낭 미리 강티 피지기 중화 공유라 미래 망부링기 순달탕 불업서규토 균진체유배 수준기 망시에티다 미리 강티 로규징내기 장소탕 천치도 교류유배 대단한 센스 있는 캐나 샘초로 마섬 주미 티르시 깨우라 깨고여버 더보시 인생은 민족과 강양 미라 개발토 벽에 아직 하면 되발라 치 깨는 되배 르며 름대 편숨 소보 믹세와 강양 미경 年把 배인국배 류바 채치른 대신 年听 먹는 나와 순신 다听 먹는 용能 깨교식매 롱어 총결 하삼기 총피 두죄난 미라 망부 아직 하면 되거라와츠 人年 딩이 갸치지탕 딩치섭도 당리 로가탕 차변 시마담 좀리제 시직동 뒤배 초두 교제 시도 전유범마세 협의 규림추 사고 민자외 왕키 교모롱탕 중바 샹바 겐카르제 록침부 시리 차신 최계 노르상탕 소기님어 낭서 윈봄 로와상모 재미군된 빼마 윈바르 통유 통주 갸사 공조제 수경길 하미 첩송 침부 예경 렘기 총식

생겨나무소 오늘 행계 소로 벽에 아직 함의 수경기 접종 창생 등의 등접기 권리 오전도 뒤식 쉬어있는 태양 벽에 아직 함의 인내기 도래 낭 용수 차비 수경기 접종 침묵 계유부 대달라 뒤균 허송 노부계 제수신 대춘에 허송 정부 등의 등접기 번디니 종기 충무림 용성 체신 낭 등 표송 소라 고건 롱국의 뉴부 침묵 냄비 접종 시인비 야채 승무부의 감염 침묵 능기 유자 망출도 신도 차치와 식시 대양 수경기 함유 접종 정부 등의 등록의 낭툰 소분 노점 식슈는 원은 유치부 성림시 차와식라 개보 도비 하시바 개세 탈싱 농주 차와식타 조모군 상만이라 개세 등록 차와식 담바타 대내 미림월의 조모 치모군 상마 로보르도 세련 대신 렘키 개보 조모 치모 등록 빼모시바 컵도 시바라 개세 등유 제차와담 대달 옆지라 유미지베 세니니 자지 우추지동 제신 퇴된도 제마 표발의 슈긴유부타 정부 퇴유기 퇴균도 정부 퇴족기 송라년신 진주 채매부 슈유베 칼레르 성린윤조군도 마음바레 성린기 계세 퇴족기 송교인베 담롱신 차바 정부 추마 퇴족배며 나라 퇴배 정부 로나 로데 마음바레 세계마 퇴족기 계세 송나 人一个 세종 团员团仍一了在同进入拉托克毛毛旅行那座的年给不如全部给谁团住过些鱼都特殊东西日本团把带了给不如这么去么样的谢金边滚点不如通年人不随学的表马年不然毛面其他的谢不带的主把的开朗的给谁团住过些鱼都就给搞不进罗那学荣三十一初图不拉三千起给谁团住给也给个唐都浪里主角车切讲 中部团员给纪念奖团长唐杨的主角是晚年七日培训团长给国主级别特别预估资助当阳他的中部团员杨都没提人提通年进入你国学预度团训蓝牌图各度三米七八万不娘不马赛中部团员给厕所讲说了他进步团长与团年长松老主入世给接讲国学预给言论起加速了又不说把这个穷人我才是清醒用尽期望忙不绝迹 他的解释年纪给客户年纪解释确信将被登记就业变谁不不用一个电报王密度超脱不行事

생각나 무소 교제 제배 접종 등유 등록 제배디 외면 수경기 함유 접종 정보 등유 등록기 시간 토 결합 사업의 삼로탕 등배 주제 제유진 잡등기 원조다 균등기 도래 능 함무 접신 도래 우유수 초칭 탕동 개별 시탕 장면 등도 주요강 원보탕 대세른 다다르 조유진 지방가부 동행 기응어시탕 등에 원변 등탕 함유 로가를 결류 진입 속에 토장대 렌킹 함유 접종의 능 등유신 고조부신 아직 하면 아류기 고조다 랑자 샤바티 변조 미만기 수경가 아직 함을 장비 재심 균자 토비부 마세 잡총 사종기 삼괴탄 탑티비 사전도시 차선 사종 카디탕 제제 견신 중국 소라 믹스의 개조의 촉진 양괴 잡두벌로 중치부 송주 소계기 신도 레베 차기탄 남타 동당 소라 세무베 가수 체미브나유 카디인 류가르티 함유 교제 차상 원도 심조탕 균진 송종 폐계 사드 규빈이티 제티 누가 첨부 퇴유진 되칼라 디니 미나 소종 집에 남에 토니 함유 류가르 균진의 미럽 사부 소종 집부터 함유 니게 원초가 신 집부장 마세 대럽 교제 남아진의 남에 토니 로충 로마탕 신도 로충 최이 왕국도 탕질 제례의 토니 나 쉔길 함유 탑된 바 티웨 마와 소종 지교로 퇴닌 첨부 내버시시 생겨나무소 샴럴 행계의 년람토 변종 함무 초배 전에 토 사신 체배 별길로 중치배 아직 함유 카딘 류가르기 통마 대유 등급제바 와사르 동계 추구 대접합 동교인배 행계기 토 회배 선신하소

0: 제미니 제미니 딱당 참음상어 개별보다랑도 숨쉬지는 바 띠지시오 스팟니고 가이선다 개부름 부지 멋있을라도 땅민상 랑레 중문 담배 뇽시디 롱지베겐 강게 뇽시민 개별보다랑도 숨쉬지 너바 축제에 총회 되는데 라펜더 중문랑 치는래
1: 그래

아줄라 딘제기베 내줄라 송제 탐제 디신기 꼬셰유도 송왈레 내제롱나 말레사 중부 샤발라제 내초티 신차마티 수시유 훈야 꼬셰차외유롱라 초고예치게부끌롱유 타야미드 타뇨드조 진중이보 꼬셰유드조 대소 샘젠 조부소 기스이켠나마 외툰신나 다자 로소 꼬셰유드조

0: ཡིན ད ཆུ སྲ དེ ཡིན མེ ལུ ཁམ གི ཆེ ཁེ ཆེ བེ ཆུབ ཅི ཅི སོང ཙང དེ ཡིན ལུ ཤི རེ ཐོ ཉོམ ལ ཡ སོང ཅིན ཐ ལུ ཁམ གི ཉིན ཚབ སར ཅི ཆེ ཐུབ ཐ ལུ ཆུ ཉུམ ཅི ཐ དང ནི ཤིན གི ཇམ ཅི གི ཝང བོ དེ ཤིན ལུ ཅི སོ ལ ཡ མེ དུ མི རུ བེ ནུ བ ཅི ཐུང གོ ཅི ཐོ ཁང གི ཚ མེ ཆུ ཐུང གོ མང ཅི བོ ཅི ཡིན གོ ཅི རིང ཤིན གི ཆུ ཁོ ཅི སོང ཙང སོ ཅ གི ཅོ ཅིན ནམ དང ནི ཤིན གི ངོ བ ཤིན ད གི པག ཅོ ཐེབ ལ ཝ ཐ སགུན ཡུང ཤེ ལ ཡ ཡིན ད མེ ཐ ཆུ རེ ཉི གེ ཅིང བུ ཅི གི ཆུ ཨམ དང ནི ཤིན གི ཆུ ཡུ ཅི གི ཆུ ཉམ དོ ཕེ ཅུ དང གི ཡོ ཅི ཆུ ཅང མེ ན ལོ ལ ཡ ཡིན ན ནེ གེ གི དང ང ན ཅུ གི ངོ ཆ ར མང བུ ཅི ཡེ སི བུ ཅི བ ལ དེ དེ ཡིན དུ ཆུ ཅང མེ དོ བུ ཡིན ན ལུ བུ དེ དང ལ ཡ ཤུ གེ ཉིན བུ ཅི ཐེབ སི བ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장제도시 제도를 당난 제기는 추청무 미통외 공시 자고 제야디 개진부지스 제슈아인 류리아야 추뇽차과미야는 추메발 교부이는 뒤도도 커서 마체비는 다 류기 추셔외 내주 중라와 지타 통주마다비는 류캄기 구규뉴비이네리 당는 신기 신도 뉴발 슈긴 팁시버 단도이는 진자 말하기 내리 중외 닝가 있는 제시를 조시리스 제 소나샤 다 사토리는 감시치와타 뉴외 포윤 인원 소기 상감기 고류기 개주 대여스 제등기 권
1: ཁས ཁས ཁས 매바 디르지디샤 다 최고사디 이능한 주 콘케라 곰부스웨 뒤지더부지르발 다디 장무유바 강시 최고최는 뉴제 토르민 조와지타 류리아 응아지 망고지 년토기 토제남미괴바 균도 셰곰부이나 최고최야디 개지부리스제 디팅구시우이
2: 타라리샬 최고의 잠마세 잘 나부 딘제 이내레 최는 야고시라 유입지르 동안 균토 당난 조 잘 나부 원참치 최토비나 추크섭 토바마세 대탕리 이내레 편도 유입지르 동안 마스 뒤베 동체 주제 조니 추탄 칸뉴 제베 응아치 인자 대야르 추주기 진탕 마와타 망차는 소르 싱갸보탄 갸보차야 티신이나 림부니베 진이서 귀기네타 저지 균데 민베네 중외년가 체부 유자 응아치데메 동체이나 니바르토 방고야타 야미는 뇽잠추야 디켄치브르샤 김토 응아치데메 동체 뇽잠냐차 제고바마세 균덴 초에 트위토 응아치뒤베 동체티 취중훈 조르마지야타 응아치뒤베 동체 초고기 첩디 자와니네 치미롱오 데나샤 퇴근기 시진실에 응원발식비는 사두의 중미일세라 퇴도도 미취야탄 치료토세라 취망와 티시이나 다쇼세 미사와 속이 능추이나 망고유비대난동안了 퇴주다세라 취비이나 다류비지체리야 춘진탄 규매내지리야 응원고체야 규넨키 규매뉴발 송진토바마세 초주 밀릭밤 초주 항무중원래야 편도유비지리샤 개사개통치바티이나 호아탄 규매내지 갸부차야 실매닌체소 내리롱위 제대 임부탄 사제 통용 용외 자퇴 월이야 사최 원삼 송비는 류부치양 토저신 디탄리아 편도 유바 추통제 원의 슈비는 추통제 뇽차비는 류캄기 지첩를 뇌부탄 진자 말라르 내괴신 케메도 제주외 닝가 치르루 유비대나샤르 체리키 심주 랭외 말식비는 양 퇴유 링부 쇼세 마세비는 제도 차라부 유비대나샤 나 균토 쇼세 레부치 군세 장점차 공세 뉴잠 댄샤기 셰수능신체 루주댄베 쇼세시키 당난 줄레가 탄 롭중키 조심기발 치바마체 미류풍이야 군이기 추주제 둔주치도피 윤리 쇼세 마추비나 당난 주 군댄키 내중라바마체 치구티 세모작둔체지 치뉴낭토 소냐치바탄 쇼세세나 치뉴 군발치징 치구칠부티 세주알 편도도 계신야 쇼세 마추비나 주치기 시구디타 작 군대민발마세 진용토조와타 치구망부치뉴토 삭디 윤린고나 당난조 치도차야기 닝구유비대나샤라 주타이나 치제탄 치시소중시 天马菜小菜麻雀皮呢当然做长安汤车子给出在出不汤铁蛋鱼人清明呢人们你别今日是归去那汤盘子咱们这四月中西小菜地汤煎西给哪里呀主力汤小果子下汤果我们日汤三面日天明呢当我菜汤西多少都过不来羊扒里鸡汤
1: 我们继续看嘛，多麻雀的呢，出去糖尿病，更有点难下了。那学长。

0: 야 보모 갈라스 위베
1: 라월발라
0: 다들이 체크를 먹어 가지고 예직 뛰어 알라 다양한 원 보르샤 다 꾸치 다바 리스 없이 그냥 쓰지 마도다

0: 생겨나면서 참대리도 티링 키 초에 남로 시벨레젠디 주담 나가시기
1: 힌디리젠 키 좀지 난켄 로줄라타 이교 슈다 난켄 로산남겔라 집지 천구 난켄 부산 점들라타 로산남겔라 제제 남링게 냉은 질리젠 신신나와 닝타고네 터제나 주인 링게시 된 자고
0: 남링게시 된 자고

0: 가져올 가시가 좀 세.
1: 송대 비운이 다 쓰임받다.
2: 이진이 마세요.
3: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쓰니 들이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개구지 초 려워 지지 지지지.
5: 디카르니.
6: 헤니.
5: 대종.

0: 연신라
1: 노
0: 땡키 치투기 소알이야 호피아 호피아 로스웨라
1: 로스
0: 덴덴 쿠르 로스 다 콘히가 난 시룽팅데 카이티 규창난 시킴다 망부치 타바투이네 시에디게디 지코유드 삼바 치투 난즈데 충두기 찰롱키 남부팅제지 세타미 첸유 샤지 삼산도다
1: 타상
0: 다디 춘에 이나난 시 규응 치웨키 아 쉬치 아 지치 롱니 티시 수수다 제로 아 니보야 제미 제로 치비 초부칭칭 토즈이니 미딘토 차승에다
1: 타그장제 샹문에 땅아서 튜저디 치듀리아 지체자 체비나 끝디디 금방안서 다지나미나저기 록디기 지체팅제 요마시 이내래가란 시스템나게 전화티네 베디 칸디브지르바 아니 로진 트립다가 부구다 니볼리아 지 탁종겨야 이내시 샤바오스메베 파수디나 치마단데 로제 파수 유리지야 디능 신기 다지 디레 지체 신다 통도 망부시라 요르바 어주겨야 라소바 당한소 로진 트립에 지 티즈 티게 나리 이내래 디리 잼지야 공키 롱체디오가 통제 난키 다시 자가 수비 데메베 대반 수비
0: 딱
1: 하는 신 동남 시베 산데 샬로노 장다야기 지체 망보 드발 시주 상매 아니 안소 록 망보지 잼제비 내내 지가야 메데브라치 데리야 르트비야 지기 나버지 이제
0: 궁금도 스라
1: 지지
0: 지지 오늘 부초 망보지게 돈도 충대지 체비는 스스 심나로리아 담제 친지 지자제라 아주 뭐 친부 차스노 나 보아 야롱제 땡거메
1: 深圳情美深圳情美谢谢等个美哦是你这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 파메 유체리아 지다시 삼시지 제동이었어 지르발 아니 팅산 차샤비네네 나난 수다지 보볼이야 아지 럽존치아다 기부치야 아니 구지 록튠치치 아스 팅구치그바 야 보볼이야 지 쿰시 약부지 소견 채우다스 카다 지그바 다 나난 수도 삼던데 문에 세비 나난 수 녀마 수수 감매변 다디 미디 차요 마시 동원 털이야 나난 수 문문 진진기 초에나기
2: 긴지스야디
1: 他们听着几个月没有一年的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주 꾸닥다시
1: 까망에 생규르 생글린제 공감사 샴라 도지스제네 까망에 생규시구이 니세공 예수의 직접관계 신뢰당 총세 팀럽첸도 교류시우치어동주 홍아종의 천구시바 번점체네 롱아 센종업의 두급적인 신뢰당 총세 팀럽첸도 교류 삼조미세당 조내련계 세수제도제 카세수대 중국로지 팀럽첸도 교류 군대 숙첸동주의 바시 서구변이도 로스보네 신도 제발시나 로스보이 차진탄 지대소 세마다 념도 니로뉴스로를 토종기 송기 튕겐조주 꾸지체네 이주증조탄 티자 티드 규주 로마라 십슈 소제레 등카 초용내 야부 주주임시 서거베 신의 총습 부분의 신도 시버시나 가서 지제 니닌지 지주 추주 응압에 봐라 예용수 초무 동주로 지타 추주 시동급이 되이바타 니 들어나 님정아 되 추거로 추주 니슈 접제타 자 군이 당내 주지 무 추주 니동 숨제 지주 제주 응애이버시 소진 부의 집자 집의 정시 서슈레 응애버시나 내려진다 담문에 씹어 봐라. 장제기 니제다 지린나 제 씹슈리리 코르요 때문에 총이 왔다. 니제레고 용법 고르통주로 치시다 초동 주제제 제주스마티. 되게 총발에 자주 추사 고파리 왔다. 니제레고 세동 지세 조라 통주로 니제 주매 추 창아스마티. 되게 총발에 자주 죽숨 파리 버시. 내려진 나주 종제지 시름 세동 씹슈 겨주 띵서 체네 향종당 총총기 긴주 장도 타. 멍배십슈 누용 준비 사대인도 당내 멍배십슈 체답라 튀는 섬 정신이 준비 도입 없이
2: 나무 체지 말루 신되나
3: 까망의 선조로 세바티
1: 저런이 돈이 스스로를 하수고로의 강고런 정도로 진도도 매체 국내 총리님 바로 배주의 말이 장정수 계좌 최초인배 강고런 정도로 제 신배 국내 다른 제도를 접단 좀 찾기대. 진도도 매체 중인인 라서 종제를 꼬르주타. 진도도 매체 주인 매주 공가를 좀 꼬르주. 진도도 매체 군인 편집 좀 꼬르주지. 서서히 카 숨진 제도 찾으리. 내도 제만이 돈 유서를 로나만 주의 신호로 중기 차주 벌리는 제도로 급 당보. 니르 총제 동거 주시. 니르 당 라서 화가 지기 신호로 중 미장 십주라 잡 제도 나슈 유바시. 제도로 대 로 중인 당 로 주시. 로추주제 조숭카 숨디 제베 장자당 비매지 장자 남자 치제 니소예 버시 내자라 저제 종기 링류 메메뉴 제랑크로 토마티 모여서 주동 신고 주버티 참도 종제의 콘소 메메뉴 제 직제 비주 동딩 탐부인 버시 메메랑고티 저제 종 자시뉴 제 데네스 모여서 로네 도트윈 자주 구디 버시 메메랑고티 지리 자다 제주 규트지 버타 티스 전 지사 신아 스마세 워팅지라 장외 제제 신고 유버시 내자라 토라 좀 매만면 관계 표절로 칠의 기왕기 점디워 비메 상아 제외 샤주 통보대 리주부터 당자 비지 차상 제외 샤주 팅숨 리주부터 유비 르네 생각이 마가 총외 샤주 랑가 르서버 총마 전제 유버시 가서 냠저 제조 메주레 대 형대 팅키 광부진 샤주도 덤주 동도 모두 치료 침바티 메즈르 피베 된자라 뉴스 첩신 소신 보마세 아무래 人民 응원과 춘세 내가라 고견 체부 수유 제주 버시 유대가 뒤서 제제 니닌 어리 중앙 먹지 보이 어리 초마키 야불라 한 링컨 다 젠제 모주 어럽 제조로 주신 이보마세 이랑라 미베 어리 초도 강범 차주를 모두 잡여 차주 인시 주의 버시 레바논 제된 제부 땅키 토림 뷰리 마하모데 코마티 가사 제제 니닌 년조지 전주탕 년 지급 직전 지배 당시 이스라엘 당 목숨 조류 출연 강릉 정도의 매제 주의 바시 유대가 뒤서 지지니는 랭겐 후접 유비 대마기 당수시 냠지 세중기 세종 전쟁 협자 전에 그러는 링천 지 내리는 티 당왕 당악공 차상급 자들의 대송 사주 인로 주의 바시 생각 너무 좋아 팅디 까망의 선조로 년전 수사라

0: 가져올 가서 가져오세요.
1: 송대 비우니 다 생맞다.
2: 이제 이마세요.
3: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쯔니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지구지 초려워지지 찍찍찍.
5: 디카르니
6: 헤니
5: 대종 롱치 년칭 예궁 백의 롱치이 대종 롱치 년칭 예궁 백의 롱치이
6: 체제 남세 주민
5: 체제 남세 주민

生意那不错，我们的两天给做呀，接着谈不的，我就收益。接着谈不的停车是啥？接着年冬加密女色主流，人民普遍工资保留争夺，而且谈看到的墨西哥界结合双减卡所收入，国足在乎比军员国，解决工资保留两支连续给主席因反对诺言。接着年冬加密女色主流，人民普遍工资保留争夺给国足在乎的墨西哥重建的国足不谈，提及看到的多伦多谈庐山季度。 그림신 소규모입니다. 우주 재고 티다기 조양탄 진내 강세 보르지

0: Siginam so samde le dutrinki, tinsen nase dumit licenti shusam takashi. Tinti licenki, zumji ta yun nanke, jeshgebula ta. Shifshi chinko nanke, losanam gela jerry. Linge nangazu licensen nama nintamne toshana shugui. Linge, shudin jago.
1: Linge, shudin jago.
2: Raya nyan tuba, todun losu chedobe kerkula gyunga yotam. Jungu guchin kamsu ringu kerku, chinu chasang la, ning newa. Zinse jengo tube, tembu yobatam, kumba budu, lo debo nangcho. 대외급수 남타 르몬 년초바탕 천년지기 부주 보여초바탕 자다 내수 제도 제마 저와 제도 고무치로 규도 록수양 바르초
3: 장도기 지신기 세시지모 순수 개발치 지신미도기 미남기 일러전낭진 지링탄 름수키 장마탕 자 메도제기 만수총키 티웨 지도 데모 용구유

0: 탄더니 비징키 추즈니 슈딱다지
1: 全中龙青年轻礼物节，推荐龙青年。他的全中三九两站的前书记，全中龙青年轻礼物节推荐龙青年。他的全中三九两站的前书记。三个人节，公干啥？这里呢，别的事别再做别谈，真的做别再送。
2: 热死拉不是！
3: 听地里塞南，学校南天松尼，王清正去，让学生等会去，热熊老乡地位出乡去，老乡创造作用能够。中华民盟集团结合，健康苦有清乡老乡塔，老大点提前提，清用个东西舍不得动他，清新松脚前边秋菜拖着当黑，结合起健康定价松节，木腿点做切块边，连送南外国他。
2: 一二个车位长说，前面我们是否都在面西东阿边拉月边，拉个中间的那个子装的？
3: 新做南苏青菜，搞完切的菜的，新做来了车型预备过了。让军兄去召集钞票，宁吃，拍席位进出大内，老队去团个块位，切团召集切片块。
2: 干么子点子？啥子中间就老不少来团队，都是不能为过了。
3: 老亲老团队，集团切团联名都为都错了，连连卡是不是过不去考团签预备过上行？下面的听地来请去南团西镇塘宣传团。
2: 那个来我那那组别子，今天准备在村民。
4: 让院长等会的书记王军正去，让院长等会的日雄老总单位周雄去，老总从的作家能写，空去。习近平的监控识别机关不谈，习近平的陈江广播拉到了团队顶上去头。中华民国集团结合监控科里有陈雄老总他拉到了电梯前来，陈江的东西舍不得动嘛噻，陈明星送脚起鬼呗，就在拖着当的，结合的监控电价松节没得电阻起鬼些，难受难以不适。
2: 老乡从头到中华妈妈集团结合的监控科里有陈雄塔，监控科里有松江大学的来团随意。但是天灾脱水塘，天酿造的绝对接不起的皮不拉没得，前天老乡切不塘，监控科里不易，只有老团结，随着年数也难为谁。王军正去，中华妈妈集团结合的监控科里有陈雄写不拉，因为妈妈推出个九十八，从头听写不脱，跌到这不就垂直不中心，陈雄太阳。 但个昨天着急不错春节，监控西边组用的日熊塘、冷露、拉链子的准备陈雄前节，才到不记得点给吃不些人了。退日不是呗？接着任务的陈雄组别村大长新节准备开钱些银币。陈雄个冷不如吃药呢，这边中国组长写着了工地当托，每当人中可没写对你们那节，听日间对着了工地日出当的。中华美丽军队偏见用着了，普及团结开钱待遇。平常呢？
4: 一个比监控电价松节开钱运行，人当切血呢？监控明白他，颜值切血呢？监控明白，丁秀切血匠监控明白。监控考虑给日常老乡他拉到了业务起不提，运人得过当北大广北用着了，团结开钱待遇。这样的人家真不客气，七不是的村内托票，习近平的监控识别管不他，习近平的陈江广播老乡他拉到了切克了，监控考虑给陈雄老乡他拉到了切的。
2: 票价的人高了，直接说起习近平的岗位，高过开钱塘，退休时呗，当去票价再去，老将他拉到了前头。监控西边左将他监控科里有松脚，起手切入当的，吃住外面套呢，点给你的松子学堂，松脚你也都把起贵写送不是。王军正去，陈江都是十多当的，监控科里给陈雄塘，钞票是对监控松脚不接正他，让院长就拉到了前头团聚前来。
4: 票价监控级别，陈明星组长起贵，监控考虑给军工送脚不吃酒了，陈明星修脚的，军工到我军长前的，监控开钱，军工送脚不谈，拉手来些开钱拉到了军队前来，村里当团罢了，老李家的王将前节联系准备，监控啥叫王将前节，吃住了工地当托，因为那么人心送脚不吃酒了，懂不懂？老子记得接受酒了当的，听日间节，考虑有得些村里没了，抗战做不谈。
2: 让兄弟子嘞，俺的懂不谈，俺哥也不晓得，俺哥给谁看你奇怪？忙着的苦力的就看完陈明星给送钱的，监控科里也不能，官片级忙着电视也把军将谈，那边帮着军将谈，村里当团不了，帮着军将，陈明星帮着军将钱嘞，他连续的监控科里送脚不拢，拉连打拖，陈明星单独拿不谈，人家告诉拿不起关系，帮着我就也不晓得，俺哥就弄个谈。 항상 그 추모 사상제 송조 여부 체크라 망조 권함도 괜히 랑가 유부타 소수셔와 소지 내된 세지도 체토 미지가가 망조지 톰낭강 기낭 대자 존나제 되도 동구 연금 거류기 침정도 시서도 당내 연금 거류 침슝 롭정타 지자 지주 체로 당대 침슝 대니 망조다 시림도 잡아 체크라 미지가가 망조지 연금 거류 송외 도시서도 당내 침슝 라렌다 주로 지소지 거류 상부시 준구 고지 대제비 침정도 시서도 당내 개와 침구다 침근 개주토네 침기 와지 마제나 미주버 소지 침정 섬시 땜부조데 침신 시정원 도시서도 당내 침신 내되나 섬도마타 취다주마 된다주버 제치구시 송부시 완전정기 당기 고지 균정 세네 추세도의 침정기 제도내베 변정 준비 나버사버 되고 전주제 고지 휴체로 당내 경험 거리 송정기 당신 이르님 그렇다 레네즈는 이르니 된주 내된 체대 초용네 체부터 기원지튼 자가 시주 카세지 겐지 말아 두고 참도 당대 당위지 고지부터 세숑기 조치바 세배님로 케레지 조겐 코로와 지마님슈 초마드구 침생기 송제지 경험 거리 남아님주지 남아두고 다가 저지가 넘노 두고 참도 당내 경험 거리 침슝타 저와 등섭지 신신 침로다 前辈 这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的当个车这个能路如修车
4: 주와 제토 제조 정로 팀럽 전기 변종 사바 후다 준 괴베 내소 나오시
1: 양도 당부 샤웨 참소 토지 당 창진 워장 리시티 각주 퇴 참소 레피바 타 창님 토세 미시도 앞기 예회베 토부 청결 난가스 전투 신조 캔체 가오 캐세 체티 신조 레르 체신 회브제 샴르 테고르키 센규 센한하 토지 당 창진 워장 리시 난가스 전 콩키 신조 체유토 Sabab toze, mi xiedong gya yin simba ta, chwe zai ang chang du xi li lipki mip chi. Sator, su lung guen xin chang ar xiu yi kar, xin zu se ridab su ki wei gang yi qi zang mip chi. Turi qing rin wo jang li xi, nang ar si zong kata tong bu li yu dang dong ba tang chi guo yi. Ta lung an zi, mu song dong gya lak sam tu, xin gang chi sum chi so chi lak sam zu xi yi. Ta da lian gen ji yong ki gya zu gup ju li zhub xin song xi song chi. Zang mei jing kong zhu wo ta, xin zu bu so qi ba ma si.
3: 第二月大个小姐去直接了电台，十八托三儿，秋金冬去咖啡奶茶，他就去学不着。拖着糖，请着我讲利息，南杆是从卡拉通比南昌去见过我张明去。老季三天，俺那头十月五日是七零七八用心，新组三儿，秋糖老广东去的去过前头，陆续去秋天是你他，秋在俺十二月不提大去，这里你休一三儿，秋冬特别学不着。日子难得多，我讲健康能利息，每月头请我他。
1: 也弄上不，赶上去谈事情谈账花，铁会所铁铺的有兴趣。那年特别，新人卡起了，每到写个前天，能领起在沿途求学不成。那年特别准心他当东拉上班，抵达大江亚不穷会，参与不脱在，没写到俺给意思儿，也都给别把那个。新做那时候来给去，明明能出片就前边，十八托三儿，新做就铁会前日谈团下，连续讲前前的盘学不成。 如果我讲前途求我提，培育起苦肉在手，请不着马赛。新做那岁来个儿修开忙错了呀，拥抱扛上学片，况且浑身人心培育不着。他路尼，南杆是从矿所，拖着糖，请着我讲利息，老大儿写片，老你不应不他。他怕，他给忙错了，拥抱过去，写到他上，怕内穷学不着。南杆是从卡拉乡，绝对纯粹聪明，他不准备。
3: 等你用不的了，明天请你用不。七年的，什么都你叫十九十七，反正我做男装用不也蛮学了。
1: 西龙铁布当我谈对呢，新做那水亏土，求穷去路这年不求些的看不进去。那年推进唐伯来吃酒之后呢，他路推进你别讲就来个别位牌。拖着唐请着我讲利息，南杆是从矿区，我讲家庭，运气没办法，吃了钱学不着。
5: 新竹县年代，我听到了人家个，就是路子的新建，他把小啊，听说车站。
3: 他打了自己电话的老人呢老人们的呀新亚生前的我讲给听着新亚武听着写的怎么什么名字给家族全部写不起多了南杆市从喀拉乡长面冲村党支部书记赵尚黑我们满座给南站的哈乡给革命的都那经理们可有给对吧送教一年的听着多了哈乡给平常项目重视你呢恰乡呢满座给南的编剧给永不他们到了呢
1: 别没事的凭着什么穷事土地堂乡人我讲利息南杆市从同步国东部农部听出去推人们汤包新木七只当面加汤松秀的班叫门外国儿童有年堂吃着短短洗别当月不堂推人们班新木阿东年给地球一班门外国吃着国东汤三不动去吃推人们汤包来吃姜汤长街儿总结人不松气自然特别月不堂
2: 推人民那边来吃就只吃票票，俺去集团大江来个也不便的，新做那些充车，三点塔，忙错了偏不退休，吃着多久人些送不成？让人中介装车错别，你对，你这中介的总档去，老是解说，别以为经过当年龙都是同好的，七点钟的节省，历史卡给，江南三不拉，团结制度真呢，业界人物的落实他，中华民族集团错别，有些点做下去了，工地当有不成，行了，提高点，三就是三了呢。 接到俺爸在你手上你来送，让你中介装置错别空没，你这中介的总堂去，老子解释觉得，家姐来接的是他，没这个忙做，那么说了，晓得，别以为心中当年龙都是挺好的，陈叔当点这学习吧，决定做了这边，今天中介你去是不是？让你中介装置错别空没，杨飞立即，老东西听俺的，中华民族的老巨头没有这么些。
4: 老东西听俺人口纯正的中华民族的制作配件老巨头，什么机没就不行是。老巨头听俺来，中国共产党面呢，制作人路的平均三百元没事吧，热水钱有钱送不是。让你中介种植村别空没，张永军提，老东西听俺姐姐推的了，平均每码村定最前辈菩萨们推俺七千元不谈，中国路的听了不见对别处，狼嘴人当俺不来钱的。 中华民族接到了老百姓江南土，邻居亲戚有钱送不是？老旧的店呢，长得久，区别长的，简直顶十七。种植设备，平均的你，俺们呢，老百姓每天就开车都没准备，恰恰是阴险不难。我做的，票价来点高了，这就不是习近平给哪位搞过开钱堂？推着设备当给票价在举，三折顶十七元。人均忙些谈，老百姓面具，忙做邻居见呢，健康送脚堂。
2: 人呢有过的偏见，他到他送姐姐罢了，我也有点长期认识他，没什么区别，都没觉得是嘞。三年才到个忙做出，三腿长脚的不如东路碰脚了，娘做了什么都有不是。你这中间的女朋友谈了吧？你也小平气，中间人选呢，该是跑不下不谈，难对顶十几，没什么说不清楚。退了不是要帮不些一面我呢，俺做，一个不讲话了，俺把都谈什么讲过不谈，谈什么讲话了，我
4: 平常店里用的钱贵呗，对您开心了，花顶是不那么奇怪。平常店大姐差价空白呢，帮大压小的阴险送不是？囊中囊中的就出名，电子烟着没？
3: 真主意呢吧？就刚一呢吧？肯吉泰了，那么是老外都住的，对不对？不就是穷的饿死？他穷多的，别家穷家的家，苍毛老个，叔叔让你给没多六十穷家，空阵当给，个阵话了，俺做忙做给错一样，哦，既不是不接的，但也是空阵当，他就吃许久银子。
4: 没到中午，吃着不也，人不准备住进客院，别么去住问题。借用车呢，学了么些东，都不就晓得，没到中了他家，恰恰看，偏个接不当，没那么，你讲真错就什么呢？别为现在经常当年龙都是听俺人口，碰就当开车的没接送不是？装着车友，出在推进，天没有点着啷啷都差。对呀，没什么个月，老久老不想写他，没什么了，规模特 tuyên trọng rí tín sắp kì dù trà lọp chông chế đề. Yên xu nà bè chế tuyên cho vui tăng kì nhìn mưu chế gu bè vò tháng. Trung hòa mì rì chế tuyên cho bè nữ xí tiên cho chế đề bò zong bùi đà khuẩn bè tông chế tù bù chế xung bì lưu yên xế xung bà rì. Mì tò zong yu tà chò chú kìr bù yì bù trang xuyên bà lì tìng kì. Tù rà sà bè pè kì lè chì bì xì yìn bè ngùi nè ngàn sù mì gè khuẩn bè chế gu tà mì rì tùn chì rì sông kì wà chế đề pèn chung zù rì hù tà chế nè trung hòa mì rì chế tuyên cho bè nữ xí tiên cho chế lưu yên xế xung bà rì. 南总联盟想起这场运 수남 추전티 다디 시린 마조초 코데베 기제토니 공대 종제체리 종제 중제티 상당 중대기 지자 섬내 대된타 미리 튼제 야된데게 편제 응원을 주로 지 인시 숨버시
1: 디글레 코네 네스베세 지체 숨닝 킹아초 랑교정 시슈선 유 숨태 칸키 나지응아 고야 부족시비 제된소위 무지 선교 점자성도 팅 숨부선해 Nyeto niso chulu jinto tangpo ni xibe par, rangchong ki chedu li tuyongor ki jeyu ni cu ngocu nao ma se, sargubi chivar lin kyo pyumchi. Rangchong chong chetun chuki juzhan xunpa li lin hi. Jinto tangpo ni xibe par, jangyong ki chedu chenpar yungbo bor tonggur sumki chukju laksam chung kyube, yungbo dento par nyo ta, gyun tui rung xin nguay se tuyo to ching kyu. Chedu chukju li gyur xene, bianchou bui ta kongbe ta, mak su li jue chibe, nur xiu ki meng xi ngarwi dento ching kyu. 巴西城市里文本行坛见到唐布内西边牌让将其托三郎子也吞了一个拥抱推送不来加起你唐成熊古跑他托三郎子也可以涉续送抱推送不来加起几唐成熊松跑他托三郎子也可以苏军里这个送抱推送不来加起就唐成熊顿牌约吧接应些送不来第六层让将其切断前边切断切碰了有决定送前天切断冷路其出决他切断清酒所列决前天
0: 제대 손님 고려 레규 체결 람대 체급제 퇴세 탐벌 정영키 제주 거기 제외리실 손님 용법 고통규 송기니 쇼타 중대 퇴송리 야슬레고 타 청송아 발급제 장교정 최대규 최제 10수 추장 7년 컨키기 최제 카페 네트 럽탕 진발 명내 망편차다 망부된규 내탕 발체지 수용미타 주로니어위 규신 레규 체규 체송제 장교정 최대규 제도 토탐탐 천세 폐계추 주장 노연화희 예용기 바스를 자가주비 최대 청결기민투연한 수비 청결응업시큐 딜루테스 청결딩희 별장교정콩기 최대 청결지부딩희병원해 딜루이진등이비 최주식인에서 자가주비 최대 최고병시 타팅디부대규 바스를 자가주비 최대 시추조태 제주르구리동칭힘제 장교정 최대규 최제십수타 최자디내기주린 장빈키
4: 这段前辈切接亲路贴别切扎列团也不变态也可不需要用切别去切对宋伟蒙西人心他嘎地人心眼里人心切给女不断天急忙他起来给切对坚持了自送修他切接为人归二位切断他切对列切他拥抱托断他学别中国路一听热前期切对列团也不中期亲用的苦有三不息对于你写送不成你个两个年龄最白色接着你人你让我等我一手机学吧 让将中介主席干部词典籍他是中介的落部所列团体都是能够直接书记习近平给落部所电脑为接令给进落部所拿到的定时批判民望丢了看别落部所年内每日加到的建筑空间及推设计没事了所讲起规矩内送能源他是能去托领龙镇里的他他是龙镇都干部词典籍当给落部所在说国规内拿到的批判规矩了电脑门的所讲起决定给团队都缺乏其顾问 롭수 天宫规制六团堂蒙西롭수사店롭수三队孙秀皮不接切的롭수三队孙秀皮不接切的롭수三队孙秀皮不接切的롭수三队孙秀皮不接切的롭수三队孙秀皮不接切的롭수三队孙秀皮不接切的롭수三队孙秀皮不接切的롭수三队孙秀皮不接切的롭수三队孙秀皮不接切的롭수三队孙秀皮不接切的롭수三队孙秀皮不接切的롭수三队孙秀皮不接切的롭수三队孙秀皮不接切的롭수三队孙秀皮不接切的롭수三队孙秀皮不接切的롭수三队孙秀皮不接切的롭수三队孙秀皮不接切的롭수三队孙秀皮不接切的롭수三队孙秀皮不接切的롭수三队孙秀皮不接切的롭수三队孙秀皮不接切的롭수三队孙秀皮不接切的롭수三队孙秀皮不接切的롭수三队孙秀皮不接切的롭
0: 平常连着老子老年头，刚么子电器，培养民生培养当中的些的，创不了车电器就军用起不当，起来得不定规律起吧。听老不送这同事起吧，老不知道开来你们来胡大起不接一套呢？连续的扩展用了七百，些许买了推仓做规矩，连做那回事。两幅宽都是不啦，天都便宜不是。老起推起给脱旧，来不认为长点，成功起老会火，但是路径突然路径松白老么错。
1: 途经金人去九天老仙台收学费，老仙就学台，给俺村干老塔，老厂玩去再为求学，想不听过去，甚至想让他。门如不塔，但是老金头老么菜，老孙他偏去别老太塔，江西苦人边边啊玩呢，赶紧老娘去别老大儿，走得过去。老么菜偏村老块塔，门墩去不塔，隔三天，过节去，每次过宿舍三不洗，宿舍学费。
0: 途经路人送别，甚至你别老看他，老百姓就许天操个说不着。九天老百姓天，最久他家乡说，退军去杂差为那不抗洋通军没办。 Gelatsu, Popchabi, Nagjuta, Laksamsu, Mikimidu Shunhe, Lomsu, Tsapsu Mibar, Gugjubata, Lansu Chusu Sumi Donghe, Guija Nashin Hubje. Tesu Lubjin Lurin Sumpe, Gengwiki Gen, Gungai Linki, Sangme Chaji Ansar Chesimpe, Senpa, Yabu Gudan Chosi Sumpje. Tesu Lubjin Lurin Sumpe, Ziri Gigan, Liu Yenki. Losum Hajan Gyokdu, Lomsor, Jangje Yabu Tobe, Yoyu Chesumpje. Tesu Lubjin Lurin Sumpe, Welcom Gigan, Li Xin Shanki. Tanda Lomso, Chaji Ansar Chesimpe, Yiku Dunga, Sem Tulu Chenhe, Tsapsu Mibar, Dontu Gyu Yoyu, Lomsu Damsang Guni, Dugin Yishi Sumpje. Lobsento, Naju Chitam Shakya, Gelansu Lomsor Jangbe Mundunni, Zoktamib Shiki. Chedito, Lobsen Kaki Gelansu, Naju Samunawata, Lokana, Persia Donso Chedi, Lobsen Jukshuti, Lomsor, Jita Mibi, Paksha Samusik Shahubji. Tesu Lubjin Lurin Sumpe, Ze Gurgigan Gesanjumhe. Loju Gale Gibb, Chusu Suminjota, Messi Lampur, Wedon Barwe Mundun Shukun Hishi Sumpje. Tesu Lubjin Lurin Sumpe, Geyikigan Hosho Liki. Losum ki tuisu desin bata, lomso, zidu denbe jung yur chao su gyunhe, du lam sang budu tobe mundun shu gyunhi shi songche. Losum nyam tu shibi, gelu war ki zawa hajang samu kyu. Ka che le niwe samdir, zinda, liu chen hien ki, chukusor mun si pu kyubje. Che di to, kong uge shorya, cikda chubu, losum jing ki zawa ta, simche, ribu ta, che mi pubi sambu che, che lu mibar song kyubje. Liu chen hien ki, Lopcha Tumbani, Juk Jiu Singman Yinbar, Tewe Ta Jinwe Lung Pyo To, Yogu Tsu Pusikshi. Tesu Lopjin Tu Lopjong Chebe Losum Ta, Gigen Sangbu Shiki, Sim Dingne, Kensor Gabu Ta, Robu Chinyong Yue La. Kensu Be Zuen Chenbe Lopjong Chebe Tungga, Sim Gui Ki, Mikchu Dongyong Yue Ba, Jie Misho. Nye Ketsu Ngodong Riri Ta, Soda Riri, Sim Ne Jie Misi. Chubu Kensu, Tui Cui Rungbu Be Zuen Chebar, Jebu Sangbu Tumge Riri Songpje. Lopchen Jiu Shui Tien Ta, Shun Nui Lang Cui Jo Sim Hui Yue. 这个词陈草起三百团体给了了解他准备他面对学学上面老团体给娘们说起不他国家加老康起康三儿贴不用他老母看起了钱没配备七下块贴不着老母别面前起老松起推出没给予咱们的轻松上面偏村给给门起准是切学看成问题体为两百关系娘们怎么用起这些写不着老母别面前给给上面接他准备
3: 给俺村俺村人当些穷黑没了七木块穷些些不着给给退缩这个村陈村头不大接着几句先黑三龙村给俺们三百套给学不着老们电子年年起老子吞吃不着老子套糖给俺村门顿三不修给俺些些不着这三句看别老子吞给老子村里路径起九折老子村里下破三年半过三不七天黑现在六千元起这个村结果比较如果钱不起给多
0: 康水给烟草降杯陈草起三百寸板前对圈他老不成催花前点板样给对起给多天天老不成狂气退年哈将起为切过西日三百多些松水天是陆军起突然陆林松杯主任宣布李先相起老松起老不想他老铁有罪车机起身俺催给烟草老不想车机十三七八他所趁年点七八有人皮布上电七八所前天老不成草给送康黑切去
4: 老母上面破断安土局为弱月级松针。前些个周节里头呢，再就对学位，六十级当时光特别了，别个参赛下下狂变着急了，得救了女队特别。第二，建国党再就是女队建国这边不让把杨门军旗，三队人着来狂变起，没得农村我住学位。行了，第二个节三就是学位。我这学位建国出来了，女队休闲队员被陆军级别就去军呢。 怎么能给参赛出去那段感情写实？建国党在就是女队建国这边不让把杨门军旗，三队这边党对队建国那段队，心中老女婿切不满塞，切个出去人宁三队切别出，阶级参赛人员被切个出皮也不来。怎么能了？别个参赛三队队不切不点把我们把切有。建国这边队团结女婿三么了？留着出去的呢？杨门军旗参赛队同门生队人，别了。 军队团委将内党国秀委员、党部长、参谋长、所属的参谋长、党政干部突破为内团的面对，况且，除了刚到年前没把他撤离那么嘛事，初被内撤的，内前家的居民阿怎么了？因为就去年出的前辈，三队团，六十天的东西刚有不是？杨门军的初被内撤的，别的三所行政的偏内，三队下面通过了新州前部堂，他是日记项目所被前辈。
2: 표지 천대인 신소 퇴사기 최다수 교류받으시. 양만준기 표지 신조례 공배동으로 진세진대 교류치 구시 최대 지급 장아르시와 당 소롱메다와 순지 뷰제면은 부소 간에 멍부치기유 이내야 맞아요 탑사당부로 시수네 가제라제다 각주토바르 세대 망조소로 편부토바 자주 인시 소모시 양문준기 표지 신조례 공배동치 콩기 내치대 뷰리기 샤뮤지 댐주 체유라 콩기 조리체비 표제공 순야라 라제다 사투 사제르기 샤무 천대제제 댐주 시부소 라제 마몽 각주 체네 신조 망조 최동 망부로 편부토바르 체유버시 변조 레리 라제 로밍기 로제 레네토 양문준기 표지 천대 신조례 공배치 신조례 강진바 망부 소조 나이버시 경호처럼 심조네 세르다 튜비 표지 시부다 Zhokle Nguyenguo Cunzi ne Sajie Zhigi Xiamu Sarbe Chibi Paara Yaman Junji Sowe Ningdubla Dene Satoe Jengwe Chibgongso Mezun Chibu Nangyu
0: Degle Kune Nesubese Jisi Sumni Kingacho Maung Zubduan Chie Chibi Gyeyong Ki Chonggir Nyamche Ki Lopchen Lopchenba Lemir Duwe Jitwe Ki Chiedun Duzo Penjong Pulu Suri Lopchen Tu Chokche Lemir Duzo Su Pulu Suri Ta Neto Suri, Negyong So Suri Tan Jewe Chile De Xinhe, Lene Kodun Che Kyubje. Lemi Dusar, Mitsu Changa Shikshi Chibata, Lom Sui Reng Gui To, Lega Sui Wei Dui Mui Ling Xin. Pak Pei Biu, Reng Yi Ki Khe Jue Ta, Chile Ki Jun Tan Wom Kyubje. Nima Gye Buni, Pui Lu Suri Ta, Nub Lu Suri Song Jie Ki, Chile Lop Tum Shikin Bata. Lemi Dusu, Guo Tsung Ta Tu, Lola Pabe Kile Ka Chi Tu Kyubje. Penjong Pui Lu Suri Lop Chin Ki Loma, Nima Gye Biu.
5: Tiring

0: 라토지 라티데 접직도 다 요거 동에 자칼로바지 대자도라 이사랑로나 쪽이나
1: 나라
0: 라시 오늘 이제 또 숨 구셔난 거
1: 메시지 린지 안 와라
0: 라시 오늘 구셔난 거 와라

0: 농촌기 칠람디 규제 단단 남부촌 센신별리 센디니 편조 농촌 인천리 공기 표관 농촌 통구지 수배 감국주 유배냥 포녀 태도리 천이 지린 캐즈 사괴냥 포녀 리천디 이나기 좀라 탄된 주인의 남부소 조용 수신 유배 탱게 남무통은 주리 전세무 탄탄의 심리 생기 태지 안찬 탄 천천지디 교인기 디부제 규제 리천은 수과 피교 그 수인
1: 但是提提，店主两个你给那里落团去，落么那么天给错呀，培养去，门墩全部谈差钱呢。但是地摊之外又被露西一年忙太急，吃这虚不赢了。可能我那昨天都等这多不啷个里南北屋里呀，西不谈提前几天拼做啷个里南北门啷上坡，这是哪个里南北落桌，西不做伊那只会谈先。

0: 那现在咱们来去西班牙古坦查建酿破年里进去城镇基地团里就被切记开机年追修个音了成名了新学员框内给了咱们来给看不上想给松懈的来若咱们来给创业普及趁着修个他破定村都修月被扩展起来若尊重了他提醒扩展里千不给都被按住仓买定价给切都开了一个若那修个音是送那些到空给扩展起来若尊重了千不给不下切上例如现在给地单个切度开了一个不如拿送过月账
1: 那些是某天安全成成绩的聚集里才能说南京开始跟丑不切了专门起来是牛口内衣呢那么文部真干部克隆堂部恰谈其无意给着着色我已培育我已托管看你进这几了进这天下其无昔日提林开里前三母提聚集里那先去送些的龙城开始跟丑不用培育也送些
0: 那下面把三了两三周咱们听见去写吧铁东汉那这对那若那修一那一共干不上
2: 那一共干不上
0: 那我看不上前了还修一呢
2: 三年都不见上
0: 了那谁老了写吧三年肯定也拿了
2: 江大乡的人有七个对
0: 那来那谁老了三年都不见了给香港送线多三年给林南北上不送电视的送也不至于呢
2: 俺唐都阿是军人团的，阿是把上了，家是阿是说了，确定到底是哪的，现在哪不会用的。
0: 那是多钱拿了？
2: 真的，你那里他看上了，查了英国的皮干，估计不会用的。
0: 那，
2: 看到他看查了，看能跟人家人家掏掏出那个罗能血用的。
0: 那啊，
2: 他老外顶大是不？怎么跟来的？看到了不会用。
0: 那，
2: 他来啥的血不？从第二个的。손에 안 믿다 내부리 손에 이거 나나 보듯이 시각대로 쉬고 댄디 변도하다 왼부리 유배 범세대 좀더 부여인
0: 나나 어?
2: 근데 이 전달로가 당부 록상들 나라 부여인 나 공 강배 대전 좀 쉬고 나
0: 근데
2: 로가 잡대 손은 더 실라다 야 근데 남녀 유니만 잡으라도 흔들려 부여인
0: 나나
2: 家就累当啊！
0: 孙先生吃这哪样呢？
2: 俺三都拉当扛了很几，
0: 给三一准扛了很几嘞噻。
2: 老是。
0: 嗯嗯。
2: 天没路啦，修白娘就走，

토르마 님지 리스치 챙구난샤 타양급가르 카레스나 뇌즈탕 파르치에 고자 딘데기 긴긴기 딘데기 루징베 급리이나 친조르기 삼베디 꿈규 고급 상부치 리스치 손샤 다 좀 봐봐 호랑이 네 레몬에 카레스나 토심디 하장기 갸체 보이바 딘데지 촌토부 동안 신 두경은 저 차샤비 네레다 정일 야뇌즈탕 파르치에 고자 딘데 용베 급리이네레 친조르기 삼베디 곰토야디 하장기 카고르 발라 고난게 이내래 급두두기 쿠리오디 양아와 당자차베 내주 딘제게 급리이나 나르웨 앙주 로톱탕 라솔리아 정다토비아 딘제게 고급 상부지 레스체 손샤 딘제 손장 급두두 이내래 기란리아 다 아키시 뉴스탕 괴자 기니에 파체 손데 체두 잠바이나 심두당 칸르마나와 대외양 동연탕 기니엘리아 그진치스 주야탕 모투 얄게 용야다 존난키 킹베 심감지게 모투 미진 랑가갈이야 교리스 제 손샤라 다잔시 문주 미진 노로리아다 튜다 도롱도 교부다 자완람주 용부딘 제갈에 가고지 급디디 이내레 기란리아 양가레스나 파제 체부다 고자 총베 급리 이내레 오당아 드리 가레스나 딘제기 내주 체두 이내레 디 녜로도 탕라 소리아 종다 토비야기 고급지 제삼 토삼 딘제지 시제 모투 미진 랑가갈 교비나 종제 이내레 야고지 민토브리 섬길 기랑게 투다 남바군토 게텐치 슈아디 다가레스는 딘제기 남주 중구르바 디네레 마집나야지 다 셈나 템보니야지 디만세 기랑게 니네 셈나리아 티티 야오치난제 게텐치스체 손토바 딘제 총비나 기랑리아 다메젤라 부간리아 괴자다 파진윤도기 답시 야오치를 교주리스체 좀보게 원주난샬 기랑게 이네레 게텐치 슈아디다 튜남양 Simuil Jiangbeina, Dine Le Mizi Minga Dabji, Chiris Che, Zombobo Khurangge Sunshal. Manzo Yine Le Chungdu Neda, Lopti Jinbe Gubli Yine Le, Dinjegi, Chidu Nangge Yomari Lani, Pame Yine Le Da Rengi Pujuli Yaya, Karisna, Rengi Le Parche Dange Chidu, Garinche Shuris Che, Dinjegi Lopsoy Na Yomari. Yine Le Da Dinjegi Dushi Jik Chombeina, Kirangki Tuyungun Soya Naliya Da, Karisna, Nyamnyo yao qi cha zhuya, dindzhegi kharis na zomba pyo chengui naan xa la. Bi cha cha ji xu bi na, xie zhe yun ten ki yong su chuk bai kia bi yin na ri, da na xin ki kia du pa bai chun tan ten bi, yang ki wu kwa naan zung na cha xa bi yin na li. Mi zi lang ka chui li, yang ni lu dindzhegi yu ba di yin na li, nyong to ma dup zan, yang ren yi ki mi zi di cho la zhu nying, dindzhegi yu ri si che, sun xa la, zomba go ge yin na li, tu yu ni da kharis na, dindzhegi to sam ji, ki je, Rengil chawa sangbo kar chebi nere, da nang shinki nebab sangyan kandreji lhong diya yubi nere. Tui da nab guntu gachin chi samje, kirangaya kharesna rengi ki lotok di manyamba mutu mizin langkali ya, dungyun nangyu, chengguy shu shaala.

0: the countries or legal the two Sabi Chejin Mutune or younger look you did.
1: Give it
0: 呃，军工做同样用这个可能是呢，俺们想可能你们呢，路的越不切。嗯，是的，是的。你呃，咋的？出的这个给军队呢，也不越长。你看着俺们想创建土的，那啥子现在他偏进，军军给他得的麦子，你路的怕着没土切。嗯，是。俺现在给。家给多么土是吧？家给，俺这怕打么土，土要么土，你这里这个，你牛牛就差不。嗯，是的，是的。你这个呢？
1: あ、で、そうじゃ、だって、ロケじゃ、ちな。え、東大市って言われてる。ポルモルガンとめるわ。ポルモル、うに、ロク、そうまるべ。おるば、しずしず。あ、で、ち、なんぼし、こるばて。コンシーソルシルベ。じゃ、コンシー。コンシーなんべそるわ。コンシーなんべそち。ちゃんぜつだ、え、きれ。きれ、きれ、なるわ。あ、で、な、ち、ロス、なんか、にんよりそうまるわ。ちね、そべちや。お、で、ね、ギャソ。ギャソ、お、ちゅうびたんや。ちゅうびたんや。あ、そう、なんで、ちゃって、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
0: ཁྱི Kasore,
1: Gibbidi pay to chick,
0: and the digger the Mantogi, toy yon bottle. Benjo toy in it, a toy yon bottle in a Robjodes yomch,
1: Roger
0: Dress in a pair of chashana, do Loda Merimore Mantogi, yon bottle, pena, do chashana, do Loda, Lo Merimore, and do dinner loo, not gay in it, Jack Doy in it, or Conzo Mantol Patre, Donga. Konzo soju, anzu solo jeyo. Anjiri.
1: Tasu, besu solo deji, mazo yumbo chade.
0: Yo, yumbo chabe matse. Zonsi shunge, konzo ya rubyogi, chagi ne, tinjas jena gyo.
1: Selese.
0: Lu ngone shen, anzu nimre, lu ji gal, gomji da mozi gege chashi je.
1: Konzo. Mazo sebe di,
0: solo deyo.
1: Solo jeya de.
0: Solo jeyo. Ani, dawa nge ji la, anzu lu di yang ya tsu len.
1: Anjay,
0: 다 천지디 신수제
1: 네 냠데 종주 대블 종주질
0: 종주장을 받제 종주장 그 천장이
1: 천장이 능구 콘조 신질 얘기 천장겠지
0: 어 되게 안제 체
1: 미자로 그제 거기 잡고 그메다 뒤 미자서서 지 떠지르 발로 소인 다 지그 뒤에 맞을 떠지르 봐
0: 제제 제 안제리
1: 아 되네 마법이야 응지어 봐 종주질 마다냐 스타 되네 루소인 비 지난 저 그저 주기나
0: 종주질에 치 숨주
1: 가져진
0: 샹춘 켈레기 디 레그디 마르벨 어 디코 응원에 셰디 삼바 아니 존시슝기네 장주 리우이네 자 아 창마 샹춘 켈레기 레그 디톨 로뿅 영향치 언엔제 망조 변조 토 로뿅 제 증거리
1: 알았어 아도 지 장라 디스온스 바 지 다 로디 지 체리다 팀비가네 소비
0: 제리
1: 지금 예수로 이걸 안 지 제리가네 그래서 소비 남지다 즉 어다 가지 니만 수준기 소다 저러 등이 바로 개발하고 그러시고도 했다 로디 개폐인 된자 아 샤시 개야인 된도 저도
0: 니 그렇게 니만 그 수준기 소로 인원의 세빈 로 카린스는 짜디 미죠 아니 에 제가 짜디 미죠 시다 기계서
1: 하야 말 짜세 주동 다그발
0: 제리 아 저데 카린스는 다른 게라기랑 뭘 쉬는 시 제가 담바 마체 추 로용도 아주 돼야 아 근데 소래 진스려 어
1: 스려
0: 진짜 어디 아주 체링 외내시 독수 수거를 어 접도 체 아니 나가 추 나가지 나가지 추 루루 쇠제 아니 만저 십시
1: 십시
0: 쇠찬에 다찬 아주 루제 루딩 외제 루루 들제 연데 루디 샤싱 외내시 하나니 자치 갸기 샤야보 다컨제 소리 샤야보 참마체 아니 루돕 슈크첸보
1: 어 루돕 슈크첸보
0: 아니 로그키드 삼바 로초키드 키 갖고 매봐 진짜 그 뉴봉은의 편토 동기계라
1: 그래서 진에 루루키드 제
0: 기대체
1: 샤시 첨부 개다던 거 봐
0: 숲도 첨부 참
1: 숲도 첨부 차야
0: 언제 그
1: 아니네 저 로그키드 대보 아니 로그키드 대비 봐서 로그선제를 간
0: 로그선제 그 로그선제 그 편이 자지 다음에서 자지 가스면 돈에 자지 굽죽이
1: 어. 다 수익률 레틱지 야거로 말아서
0: 이제 근데 건강은 내시면 수익 소리나 아주 이가 담배 주고 켜시티야 그냥 거요.
1: 어바바.
0: 제리. 아 저때 마요 벤 캬야 면조 기타 캄버지.
1: 아 그래.
0: 이제 계속 캡스리지 여러봐. 니나 그 룩주기 위내래 켜시티베 심제메.
1: 진에 켜시티베 심제메는 니네 즉다 진세리다.
0: 진세리다 세베 심제메. 언제 얘기.
1: 나슬나슬. 아주 다들 한 두시 아주 유도 고르는 통도 왔다. 지금 아주 그좀 쉬면
0: 熟不熟不熟了熟不到了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 이내에 아주 망초 기변기리가 톨 때 간제 소리 메세라고네 자리 초듀 아주 짜다 아니 군조야 다 간제 소리 자인네 자까부 있네 자 자르베 있네 자 군조 종가 용배시 아주 뉴거시
1: 이제
0: 얘기라 다지 딱딱 체신나로 아주 자리 뉴거시
1: 알았어 다지 다지 다지 예베디 지
0: 下才不行了，先得在中华园干部员的干部，干部没被打理，再连不挨下边的做。哦，这这个了。但是，这多多年前，嗯，我们永不，反正当时西路汽车的是吧？这这，满足。再第三个，再第三个，第二个，什么合同的呢？公司借用大了。这这个了。借用，借账是用两年月不借。哦，这这。嗯，满足，胡总主任记录给的多，但是俺做的再中华园的。胡总，别没事，也不多给了。那是，但俺做的，公路上，再中华园，再加个小数码了。哦，小数码的，俺做，但肯定是的。
1: 아주 다와 농부대
0: 다와 제비대 샤용으로 다와 제비대 샤용도 농부대 철이 제제 용어로 너 다와 제비대 샤용도 대 아주 뒤쪽 딱다 하면 거기도 대 건조 상매 다 건조 소리 천나 레지 열어봐 그저야 기지 뒤다 안주디네 자 그도 요래 그 건조 천나 레지가 저야 가와 집 대 안주디네 뒤쪽 딱다 땡기 제차 순간 안 아주 샹나게 린 체리 가짜 소리 신뢰 레지 열어봐 그저야 차집
1: 工作连接，工作呢？工作，重组一内，这肯定一内，出版那路嘛，就嘛，大地当选，主要，大地当选，就是你这些，我都在等，都给大事情，哦，就是这种主要是吧？我们这里去了，俺们上面再加个用过，那是，路具备当选就行了。这个种子卡的路大点了呗？
0: 种子卡的路点了，俺们现在路忙不要了，
1: 忙不要了呗？
0: 要了，像那路俺都忙不要的，嗯，变得像那。
1: 这多工的，白天工作我那些，路忙也吃的。那是路，举不到给大家人家点呗。举
0: 不到的啦，过年你给，但明嘞，哦，人家路出去去，明呐。
1: 嗯，是了是。出去去
0: 明呐，
1: 嗯，过年你嘞。那是了是。
0: 但过年我那些那，你俺想哪个，路忙休息。
1: 嗯，是了是。
0: DJ。
1: 那是了是。
0: ཁྱི Da ringne di mep ma chabe chi tuan zu mutu ni hurzu da bezu che jen kunja sore di gyune tangyak di sam disi yu gila che shi di juyu
1: Lu di zon lugu ni jigirbe?
0: Jigirbe gila
1: Si su gyune rebe yana di echi cenrigi lakze bezu tang ki goro
0: Azu di cenrigi lakze bezu tang ji gingyo re
1: Su gyune ki tachi tuan zon na yuwe lu di zon di jibi di diri yorbe da
0: Cenrigi lakze bezu tangyak
1: Arba
0: Di jake che shi yu
1: Da nga zi jan lu di tungu di Maru dhukwar ba?
0: Maru dhukwar ikan.
1: Luji lukunyi siri da luju tam yun, lukunyi shtam ki yungur ba?
0: Oh, anje re.
1: Lasi, lasi. Tengwe di re, chik suigyun ka lukunyi kye di re yorwe?
0: Suigyun ka li donje ki di ba, yoshin yoshin yor di nyonyo inge rikila.
1: Riji
0: ringi. Da luji.
1: Be mep adama
0: yin
1: bache. Be mep. Riji ringi thong kin yung
0: yorwa di re sa? Re ikila,
1: anje re. Lasi, lasi, Luchi lukini ki tukuri
0: isi nga rwa? O, nje ki cheshi dine, cheshi nile zo tukuri kya.
1: Lase, tanda yor vay dindik?
0: Tanda yor. Nyato nyi zengi lo ki dao gubya na zu dine luchu li...
1: Ta
0: ceri ki suyate soji luchu li tebi.
1: Lase.
0: Luchu tebi, luchu di lukini shu takta kye chukya.
1: Lase, lase. Anjik lukini shu kye che, anjik... Sunze shi rwa lukini shi tigin re duke, lukishin peta chikur duke, ta chik anzu chen...
0: Sunze di...
1: Nian wog nubi yin nian dhaa tizi gaan.
0: Sunzei di chik-chik kyaan rishakil, kanda luu maa kiyo ndu kanda luu ki amdi ne tagi, luu nijia tagi.
1: Nijol ti.
0: Nijol ti mishu, ji te jin jam shaabe su, je che mishu.
1: Nore di yungurba, yama jeb sarame, luu go yama jeb sarame,
0: nyo te che mishu. Nyo anje che mishu, luu shin jugurba.
1: Uwarba.
0: Anje che di je che mishu, anje luu shu di la chuta dadi luu mu luu, da luu am luu ma, chutik, luu nishu takta diya, tebe ma tse, luu nishu takta. Chenpo cha cha ta Suen tu bache Chenpo cha cha ta Kunzu lukang shi dana deyo re Nde re ke la Cenrik sa tu ke Ta lakze se urwa
1: Urwa urwa
0: Deo de beju tangje de
1: Ta likrub chungbur
0: Likrub chungbur re ke la
1: Lasa lasa Ta dine ba chik buti uche Gyakye tangya chima shi chiki Ta choy de likrub chungbur wa
0: O re re
1: Lasa la la
0: De likrub chung chan De anzu muti ne Ta kanche se urwa Zhongzu ka yin re Zhongzu na lu yun jo Zhongzu ka ke Kanche se urwa lu yung jo ki mizantin zo yang zu gyun de ki tsirik sartu ki lakze di kunzo jit palup kunzo palup, kunzo patin dinja che kunzo ki kelin chung su na an zu mutu ne kunzo ki lu yo le lu yo le, takanje so re
1: gyagi
0: tanya ki chishi di yu ki
1: an zi jan lu di, da chik wotan di maru zhu wa lu bin yi ji di si da odi cha de
0: wa ta gyagi ngui ne shen yi tai shuang gao san warwe odi ri ki la
1: Jizhe de maru zhu de gu lu maru qin sa wra Ji gan ni ji yun de du yun lu ji lu ji rwa
0: O ri, da du yun awa yang ga lu di lu ji lu ji ma ce lo ni lu lu ji nam ju zhu lu ri din zhe ri
1: A, si yun yun zhu da ra jie qi mi na si
0: A, zhu di ne cu yun be gu zhu ne di
1: lo ri ri
0: lo ji li lu ni
1: lo dar ki
0: ya yu ta yi se wra
1: wra, lo dar ki yu ba
0: O, zhe yu
1: la si, la si
0: zhe ki da Cenrik sartu yin zhe lik zhu chung zhe la
1: Lasi, lasi, lasi Ta dodo xin lu di karso ra ta chik gyubu piya shuk cher dhuwar ba
0: Shuk cher dhuwar
1: Lu di ta tong yang di me ba Tiwe kya na ya piya dhuwar Ta chik sun shu sarpa nyo tu ba
0: No,
1: zhe kya Zhe kya
0: la
1: zhe kya ra ba Zhe kya Lasi, lasi, lasi A di na su xe gyo lu xe ba Ta gyubu piya xe
0: gyo
1: dhri ta chik lu chi lu ni
0: ちょうどから中央にねだてでか。くてちぐなて。あ、ずあんた無地ねで、にゃにゃ。で、くすぐん、せしだ。そっとぎだ、なんじゅうがあの、のやんがるで、そっとせしよるば。おるば。で、たたれとべ。てんぐでよ、てんぐで。てんぐどんど。お、でて、てちゃんにしてしね。あ、こんぞ、あ、じゃないねじゃ、あ、こいね。にょにゃんどげて。あ、おるば。んじゃて、にょにゃとのにやくしるばぎな。おるば。で、あんず、ちょん、んじゃちぎょれ。
1: ギャナーが沈んどるうんじゃき、宣伝会ちょぶりうんヤンガルーティ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は、実
0: zong di chun juur ba, gong ju zong su di.
1: Or bar.
0: Di su jie ge di ya, nje lu ji yue ba, hak hui ju ma ri ji ma.
1: Or bar bar bar.
0: Di an zu yun jie
1: ge, jie zhaag jie bu zang.
0: Jie gu jie bian ni, ane, gyanar mi yong zu yu, gong ju zong li, nje ge yang ga lu ji ge, yue ba.
1: Hak hu gor da.
0: Tun gong jie ji yue ba, te chan jie ji yue ba, gong ju ya, dian gu ma ri ba ji ma.
1: Or bar. Nje
0: ge, jie zhaag zu bi, ni bu
1: tu ge.
0: Ni bu os du. Mune du, kinche sore da, yugo yon nye midi zu tsamsa haku kiki na.
1: Orwa, di dhe zi yebu zi haku ora,
0: ane ma tasa. Da, di ngwe ne xe na ji che, an nye ngwe ne xe na ni, da tin tang da chawe, chawe to, se ma rbe.
1: Orwa, da, chawa di shuk chepu sonza.
0: Di chawa shuk chepu sonza, zu chawa to ne, da nam gyu an zu lu di chawe to ne ma ten.
1: Orwa,
0: anje re chi, da
1: gyu zha, chawe gyan na gyu zha jen, sirwa, lase, lase.
0: Anje che tsa.
1: Da dodo ne xe, mi di le maang ya chi. Nungu diya lu dindze chi yueba, xian dadan zhigi meba, subduwa qianbo yueba, jeju dindze chi yueba haguwa ya,
0: dindze
1: chi yueba.
0: Riri.
1: A dhiji nyala jana ka dixi sunsi, dati ngari nao shibu chungsi. Cenri la zayil dianze lu ama chi la, lu binyi ki ya chi, li zhu chungu sunra.
0: Riri.
1: Dada doye diya chik mutu chi, lo khashiya chi yanko, di ngang donan xa guwa chi, riba.
0: Yori, yori.
1: Ka jiba zanga zhigiwa marwa.
0: Ka jiba ma.
1: Ka nyanga chi ki lu gusu. Di sudo da tungu da tungu duge shashi ji lu di da zhabu di gu di gu de ale ku che shi di ni la sing bo ra
0: je
1: ne di che shi li ya ge ne ene se ri ge gong bo chi ge ba zhu ru ba
0: je ge
1: da ji ge si ge ba zang je je an di ji sudo da du zhe shashi da di an ji ne gu lu li jiao yue ne ya ko nian yi ji se ri ge sa da wa cha de ra la
0: je je
1: ra la
0: je je da ju
1: di de cha gu bi ge di ce ru ba
0: je je da ju nam ju ne lu am ji lu ni su du san ba ju ne ne lu mulu sewa rwa da mulu tawa mara mulu tsu anzu tsu tse ri tse tsani anzu dangu khar tawa rwa isin chi namba chi namba di awanyanga lu ki tse shi di da tsungu do mendo di dine awanyanga lu ki subdo ki chi chung li yang mulu di subdo chi chung
1: taka
0: diye do mendo anzu gyama kya dine da mulu di kanche suwa rwa shashi di te je anzu yang lu ki do do mendo ki dine ki 딱제 체우러 봐. 이제 마진 넘규 근주문 존재 소유잖아. 때
1: 또 제가 게임 못 봐. 게임 못 위서로 봐. 이제
0: 게임 못 봐. 기두 삼바 몰루디 시안이가.
1: 전부
0: 열어 봐. 이제 그 딱제 제 맞제 또 누구 소주 삼바 폴루디 제시지 딱.
1: 열어 봐.
0: 폴루디 제시디야. 딱다 뒤에도
1: 이제 루 토고스 그러 봐. 어디?
0: 어. 딱 건조
1: 그 규비디비 열어 봐.
0: 어, 건조기 딱 감게도 맞네. 둘에 둘에 디기 체시디 야 아와 양가 루 체시디다 디에도 못 왔다 디니니 딱다 디든 아주 디야 루스
1: 그러와
0: 안디 루기투도 루기투 삼바 루디 마키온 디기 치나베 내자
1: 그러와
0: 속도 내자 디게 뭐네 야
1: 디가 제주디게 디에도게 또 나오라 양직 신에
0: 제리 아와 양가 루 제주디 두게때 디 마키네 디 마키네 사고 찍이 질 아주 디 컵디 컵 겹찬이 야
1: 컵디 가래 원컵 진저베
0: 원컵 다 주의 문에 신 응급 봐. 응급 겹. 응급 겹 찬이. 근데 잠자. 아. 루니자 추체 루니 루니자 체찬 루니자 잠자 체도 루디니니기 잠티. 너 개바 잡지 매나?
1: 어.
0: 아니 군인이 가지 약속 그래.
1: 어, 봐. 선자 다 상자 상자 꽂지 좀 용식을 봐.
0: 유산 리드레스 용식을
1: 봐.
0: 뭐 루기 저거도 괜찮아서 그래. 이제 봐. 이제 인도 미담면 잡아. 그건 좀 말이데. 루기 이제 인도 지 루데유나 그 누구 강부 되게 요리. 데크 어 주망 텐도. 어디 되냐 되냐 주 되게 저 말이. 어 지중게.
1: 제주에 되냐 이때 지쇼거 봐.
0: 어 제제 세지데 마데제 누구 제디 챔부제. 제디 춘추제님도
1: 나. 제바 챔부쇼디 되는 거라 루니 바라나.
0: 루니 개바 챔부쇼디 좀 봐. 아주 이제 미지 충대야. 어 아주 人工 딱 이제 소 人工 喂奶.
1: 어 미게 되지. 나도 지금 울디야서
0: 어디 인지 민지 체험. 지금 저 하나 코스 연구 말 봐. 룸 아무디 같이 먹어 같이 때문에 그 수부 체질이 알는 거 말이야.
1: 바로. 나 지금 아무디 협도 줘도 뭐 또 제대 더.
0: 제리 제리 기나 제리.
2: 건조 동기 퇴내 공비 동기 조어 샤토아 아완 양가 로조 제비 켄딘 퉁공의 典礼 제뉴 정다 타 맞아 냠조 카디 로교소 기 차답 제디 냠디 변조로 돕질 동타 미망망 조기 초외 차긴 리규 제바라 가위비 중재 톱신 입으시 디링길이 전 선점 다가시기 현재 실행자고

푸리 총조제 대수 급투득이 산년 다가난 게 메시지 대수 다 파주 깨지체 지난 건에 사고기 편향교 얘기 대수 다리에서는 흉나 단교제 근데 인도자 야사 체위는 약쇠디 가려서는 변종라도 전문질이 야자 채도 있는 야구열에 좀 전에 가려서거든은 얘기들이 차창부터 이제 말은 아주 뺀 맛이 채는 난도간 야가 땡겨고 이제 망부열에 대해서 차장한테 이제 말해 차장 지단계 간의 차시합에는 롱부터 이제 다른 신 공부를 땡겨질이야 시합에는 빼녀 잡을 지지 다지 최대한 송 잡을 땡겨질 표야만도 신다고 미국에 등급 말했어 다 이내 아주 변종라도 참은 주 야자 채도비는 지금에 그 가려서는 루규기진 단층은 도구리 다른 신 로마나는 루디 지배급이야 이건 뭐 뭐든 간에 뭐 수다 이건 안 수도 미국 통 라베 센터배 간에 아니 이건 님 무슨 년대 간제제 된제 간에 지금 심주 차지 된제 간에야 편도 전부 주는 것이 진짜 된제 수 년원 주민 된 걸로 돼야 불이 총주 당 안 주 딱 배도 주든 총재 면참 잡을 총재 아니 불이 이사 나 가딩 요 기든제 바 제주 그냥 배 돈네 이장대 주인 여자 채도 전부 제 대체는 아는 건지 년원 주민 뉴욕론에 이제 변종론도 체면 당한 주디 이상되네 이제 대준나로리아 냐사 체제 되는 체제가 주 이상되 명령이네 불이 이상 체제 휴시하고지 먼저 불이 이상되 토마 제베급이야 다이디 그 지금 배제 고랑기 빈인 고랑기 주단 저바 얘기 주단 즉 차비 차제를 다가는 신기 치입지 하바도 남도 간에 예수리 제제리 다닝률이 된적 찬에도 되자 어다디 투주님부치 임바 양문쟁 소리지 남랑기 샤리용가 된제치지 안디인두자 안주 변절납 제모야 칠레기 개버든지 딘슈치 이산들이야 지단간에 젠조신앙주 딘제인두자 권한주 어다디 투주님부 시부지리샤 안음 전벽우두기 이산된제 인사제시제 안다디야 다조기 개주지 딘제 개주 망부지간에 세시는 닝버인베 다딘제 망부지 통용구요래 아니 딘제인두자 안주 다지 지단간에 냠용간에 이산그 투주디 드럽 지당 죽숨 연적 딱지 갈수령 안 줘다 된지지야 문제 쉬브리 한테 맞아 가려서는 이산대야 등두기 계지 딱지 이산 집에 줘다는 신체제 미다스 문제 체매 맞춰 봤던도 슈구 투비하고 뒤주 낙세 뒤주 된지 간에 제버 된지 지당 요리 다 딘나로리아 제버디 당시 레원도 맞으네 다디 So, Sikdi, Nanzu Jungu, Dujan, Gita Dinde Simju Khan, Da Jungu Nanlo Dinde, Sesi Toshio Gita Dinde Chikane, Jugu Tuju Di Dengya Chisubri. New Di, Eri Tanda Di, Indiana Gita Dinde Labda Tang, Dinde Gita Nanlo Nen Yanzi, Rengyu Gu Wilub Gita Dinde Gita Shibchia Gita, Zambulingi Changme Kailin Chesan, Wangda Chesu Gita Dinde Gita Chueda Khan Chiyori, Dine AMS Dinde Gita Shibchia Chiyori. Di Cheche, Zawe Gane Yixan Di Nanlo Nen, Yixan Ngashu Nizu, Turib Gyeba Guwe Yixan Yuba. Chesu Di Inbine, 그룹 죽송기 이상이요. 딘제기 문제 충분히 제가 단대찬에다는 이상도 두비하게 투주디 나부지지. 딘상은 좀 표지고 결국 나러리아 프리 이상 신년디 근제질 지기 어제스나 뜬환 이상다 자외가네 뒤념 잡지게 딘제지기 이상질 지기 어 제산디 투주네 자신아 나부지지. 다디 이상디 낭퇴한 간에 자신 지단 간에 낭퇴한 칸일이야 제제 수출요리 즉디 당연한 주 출루고리 출루고디 나로리야 당연한 다 편체슈디 가려서거든 다지 근조 나로니 당연한 주 봄 여러바 니질을 속아 다 용견제 두숨 된제 조 소리지 디 편전 붙이지 디 나로니 디 체슈지 안 다가는 신지 조가 잘리는 속아 명아 배우라 속아

0: 진대기 진단요리 당은 진단지 로규기 진단 배차샤면은 불이 이상 규제 급티두기 불이 쓰기 유네자 야면은 뒤 투주기 배는 공단 결합 쓰기 유네자 딘지기 로규 제바치 알이야 제시 안 당부 된배 제도 중요하리 아 나 지단 간에 가려서나 이상스년 대야 심주 청년 소수 아니 가려서나 더블망 자만저 규제 소수 문의 심주 지하요 배는 불이 이상 나로를 출루권의 심주 지하요를 출루 나는 자세는 뒷나로리아 배는 봄님부 진짜다 니진님부 진짜 아 비신님부 진짜게 제딘데 열딘데 인도산 대상 안 숙직 토메 줄단 조주스님 소리 딘데리아 심주 지하에네 자 양비도르기 리버스제 만 별이야 지 이게 줄베 응아지 드림 소수나는 줄기 개발이 줄리야 교체를 딘데 간이야 심주 지하리야 야 제시는 난 전부 요리 다가는 신 딘나로리아 안에 지 다주그리 이기닝베 조단 인도산 디준나로리아 다주그 조단지 다가는 신지 제제 예수 간의 심주 지하요를 나제 간의 심주 지하를 수교 토네 심주 지하를 세상 심주기 가져 어디 다 전부 쉽지 인도산 안에 드럽 죽송 공기 벽이 이상지 사발도 지 이기단 저거 유된 저기 딘제기 지 십제 지하리아 아니 제시 편숨 초보 쉽스도요 딘도산 불이 이상기 진단 체슈디 가려서는 세당무스니 같은 적이 즉 규토네 편숨 초가다 진단 체보게 말이 저도 가려서거든 그 제시 진단지 편숨 초보요 제단디 신다기 젠더 메바지 딘디슬이야 지추고요 나스
1: 불이 이찬디는 다 심주 칸나로 로게즈스타 릭티체 냠스체제 아니 단더 버준 용자한테 쓰는 초보지지바.
0: 네.
1: 간란 캐랑게다 리지다 냠수치야 텔야 간란 캐랑게다 공부한테 시윤다. 로디지지 고업지바.
0: 네. 다 딘디지리 프리 잔스년디 코마지 사원에 튼된 조지 델레 토만 튼베 둘리네 산에 대게 메세난게 다지 강토도게 주루루 수행조가 남부지리만도디 등산 나제지고 스년지만 야면 이상지베 슝루지 계제 공학된 체진교지 말바 근데 인도산 베젯 베데 땅 안수도 마스네 베데 녀데요 구림도 마스네 차단 축 여와서 예세 가게 매된 교 근데 넘버지 대마세 가려선 사월 규정 부대 근데 인도산 아니 직세 뒤다 샤다 렌다 근데 다지 롱 자자망고 나라르 바 그 베데 서류 두균을 속고 균 망고 주유도산 토망은 주 변종을 주시면 된대 주 차례 주어야 가르치고 요하르스는 원래 두시스 제제 원래 주 아무 다 벽에 벽에 나가 두시다 두죽스니 된대서 두죽었어 두산 다 짱맞어요 봐 그건 뭐야게 아직 사르리 샤르 원래 주 표지기 샤 요하르 다 또 망고 주어로 봐 놈을 속고 된대 그 상만 짱맞어야 당고 짱세지야들이 짱대지야들이 샤벽 창마 직 가려서는 쇼는 레르제제 바 장세제 장세제배급을 있는다 가수래 지단기 잘라다 굴로주버는 신문인 뭐 직내 그 가려서는 송교군남 배터네 차비디소 냠교에 왔다 직 냠교 쇼차와디 디네 마쇼와 제약이 배준디 개체쇼지 제단 디인두장 아유기 토르야 안에 직 뒤주야 바 뒤세야 소바 치다 땅야 다 딘데기 고지 챈댄 나주 다 딘데기 조단자 요 딘데기 토네 안에 바 뒤세야 드네 고 가려수는 주 릭지 지야들 빼지 간가 카도르 인두장 영영 빼지디 거기 공도지도 쇼장 거제도 거기 공도지도 디야바 치야들 내가 또 빼 편 참부 쉬어지래 녀도 참부 가려서 아주 프리 유잔디 날이 쇼리 딘데 있는 뎁 스그바당 아주 딘데 뎁장 딘데 치직을 하세요 아 다디 바지 짬제 딘에 소소수직 소수 참바 시샤 제제 최전 소수 제제 디 봄제도 니지제도 야만의 최전 가르도 디간의 여직 최고고요 다디 최백업이야 낭도간의 치아요 남백간의 치아요 지금 낭도간에서는 얼른 봄 까봐 있는 봄 까봐 되게 차장님도 지셔요 되네요 봄 까봐는 쇼무역이 다지 찾아줘 봐 배치사진 가지 체주요 가지 총주요 근데 그간에 야 지중근 남백간에 야한 직직이야 야한테 익수리 공허리 대장주요 봐 먼저 쇼리 장가주요 봐 나 근데 간에 야한 직 공허리 제가 내가 된 욕구 쇼부지다 때야 매부 잡으시 그제 그 내가 채워 뒤지기 때야 매부 잡으시 수리시오 제가 근데 인도장 간서 로디에 잠 직진가야 저 출제자야 돼야 가려서거든요. 강해도 마소네 최초의 중요리. 다시 뭐야? 다디게 참아 최종 연배감을 야 안 최전 소소 배 소소 어다 대장.

0: 네 공화 지지 직 안티나로네 체라 가르도 기준이네 토고 십지체 다데 내가 내가 치워 다 되게 찾아 저두자 안에 만주 가르쳐버려 쓰거든요 뒤 만주 직장을 내가 전에 중원에 세는 내가도 멍시 내가도 주변 소리치래 뒤 인도자 만주 여기 단인부 된제 대요 어디 등산기 다지 버준기 털만 된제 된제 지마 지신 빠르게 없지 방어주 제토비는 안원의 심주부 남리야 제시 개천부터 떠는 봤다 더럽게 현을 계급 지난 상매 불이 이상순이 돼 도구를 쉽지 않는 게 요래 다 영리 뒤날이야 가르쳐 주죠 나단 내 칠레단 저와 유배 심주 차근 가르 유죠 내 가르 가르 유죠 딘데 간리야 손안난 얘기 다 해봐 멍부 줘를 얘기 던게 요래 간절해서 깨지 전혀요 딘데 유도자 안간주 오 다디 말이야 계급 지난 용서 용서리야 아니 즉 버준 체제 뒤 지만지신 团的不准切切把这张图不一呢按解释起扩顿切图的什么按住托马给这个论文是呢这三部顶着起的第一就是你也懂这边罗了呀按住团的地但特别立你起对着没这照片看的顶着起嘛不准学的不准学车对着按地呀这给这培育呗打这个冲击呢这他可能是按住 중국 표식의 심주강이네 다 당연히 중국 빈용 송교되네 있는 다 뒤쪽 상면 내던데 빈민습의 야구스 주피자 체제 안에 절제지 딘데이지 당연히 신기 땡조지 당연히 다 톱소 단다 당군이버스 당분이버스 지기 어려운 아주 당분이버스 지야데 좀전 가려서나 불이 이상디 차단스 단도 버준 슈투요 말 아주 다 내고 내전시 땅 아주 지 미경간에 내가 뒤스 쳐버디게 버준 슈어리 다 이내래 단다디 배지 불이 이상은 던지 슈슈 능신 체제 아주 지 리지 체제 나로리야 단도 배디 류된교 자르된교 다시 나한테 한번 한부대가 류대가 된지기 다 차비 편 참고 쉽지 않아. 단다 대중 염소디 다다 내가디 나다 나심바. 단다 단다 고주부터 잠시. 세단 내래 단도리 모두 대중 예전실이요. 대중 알로리 땡땡 진탄 유된 조기 是吧? 다 이제게 내가 유된 조기 이게 망부 주요가 대중 요마를 승기.
1: Yes, yes. 버준나 초부디겐라. 그네 제요레.
0: 다 단다 먼저디 버준디 단다디 편중빈이 요즘 관계 공도네 쉬버지 재단디 지난간에 배송카 배치를 제도를 당연하지 먼저 가서 우리 자결을 된데 간에 망유치하러 서버든지 제도를 요구를
1: 네네세 디나를 견라다 쇼를 가져서 쉬어나
0: 단단 먼저 디나로리야 지 가서 우리 모두 시야 디 대만 동단 얘기에 모두 쉬어 디 그 단단 불이 이상 지원의 자신은 자제도만 손에 자제 다지 주심을 선택해 증내 주시지 제가 단도 그래서 모두 보존 수야다 수야기 단단 급제 유에 대하고 된 듯이지
1: 견라다 불이 이찬디 리지다 냠수디야다 레튼디야 튜닝 어디고네 견라가 직선하나 쇼이
0: 불이 이상기 계속 튜닝 지 쇼고고 유능 예산 봐야 가정이 지내 쉬는 생기
1: 네스
0: 즉디 불이 이상기 코로나 뭐임 봐 먼저 냐차샤디 튜닝 참 부지에서 디 가려서고도는 빼차샤는 불이 이상디 계속 불이스니 사제 나가는 안에 샤 망소기 닥주 지그리 고 가려선 디나로 양낭배 송다 텐데 출루고 중망부 유자 댄댄다디 구송 토딘 체제 다 지금 최고 체제 유지다지 이내리 다 할음 고 차상부 좀 면장 댄댄 다 최대한 그 송자부 질리 표조 유조 구 구체부 지금 송 표조 유조 텐데 표는만 더 쉬고 쉬우지기 그진 단지 뭔 두고 말봐 최상 안주 드리디 내 가르쳐야 할 수거든 디 망출이야 단다 냐자 체다 보 야면은 가르쳐래 망출이야 등상 안주 표가 사실 망부질이야 다시 닥주 대장 매대배 이상하시거든 내장 안주 빼진님은 망부치 독스라대요 다 대조야 코용문의 그 진단도 먹든 체도고요 말이 안주 빈인기 진단스니 카니네 시기요 직디 가르쳐서는 빈인기 징후 진단스요
1: Rimu
0: Rintan Sini di Karsuk Yoresan Bena Nganzu Beze Jijewin Bena Siti Reisha Di Ngu Ji Reisha Sidu Zang Da Kore Gyucha Ne Pinsun Sobo Yimba Rwa Tak Nanshin Tuzu Nyingba Sin Zang Angkwa Ya Rintan Jik Jaya Yor Rwa Jik Di Kare Su Nganzu Di Yik Chang Rintan Su Yore Jeshi Rintan Da Di Na Lo Liya Kwa Nangdun Di Kaya Chimbo Re Chazan Bining Sini Di Maang Che Rintan Di Zou Kare Su Gyu Pinsun Chomega Ne Zhugu Yor Ma Re Kaze Ki Tuzu Nyingba Yine Tinze Ki 지단가 쇼부지가 간의 최신교 인변에 배는 등황의 일이 있네. 다른 생각도 표가 전부고도기 런범스니 소리든지 대주 인변에 쇼고 지금지가 제어마도 팅쇼를 쓰게 제바스니 소리든지 여기 제어마. 근데 인도상 그 이상 진단의 개천 부숍지를 봐. 네. 모든 차디 먼저 이상 내가 진행하는 것은 개체배 소리. 네. 근데 인도상 단다 표가 선에 칼이야. 다도 대장 매대고 되는 거지 그 서구의 진짜 그 폭포도 진짜 날로리네 아니 지단기 쇼고 맘 빼지 망고치 다 쇼결 체제네 돼 여러분 카질이야 또 봐 총바 잡고 된데 그 진짜 나누네 직 소소 진단 도 삼산 된데 고지 잡고 체된데 긴교 여대이네 망고치 다 빼디 차장 된데 다 차조고 된데 면자 아니 북에 날 랑가르네 생겨서 된데 남버지 여러분 먼저 배배남도 나로래 배지 참아서는 담면시 배소리들이 지그도와 이내래 먼저 지금 로브자들이 심주 칸 지금 문에 차시는 참아참비네 아무디 랑자시 내유는 이진 단체 무시우지래 제가 이제 인도자 대골이야 치수 안에 산에게 매제 대주다 먼저 지금 심주 그 참박하 냠제 그 돈에 이상지 송교치야 그와 냐자치야 뒤 다가는 신 대나로기 안에 제시진 단도 중앙된 차디 불인 이상기 냐자치야기 따지 그린다 개체 주치를 샀으면
1: 나스나
2: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첩규 니네 슈
3: 先生，俺就没不做，都是连南京俺俩做人民的，也给他不是吧？俺是有，人民是人的，俺把都说连就干了，连把都吃不着东，没得人民的人呢，就是要的，还在吃开吃，人吃死。咱们那多久以南站，俺做几把的，邻居说的不给种云南站，但种的出叔叔农农民，闽南忙不进度，上进度木当，是当你家的农业的地，就是许多钱为一。
4: 구매팀이가긴낭닝기당니갭디기주족기게중당출루당주니당벤저당다니주망부치총군도 미르팀이가기 직니기무세기체주지연통군도 벽이 다능아란즈 망주기 규제기샤루디인 벽이 내내 대업진이 디 로규드링다주제 마세가 당아란즈 셰샤루디인 하장 푸송소고 벽이 로와가자조레스 디집주자마다 벽이 내디인 가라에서는 규율인구이때 로규율인구이인바
2: 听你抗中西里街边让着人了你西里给您就修路哎修着了抗中西里车边西边里层地过你了我们没边西里给对子车
1: 생남초 공토 올행계가 센트부티니 니투르니네 편종롭지 치미 기겐 치모와 겐시럽 상블라수 푸리 창고라 제지슈베 낭튼디지 지멜레세나 겐시럽 상블라수 무투네이나 편종롭지 치미 비니 심주 칸고라 제지슈베 낭튼 제지슈베 행계네 튜도도 세나 입슈 틴디 칸존 시리 체균리체 순참다 세이 리센디 십시 천괴 낭켄 바산츠라타 좀지 조경 사고 비스준이 나나 시메리체나 연계지요 행계 슈덴자고

0: 대두름노지 체류 접수 레귤 체내 변조로 비다 공비다 망조 레귤 체비 노쇼지 문시 나르베 된도 신유 나조 종결의 시스 종기 서버 토부 유비 대가라 모세소 제카부 유 로세나 선에되게 지유 선배 배준어 시스 종기 총조 망보로 모세 주간 제비 주간나 모세 수비 제자를 야부 총내 지미토 망조의 주지 유비 세뇨스 타르모다 세 수범이베 내된 타조 톱내 망조지 초라 뜻의 중유 다다 정영수 모세 출강 뉴스 텐지 이부터 니로 뉴스 생로로 안수 정기 모세 대표 무슨 주차 안가 뉴스지유 레신 아주 모세 출강의 멍시 지구 태고 창도 동주 타 대표 시계 치료 당내 망조지 샤세 공숨 코저 대부 영화 자주 임파시 년세공 예세 지적 관계 신뢰 당 총세 팀럽 전도 뉴스 치료 동주 안가 종의 철구 시바 번점 전에 롱아센종업의 투급적인 신뢰당 총수 팀을 진도주 3조 미세당 조내련계 세주의체덕제 카세수대 중국로지 팀을 진도주로 군대 숙세동주입니다. 롱스부의 저세토내 내주배와르시는 니도뉴스로로 예용수 토주동계 처수 7동이지 급주승입니다. 롱스부의 제가 롱스직교를 이규례된부의 념수총대의 국민체마당념도 제교를 철구했던 구제14세대 사내가기 이규증수당 교주로매 협수례대 댄디 주교로 주지세버시 이거 범죄주의 지제 숨인 접다 제배 롱아진 주식의 인기 변조당 지조 폐지의 존재 고르기 인수 접다 제배나 무엇이나 롱아진 주식의 인 장제지 변조로 로르를 전용자저 홍아사 18화티 홀러시비 파트의 자저 숨자 뒤인섬내 토유바다 잠닝기 변조로 대시 조연 뒤인제도 립주이버시 니두 사내가기 뒤간 지조 문의지 지주 모두 리지 체유바다 뇌관 지소 문의티 뇌관 요교로 지부피 대구인인부 교류구에당 로게 제조를 지부소나 비주의 지주부마세 개인주의 지인 교류구에당 지배 뇌관 꼬여된 지부라 뇌관 지소 문의 비주의 제출구입니다. 지지 2년인 어리선생 트럼프의 콜롬비아 선생 대목구에 예루 의미를 접조를 사주 넘조를 대한바라 미대 콜롬비아 선생 퍼들로이 디니 진지 년조로 주 어조의 시범하세 콜롬비아 망조남 미강롱시기 전여도 민주로 사주 매구장 제버시 지제년인 황고 추대부의 년수 협자 전에 지제지님 바라 아신 아브레 도유 내바 야도 주로라 딱제 지신 휴베티 디 공년수 표배 도유 내베 동보를 해 용도 신유 제구이 버시 지제년인 코브스 형기 세라베 버시나 어리 코베 크레도 등 소부 공사를 강동당 시도 세버라 가부자베 미유니 공스티 코베 변조르탄 지조 폐견조조로 군대 당외 인시 내송 세버시 유대게 뒤즈 지제니닌 랭겐 쿠르비 유베 데마키 당쇼시 냠제 세슝키 시종 장전 챕터 전에 그러는 닌젠티 내된티 다왕타 나고 차상게 자된 대송 세주 인우 주여버시 제가 넘어서 팅디 까무에 선조로 년제 슈자라
1: 니카르니 北京龙旗年轻业工，北京龙旗业。
2: 尊重他，龙旗对。
3: 尊重他，龙旗对吧？
2: 作为北京两年为尊重对子，第二期，我们苏北马尔辛土，米菜英烈对卡尔冲。
4: 恰恰白马塘村边，中日古宅对目的。新开超过两个区，眼望级别四十步。
2: 尊重他，龙井对开了。
4: 尊重他，龙井对开。
5: 杂志上点别新开两个公刊上，天地铺盖龙井几里山南，铺盖选举总开嘛，你们偏多垃圾。也有给他念这么的，总把不比准看呢，比准难为增重人质。这么不行不行，偏弄呢不该都拍住了当总之，杨俊杰学就应别三十有票。提前两届几年那么多表演呢，这么不行别增重给留，你说自己不听。三个两届，我了增重的总看嘛，你们偏到哪几个我这都丢学呢？你们偏到哪呢？ 제로 책동 국계 된주 튕지 로르 시가즈르 구충바다. 편종 미리 루블링 게이 참가기 게이 다주당 좀리 진찬의 튕지. 루슌 좀리 루블링기 쉔기 좀바부 십두르 진저팅 개발라 높종 나와 비명 없이. 니만 편도 알라기 다다 편종 예지 착발 강도 찰레 낭시 유보다. 콩키 다바라 착발당 퇴딥나 조토 게이기 토안의 속좀당 점중소 좀리 잠추 망부 비명 유여진. 속좀당 점중 척지 양 카세식 너치리 비주인 능력 유보시. 주무부시베 점중 디 게이기 발마티니 콩키 제로니 도니 로네 좀구추보다. 뒤인 로제징라 너치르 소주 팅마 균지 제로니 돈주로 좀바보 비준캉네 뉴스 베준낭싱 루모부시베 점중디 표노네 표게르 법규르 슈지 제로니 돈중인로 편중 뷔 비니 비준캉네 뉴스 베준체브지 루모부시베 점중디니 중국 서시침으로 결주 고이 제지기 표기 소남베 소외 내다 뉴스 세진 두천싱 표기 모지기 레왕라 두구르 치시 제도 준비 점중 표도 중화시다. 두급살배 표기 응유 정도기 잠추 개진시경 임바티니 버준 준비 체지 표잠도 마세 개용기 견두양 년차 치치를 켜봤다. 제린 치겐다 악주기 미토 토킨 신도 망부 중심 자치 로보뷰 최두 박자 하장 상부식 되니 좀더 가위에 쉰기 망부 맥두 체유라 교단 교민식 Shamla Tengye ne Pyoji Shunji Zomkhen ma Nima Pendo Laki Gyeyiki Thwa ne Zambata. Pyono ne Pyoge Du Pabgyur Tang Zomji Yang Dun Jie Xu Bi Zomchung Rinche Zomukbu Xie Bi Liu Nishu Zaji Ba Tisenra Na. Puma Me Bar Kyur Bi Chun Zom Ni La Che Huntor Pyo Ne Lekha Chitab Che. Ma Ne Tong Chur Jik Gyor Na Depur Pian Xu Ri Sirken Chung We Mu Ame Rang La Shak Bi Gencha Yong Cho Zong Di Nūm nyūne chūmi pūwātā. Gōtāng gīwkūng yōngzō dāmjī, nīngkāng kīm nāng māni gyōrdiyōn tāng mēlām dēmne dē. Tēnzhā sī yūn qīzām chūmi mēshīn bār, zōfēng gōr shūkēn mēbē tūshīk shār. Chōngkēn nāng gērkāng gyākbē cēlbīshīk gyāng chūrshīn. Āchūn rūkā nāmi nā zō gyāng māng tūchīn. Tē chūgī jīkī chūnzōm chēnē mō shēwā gyākbār 대연창받아. 디두 아마춘 좀더 응급배 강인배 캐랑. 뭐니 정충당 대연바식 인받아. 매우 정리기 정충라 대니 기겐기 러비에 락세티 티외 14도 당. 몰롱더 규디 14라 단두 집에 누릅식 샷니. 민남기 탱안능신 라비 로비 수연에 조기 매듭. 뭐 샤와 작바라 뷰겐 치망 두송와다. 라포장 kya nomba lingyu yuji. Lekar riri tsanne lacha lakpa rrdu mwen yila gigan ki donti charzam chiba tiyang lakze tego kyo lbi ri. Wendi gigan ki mola dungan chenpo tinta sube donti chema nila lamsin yewar kyur. Lacha tobu gaya kogda mebar ngale shukchin yun ring chebe mwen sukshi hindu ne shenpa kyurtar mwen lega chi mitubar kyurne. 성의 챔피 땡도 중미 원연 탱가네 랍베 커습 챔부르 땡네 초와 최삼유 니시 뒤머 아마 춘좀 김기 쇼차 수마 당냠도 랑김네 캐르 용웨 잠바 포르캉세지 섬기기 치라 도치 최와 조와다 사룹지 라리안 아메 김라 로요 아메 모수 톱지르 몇년달 락바 동바르 로마용와 가브리 고르무니기 발립 뉴용와다 가브리 샤몽모 숨시쌈 뉴욕 당토 아메 데네 마랑베 섬기 카깽타 추미 타마르 아메 랑시 랑바세리앙 튼두 쿠니기 냠두 롱수제 섬기 주지 메바 아마 천숨기 통지 중마가신 모니 크리크두 지긴베 샘낭 삼세 동네 응인지슈 메 섬기라 카야 대잔 메치부다 계자 시제르 총습바 총킨난 용나 네급 뒤베 라키르 소그 텐자 마체나 뇨악자치라 뉘체 망부 기기 리서와 코나 슈베 섬기 세타 추경 모라 조세 조니 식데네메 섬기기 셈바제네 주지치뒤 ama chenzum lupur neki nar. Ama nasu towe, neki narzi tsuwayang rangu tuntab meji, tabyane, kimnang dadoa jikin shikyu. Samgi gi doji tsuewar yang machinbar, nyendara amar neyo gyukbar chishi. Amar chatang se cabu sagyu yueba masi, tewe simgui tip gyueba shingni, ame zogjin chogi memu, samgi gi tsornandang suina mebar, mola zang dokdo yungwa shibshu chebe. Chongba kimzi tsuegyang, rangi shali chebe chugyugyang, samgi nangshingi sishu shibdo dinja gyubtuba gashi shibarchi. Ama nele chachi, samgi gi ngashin chila doji tsuewarchin. Tuezu ni nima zhizhi che ne zhuwada. Samgi gi chugwa yang minri xin chechir songshi. Sengi nangyi gime yunga nyambe para chewar kyuru. Samgi gi chugu rengkim du gito ama chunzum semjie chi yang. Mo chi zhu chi lu ma su. Samgi gi ngu zwa ne ame kim le lakba tongbar lo gu tupi. Ngo ce sawa du zu gu chungna samsang chi chi. Dagbar chibu para lo ma yung war. Ama ni kukyuku. Yondi, chibu chizam chanaya, ama chenzumgi gongse suyne mogu di duyabudan. Samgi gi gongse se zinji shine nyewarchi. Chima shimbi gongse lakbar linrim shindu, samgi gi uktin jigla kyulmi tungi chuna jicha nyamgi yomu. Ame duntu ngwa cata chune kimpu kalila cendua kabushik chene sawashi. Se lukting changmar ame shiru kangma zhudi samgi gi pobe nang lukbar chiji. Tienzha chizam chena samgi gi lo ma diwata ngocayang tizam ki chiru zhugi xu. Nyendar mu ke zang ting ting yagbata chura chuyi gyangji xine chila chin. Samgi nyendar chila chin rung doji dene ma nyi jing. Doji gorgi nizu kuju tuju me. Kengshik mu kursum gangkor tongkien puchongzui shunushik gyangne tongwe. Ningle xindu nyewe nangwashik guangmi dushane bebar tejep chegyang. Mu tamar gomni u he xindu kopshik xinga lwebu lukshingi padu kebde. Kursum gangkor te sanglam xenshik nang mazui par yinne de. Chomu lebatar mu wangju chewar chinne roba chiroa sergu tenka samgya. Samlu tang tang ne yuksha. Samgi gi ngu yongzo dorsimbata. Nyingkang chonggir ki chomsa nang yanchu manchu chebe. Chukwa doa ne kongdar shorxing. Kyangzar nigu yubati mato. Rengni naktumir chonggir nang gi ne yanggar pu chongzuru loa matub toa ki simjechi. Kyangzar ni ne panchu chulung chi kengi misu la dadu. Me simba pu chongzui chua la shor. Taja me pu chongzu tang. Ama, zhumukbu dagbe zamba nakbo, chapsha mebe chatan je yi la lakbar chen. Tedar, peyu ki zamba nakbo ne kamkang salung ma chungwar. De chum dunken pyumin chongbe ribdu chuexin, mola dir madu chi, ne chongla gyungyak ki du ji xie. Gaja tenra, samgi ki chonggir nang hajan mangpo tue nyungwa teni, chonggir nang yongwe chongsipa la kamdi diwe gaja yinba dardu nang. Zhonsam masha na, Kamdi gacha tinja shukenme. Chongkir kacuy chenayang kuyla nesu gyakse kyangza shikyangme. Chongkir kacuy chungnayang kuyla gumtung sechi gi chadan porkang derkenme. Chongkir kacuy zinayang kuyla mikbe zibbe na jikyangme. Samgi gi chongkir tang chongsipwar gi menjasa ngungu jingjin tucor. Samgi gi zindian miksung gi bakba chime nang gyunrin bangbe ribdu zhangbatang. Zhaluyang sengsing la kyur. Miki tang le yi qie tang rangme ribdu ngun xing. Chongkir di tang nyamdu tiwe netab mebar nang. Mu mu nga zam rumna jicha nyamda. Tidara mula ame chaji chebe gongse segyu yong mu. Wende nam ki moyi kade du langbatar. Kal nima se ting ting du ne xing. Moyi yi la tani sui la tang chesu nyamne longmo qindu lusik kyukzam shartar. Yiqie chakbu mo yi gyunju gi raka yongsu dor. Min yongwe sanglam shikdu shunuma nyi gi dope kerti lune zuru yongwa me tongwata. Ti nyi gi kuygen pöpchakbati chemar mo yi simda yi dunki lo shikgi. Longnu gyurche hachan chenpu shikgi wadu 모당 팀이 커도 개화다. 롱뉴 교체 신도

ཁྱི ama chenzum ki chamsi chenbu chugu jisen nang ki puchung samgi ki dun tu ge. Ama chenzum ki nubu si pheba ti samgi ki sem nang cho sup sup ki nawa xerwa ta. Puchung ti wanchu singa si ki ji yue jing. Kongpe ten ki chekba ni tacha naku tang zha la. Chiru ame bang ten ki ji yue be. Kog ti ki nagzi go be cha ti chi la de jing. Dong yong nyan me keng la. 재화당고딩도 타마르 탐제 수고 마투바 심두 콕뎁 체네 메 모동 추구 지생기 땡도 샤디 무샤라 루이 심바식게 아메 다종 체베 심기기 소보 소 하잔 겨부 총하다 대링 도지 권니 구주 튀규메 아마촌 좀기 강사르 나네 도지 가유 제주 체야 제부지 마중 심기기 도지 녀리 메창와 출림바다 개갸바 추구소와 제 퓨베 퇴금 총재라 아마라 교편 캐로아 치진 랑니 대두 깨지 자매 마죽바라 모라 냐케 진진기 진례 야부 제그 코나냐 메 진례 제유 다동지 교바니 참바시 참베 머분이라 따종 하자 야구 치지 잘라 뉴네 깨월 팅망부요 남규코 깨자 용양 라시는 그 섬기라 샘소 쪽주 메바치 참바 마시 아마촌 좀당 고라직 난 되지 아마촌 좀당 김지 임무 모자바라 겹지 김유야 녹사 메바르 줄 대비 김미 샘바 신도 상외 둠지 시두 미니 메바르 줄 심베 난주 근습 딜랑네 지치 네주니 총사로에 콩라 카포 마수로 시 대동 콜라슈로치 원디 모제 딱부티 넘근 푸누 빈초 인도 치라 디두 콜라 칼로와 만주르웨 챔바르 레군라 공바슈네 조로 키당시 슈어 제바식 인무 네츠 사지 넘규르 멘자와 식데니 근습 그 새로 마세 닝캉 챔바 최와 용웨 챔바 순다 추네 모제 딱부레 유치 치 창강 총총난 주네 유와다 뜻직바식라 섬기라 추구기웨 공모티르 참배 그 림바르 용화다 급기 아마촌 좀기 슈다 달체나 참바 세르겐티 당토 동해 메솔 켄식시 코랑기 라차르디네 코당 그 아마니기 소와 축부 메갸 기부슈 제수 참배 아마 내 지부시기 나로나 정이 마시 콩라 불라 메주 제투바 민두 냠네 지숙강 총습네 보문 제마식 방마르스 당토 중무당 남아 참부 유업다 사산니와 지심 섭진 군이 부채지 왠디 기부 균진부 마취와 또사켄 치만도 송야 용법니 참바 미지기 라차티리 메드 초에 된도 아마당 남아니 닌니 숨리낭 카즈 탱르쇼 통말 아마 천좀 기가 능규 징부 둠지 체미 짐신 카즈 치만도 좋아다 카즈 격슈 체지 조신 참비에 아마르 깨자 치직 슈로아 체바나 남에 콜라 크둥 동와다 남아르 깨자 치직 슈로아 체나 아메 콜라 주타 민두 세신 참바 순다 쉬네 창라 동구추 민다르라 당비에 뒤식 메바다 김남기 초주의 라야 참치 뒤식 메 대다라 초주의기 최도 참비에 아마 총바다 아메 총인기 텔라 사자니 초주의 슈로 참바 라시지 깨자 세포 슈미 신비 마치 디웨 남에 칼라 키드 메드 니둥 동주르세 웬디 니둥 당지 남에

퍼김기 민간네 개바망부식 용대 참배 남았다 주구 김난기 자라 모착바 용조지 기루에 총바 침지추 따와 마수바 고카르까니 체도 마주바나 참배 규시 규시 주구소 교배 렐라보미 콘소 체도 주 지시 참바르 로아치긴 침지추 카깽타 추디 난수용 모수 용조 참배 열롱장부난 규수 시슈지 티니 송디 아마 촌좀 지구 가브리코 세 텐리 사워 뻬발레 티미 콜라 카야치게 수양메 콩도 텐게네 센시 나와티니 푀기 쉔기 좀 케마 니마 펜도 라기 게이기 토네 잠바다 좀바보 비준 칸네 비준 나외 점중 진체 좀무 부시바 페노네 푀게도 법규르다 좀지 양뒤제 쉬부티 리오니 슈적지바티시 생일인게 땡디 디젠 푀스바이 내세한 저축단 직초난캐니 천총라다 십시 챙겨보니 미안하시 생계 휴대인자고

생의 남초 남을 행기에 원점 체면 루양 시배 내 생생심 나와 닝타분의 토제는 쇼기 내 생디 케기니 문예 톱세 톱에 루와 유라 원점 체면 루양 시배 내 생디 생내 니로 쇼로나

0: 라토지 라티자 접직도 다 요거 동에 자칼로바지 대자도라 이사장으로나 쪽이나
1: 나라
0: 라시 오늘 이제 또 숨 구슈난고
1: 메세 슈딘 장월
0: 라시 오늘 구슈난고 라

0: 네, 공감사.
1: 왜 건강상다.
0: 너 감사. 생각하시고 있나?
1: 님은 잡으세요. 예, 개마 진념이에요.
0: 네, 센로로. 님 개블라 드린리 채널에 순난제 밀람 상부시비 송셰디 소표 지윤나.
1: 밀람 상부시비 송셰디 당도 개개 좀라 제 개된들라. 릉디 레군글레지 레스 용라. 제진카 얘는 다당페베 대신민주시위인.
0: 네세.
1: 대신민주시위인.
0: 네세.
1: 에 되는 공고지의 분리주네 세베 능수현재다. 딩진신 보다상도 예베 보문치리소문 능수현재. 그래서 도담주지의 보문치리소문 능수현재. 제라 도자상 릉구지의 능수현재. 다 통미 용어 뇌주인
0: 네세
1: 에 괜히 이 회사로 아자 디지라 추슈기 중달라 그거 자제 손을 대시라 초과의 안 옹진라 잔다 향기 손아 떴제라 에 댄지리 뚜라 보 충질라 제일 뇌주인
0: 나라 아
1: 이 송리 분의 영화
0: 这个人的宋先生还是真难以呢可是呢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

0: 수도 룽디 센터 센이 용라 피네 르데 심기 용에 대시 민지 양수인 얘가
1: 네 센어
0: 괜찮더라 당 괜히 그러나 고소라 독자능으로는 죽인 거라
1: 네 센 터지는 거기라
0: 어 그래
1: 너 시댄 자고
0: 괜히 그러나 시댄 자고
1: 너 시댄 자고
0: 괜찮더라 시댄 자고
1: 시댄 자고 너
0: 어스라 도착능
1: 네 那三郎的林南边上不松电视边松懈第一那个南区先创西克子江当前了月边松南东边了谈路查南连熊月边三界登金了来三亚月边的基了谈天内给这样熊月边归建了湖南区日归学界旁边进谈跟你罗啊罗庄南不天给创业比界江这上不特别面对呢去南松了 那目前我们从清晨几天拒绝了现在熟男看起是跟错误证明了龙的明白是熟年困难以呢提炼习字难以呢一个地当不应谈托日斯拉贝里前期作用不一种拉谈点中医谈能新写把这条难看起把三拉拉看点层之需求谈的难以呢我们给三的给呢最别一个难熟看起罗马用用了松懈的皮节以呢人也给龙对了预备罗不差区别这些名就修业罗马那么修给罗难损那些

0: ཁྱི Tinte rite yanje dube doji lage jumbe wangmu nanga naru yume baba ma takbu dati kata na pama satang takdar pa nga rala tamila takda yogyu watang ni chala panyi joa leksi dayu juzu tinte ji tenang yore tenang mada rwala tante piyu piju ta lakbal tu takbu da Peju chibe nabala dadu zanen. Yanje dhubye doji laga zayi juzu tidar tenba ten nangshin tahang du kamsungi gege chakba. Daga nangshingi chunyi la dune peju chibe namayang. Namad kende desana kongden dajur chilu tenba tenyi le deba am. Yamana tele gewa mangbushi tungyu du chetang. 조카데스나 유룽소수의 기획이 작바 다가는 신기 낙불자 문주기 지켜줄라 삼로동고에 뚱고에 뒤에 개친부 척이 매러 섬섬들 좋아라 금제 카데데스나 유게 나는 야이나 용수 작배 낙불 뚱지기 나의 주주시 되니 칸타 암도 크기 기획이 나는 야 Tedar joe ngeba meba. Wala, yang amdo tang kam kusu karsana yongsu chakba tang peji chetang chimungi ndakbu dang unbe tiendengi bedinde yang uge nangla yaina tedar gyugda mi gyugde ngeba kemindu samge. Da ine teda Bulingai dameba bulingai dajawa te Sangme dagbu tundunbe daji imbadi Amdo inere, kam inere, u inere Sangme loge ke lingi yore So ne dundu kadaesu na Dajor chilukdi teshin jan majagi Ne dundu re Tungul ya samshi che Tungul ya yishib chidu zane Yanje dhubbe doji laga Jumbe wangmu nane sungbe Dajor chilukdi nangshi Peju macheba di Mangbu shira tongyadu Alam Beji chashabi ina bena ngando yigi chiwopo daga nanshingi chibapo chibapo shiba dabu dagda yagyuri wala yagyuri inbe mace basosor jinju ngosu shugyomare wala shugmeja ugegi dulu ugegi dagda ngombe chunyiji tsuyore wala bena chiwopo chibapo sidu zane uge nangla ya yonsu chakore wala chetan tsuyore dauna 所以把天能心安度堂看不及给了呀铁道的配置几个药的呗俺就三路当一起起的着呢哈兰铁能心配置几个民族都铁的铁道的配置几个月呗往度当不一年准备往我们那了呀那俺让了他们了打着有句话堂里吃了半年就要来去呗光把他卡起来呗用手 콤바직도 내매바레 로알라 쭝데카데스나 바치바 진중매베지라 닥다 여주기급라 야이나 와탕 오치구구알발 요엔데 다레 바탕보치월레 와탕 오치요마르발라 제자 쭝베왕문안에 나라라 타밀라 닥다 여주와탕니 찰라바니 조알릭시베 공바타야 콤바직도 마네바 야마나 겹게도 숨버레 엔데 Uge nangla ya ina chuwopo, chibapo, chibapo si uge ki chakba, uge ki dulu, uge ki kie ki chunyi di nengshin jaware, rwa yonsu chakware. Cheza ngare sambala ya ina jembe wangme nangla ya sungbe sung tida ki jele ya ina tama tama de ladungu lek kasa lek se jaduwala, jawa lek se ge lek jituwala, lekda dile ya ina ngare debe no kuju shubu di yore sange. Gyumze karesana lek shiba di tunda karungu murubesana yakbo yu tsuji dema zamchebele, wala. 이네 양제 두배 도지 라카 네바투 인지 민지 대달 저거 레시베 튼다디 렉시베 게제 디난을 야이나 구주 아마데 체자 렉시베 이기디라 구주 쇼부지 두성게 로알라 테니 양제 두배 도지 라카 다이 주주 대달 숨만니 양제 두배 도지 라카 다다디 다이 주주 티능시 자나 야부 두스 땜바지기라 문제 최고도 성게 양자 주바도지라 호란한게 장카데스나 다다디 진주로 마드베 체런원쟁기 쿵수샤제 디시 체바 양만나 남샤기 이와 지루 티능시 지바 티토네 장 응아졸이야 내든지 세세 지구어의 경제 카데스나 다고다디 진주로 뜨메그베 체지 임바지 라도 지구어를 봐라
1: 今天那么做公共上，唐代前南村新新八天呢，平江龙井年轻猎工培给龙井给龙井六七来前世，来前地南平江六八千米给人七亩啊七零多吉拉年，培给大锤一边过了七零南西这边，先拿一宿。
0: 다양제 두배 도지라게 다줄 치루 대신 땜바 텐능신지 계세 두 감순기 뷰피지 칭에 게 미창매 지구토네 지균기 피지 치배 두탄 깨바지 샤나다 퇴무기 코토베 뷰게지 시주바 융교지에라 땜데 편도치무 융교지에성게 다이네 단대 딱자 폐주 집에 등을 나야이나 대달 민바 송바디에 참에 긴세 능신을 놓아라 디 나도 참에 배준 체제 랑가 딘데지글라 교육교배 갑자시 임바디니 세부시라데 은양 등을토네 리베 슝루기 다저 실룩 땜바 태능신 타 등을기 다공군배 다에 폐주 치단게 남은이 토네 시에베이나 단대내걸로 야이나 검머투왕 양만한 콤바직도 내매배 차디 망부시다도 제자 내 슈에게 튼다디 카르레스나 조항난라 야이나 다이 주추 대달땜바 인마 인네 단대 다다 폐지 지역에 남발라야 뜨두 루알라 두 감숨 소스 불개기 작바 루루 다당 문주기 지켜주제라 뜨네 폐지 제바디 슉치와 되샤 슉치와 임바테 유룽 소스 불개기 작바 추니 다당 문주제기 지켜주려야 이나 공부 시구에 티 폐지 개침부 레샤 성구도 티니 양제 두배 도지라게 딱대거 다이 주주 테다르 숭벤 튼 딜레야이나 아래 섬주 지댐바인 튼라 네바 탕 미네바 지리 용식이지 빵라나나 디그지 계속 다저 치루 티는 신지 두바인에다 원에 탕네 하장 시지 치외 레가지리 제지지리 야구시라리디 다이네 탄데 퉁의기 배지치베 내주로 떼두자네 자조치루 땜바 태탕 퉁의니 팔라 해바지 유두자네 아래 대비나 개그두루 다가는 신기 개그두루 그 춘이 다동은주기 지켜줄이야 섬시 제재 비주당난 외디니 개치무지 레샤 섬선도 이라 야제 불가동도 세법번 남게 되는 공신나나 디그레 알아 공신나나 디그레 공동에 리젠 크셔지기 차네 다다당 드웨 대유 시제 칼라야이나 야제 불가동딘 세법번 남라야이나 모두 슈바예 샤마양에 저저 까마찡이지 폐주 당제 유게 난게 닥대문주기 캐주카지 모두 슈그이 샤망에 모두 슈에게 난데 디디디나 난도 이돌라다 딘데스 법제 치룩딘데 요마데데 크게 난라야이나 난도 폐주 슈부당데 로알라 세상 디게 모두 슈제 조카데스나 닥다디 크게 난라야이나 지단은 배 추디 유게 난기 캐주까지 자지 셈보보 난기 퇴바사에게 치도 모두 슈부담이 딜레야이나 나대 대비나 초 크셔지기 토네 모두 슈는 초기 두성에 지단은 난세 당부 대비나 제주 딘데요 알아 낭세 당물들이야 차주는 시에는 룽베 민된 바딘데 양나 레릭 춘베 민카지기 지려야 이나 진주 가요 봐라 진주 가 자외 다지 뜬지

장내 임배 미직라니 장바 쉐내 임배 미직라니 쉐바 담바니 임배 미직라니 담바 내가 친예배나 천동예 지인나니 천바 쓰르발라 오빠 디디디 크게 난게 닥당 문주기 캐주 잠제 마도지기 이걸 대달 법에 로스 요마르 봐 제잠 빼디다게 안돌이야 가지스에시에 체벌을 베스나 룽베 민시에버 딘데다 야마난 레릭 민시에베 민데디 제라 진주 가지 자외 자든지에 이네 다고 강사게 고든 땜발 치에버디 크게 난게 캐주지대 다디 안도 치당 낭세 당부로 와라 치당 낭 니바 양안조 참데 딘데 페주당 그래 유기 민댄베 민데 이기 딜레 계시 나루 슈유나 텔라 나루 슈베 민데 이기 텔라 라야 진주 카 자베 나든제 다고 강사 그 된댄 말 지기데 와라 빼나 차샤 안조 템부스에 줘 와라 템부시바디 유민데 와라 템부시베 보디라 나루 슈바레 유장기 께 난라야이나 템부시베 보디 지라 진주 카르 자웨 다든제 다고 강사 그 고든댄 말 주바디 크게 난라 슉질 페주등데 빼나 차샤 템부니 임에 강사 지라 템보스야라소바 민대 이기 티다 창말로라 야이나 양 나루레르 슈브레 로라 제단 양 나루레르 슈베 인대 이기 티다라 야이나 유게 나라 야이나 진주기 카레르 자베 자든베 토네 유민 강기 강사 임베 턴데바 치바디 슈크침베 토네 페주당스 요르발라 치당 낭세 숨바 양 빈나가도 딘데 페주당레 급갈라 야이나 민티지기 민게 진주 이기 티다 뜨제 진주 티라 진주 랑다 자웨 자든제 다고 강사 그 턴데바 대워 치그지 빈나 차샤베이나 야카르세기 사제 민르발라 사제 민인자 야카르시베 카디지레야 슈베 진주디 라르발라 데네 디지라 라양 진주 라디 랑자 치웨 다르르 덴제 유강기 미인바서 세워치기데 베나 야가니메 강사지라 야가르 시그르발라 실린니메 강사지라 실링아 시그르발라 다가는 신기 넘리니 임베 교직을 있느니 넘리니 쓰러봐라 다가는 신기 랑마라 쓰여야 소바 카마라 쓰여야 소바 굽싱아 쓰여야 소바 동조 창마 크게 난라 야이나 다정원 배달라 슉지를 펴주 지그리에 대해 공허 슈버 능신 이도를 야이나 펴배 수요 말이 퇴진양 슈버 능신 조라디 가지 세모보 남기 불인가이 자매발 불인가이 자자네 다고 강사고 퇴인댐바 주버 티능신 크게 난라 야이나 다고 강사고 퇴인댐바 주버 자자당 카지기나 그냥 오두 슈버 잠이 이도를 펴배 수요도 요 말이 자나양 지그 말이 디 크게 잠라 야 네 27번째입니다. 리젠 디나는야이나 네 바딜레 충외 퍼이기 내던고라 컨데스 문지 치구구유메 시야야 양제 두배 도제라가 전배 어문나네 다구 자티다 진주로 뜨 구유투 숭배 내던디라 컨데스 문지 치구미 시야야 다구 자디 의장기 크게 난라 응원발 치배 출라 캐지소 강유메 고려야이나 야제 피가 능준 세마번 난라 어디 슈바이 리젠 크시지기 원에 닥데고기 제유 시제카 갸제 피고 룽딘 삼바보 남라이나 모두 슈바이 닥데고라야이나 간조 모두 슈잠 다가 저기 리젠 치메 남라야에 무투제 진주로 마데베 체 라완젠 시벌레 각데고라 모두 슈구이메 갸제 삼바보 남게 뒤더도 세나나

0: 개발 시기는 제로 직동 국제 뉴스 석지 론이 제로 직동 국제 십주 시구를 팔아 개용수 랑소 뇌도 낭비의 명시실 투비 사지 응시 바우 지송계 등줄 학습 생유 제로 직동 국제 십주 시구를 계급 운입에 제고 지배토 중국 속신 당비 투미 로드 마오쩌둥 남대 고무치 양띵토 증례 진념 대변항 중화미마 지튼 계급기 중양미마 세중외수 운입아 협자낭규 통미의 국민업주 학삼리 미비 중국 공천당 등기 타자 당연 통주로 찍례기와다 계지토 쇼겐 딩섭 등비 콜라시비 시진당 치제 당부티를 교류 로제 가세 균용비 럽진 당주비 닝도기 중화 부추 통주로 주비실 학삼기 내지디 중국 남배 등급진라 된디 중화 미리기 럽진 제다르기 중국 북균라 균용내 군디 동부에 강남 사베토 곰시 침표 등규 지진유
1: 디글레 코네 비웨네츠 니샤르 노르시부 니동이 소초르 추구소의 커섭 용의 고르통주로 곱지곱지 그렇고 샴주의 제바티 로콩물의 겨주타 청충추 파르요바타 스네카이키 차긴타 튜미에 추구마자라 추구소의 커섭 용의 주교로 겹교 제바시 문바체는 로시부로 림카 노르시기 커섭 용의 고르통주로 직동 겨잠 구지 제바시 明二 你对于所处落了出国所谓科斯人为准备列团跌了苦尽点边啊必行不是这个妥当电笔解锁人靠出电铁坛层别出国所谓科斯直接相追给监控的团早天团就是人用他的呀就对团卡就追给团就是空门直接套别人说就是地区就空了这个月不是其他中文行呢诺斯一笔母体给客出的欧联塔练团
2: 出所谓科斯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姆
0: 一年年中的季节，年年变变，年最大呢。哈尔木兹初夏季出现下坠季，秋天持续满了，全用年过去又不谈。过了十月初大谈，出品期人工的确实连续30亿推上空中了，下坠持续持续个月不是。前年年，一年伊斯兰萨基松马季松马季，第三遍确实连续30亿人，全出现连续30了，只有秋天突击，萨基松马季天就了七八马子。
2: 抗体叠加了给领养级别的最后，哈尔木兹初夏季预计解约。前年年，俄里中央目击抗体，俄里初夏季亚波拉罕林肯大建基蒙卓阿玛俄勒格索的巨型约不马赛，俄里一天了明白初夏高冬吃住了，模特夹脚的吃住饮食节约。俄里中央目击抗体只有高冬吃的拉达的头脚的给领下去，俄里马基从列出事，给他你去争议，除了没脚脚的他就解约不谈。 明儿，俄里马给俄新，有些是归途，细菌气味麦团规制，让家族下地。一连了明白麦团塘，初头下去了，该表的几个月季下雨。前年年，俄里阶段论经济，俄里俄新一连塘全面进行运变。文件空气可对处理角度把电气系统给面积写不通。空气疼痛，俄里一连给高冬绿区出过对面了，控制淡季级别蒙雨区区别出过阳对面不通。
1: 铁达哈尔木兹苏格拉里扬国际别拆迁图最具影响限度。第二个库内比维内区，巴勒斯坦人教区青年人比维内区的呢，伊斯兰盟本给人贴了，加沙苏国区萨什蒙波尔吉布前年，米苏格拉姆图大约不是，哈姆斯加沙苏国区最具王者最具绝对于及加沙吉布是，哈姆斯政策别。
0: 而且早前边，基地乌联斯罗提，哈姆斯加沙苏国区最具王者、最具绝对面积写不停的，存在明显。第二个月呢，以色列给穆特争取解决了吉普松拆迁时解决不是。第二个月呢，别不念书，几十年年，黎巴嫩吉普坦基突然变了性格，吉普坦基以色列话了，三十克些马上就去西北出去解决了，每天前面积解决。年底的黎巴嫩今年九月份被列入南决巴的行呢。 年底的以色列木本给穆特尼多为了他，南北特意说，黎巴嫩陆军及沙丘盲部落卡托杰夫级别，用他的人没中意，给他们都说了他，没戏了，没军炮去。前面穷别明年结束，黎巴嫩西丘马基明年岁月不行。
1: 第一个库内比为呢次，丁马奇希望警察预备当时，杨志水中期次年年，三江镇警察局呢，格林兰凌晨给聊天天，当晚他我公司车上所给昨天电送交警谢谢不是。
0: 你都是三楼的说，而且丁马奇去给我看，格林兰凌晨突突交警是为什么听马些不谈？第一天，周秀居民是不养民，是些么些？第二天呢，有了别克了，过去那都交警就过眼前又不是。三个人间，刚才三九年初秋天，大雨中拉谈，电视问题一，列车赶不上赶，赶上第一拉些。
2: 面面大吉气，俺就老板出吉吉。面面不吉气，俺就老板出吉吉。出吉吉气，俺就出出两把气。
3: 长途不便，只注意，莫吃一些，两把气。
1: 面吉气，这样是江浙切磋。
2: 扬州人民只要你，俺们这边的杨三喜。
1: 说出康喜气，与天闽南共玩气。
2: 미리카기 경지 야제다 퇴문 고비네 중화 미리기 속자 내서다 독쇼 내서 여완 내서 제이

0: 탑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스글게 군캄사 샴레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빌리젠 슈기 땡디레 젠기 낭튼조니
3: 계급기주시시원바한정키바즈르키친지부잔탄제좀나외고타중구타사르위사신템빈자조토제사바르규신유비고로
4: 중국다 근이 니기 냠례를 티웨 양신 갸치웨 파르동 대유비 고르소인
3: 샴러 팅디리 생기낭 튼십 처남신소
4: 계급 기주시 신바 한정기 니차라 비진투 바즈르기 진지부자 웨라탄 제제나 유바타 한정기 주시 시진핑 타 중동 루라이 특주 니티호 중국다 바즈르기 레완지 뒤 소빈 조용을 균등아 군디 댐부티비 중국촌의 토도파르숨토 탑주기 토제탄아 포기다죠토니 중국타 바즈르긴지와라 따단진부타 피게동그휴 바즈르초단 냠토 기급니뷰조다기 튜무문진 케친 튜규야부치토 주제토의 탑주 냠릴군디다니 야지 콤비조신비 기급기 키빈송교타 튜무 콤비를 군디동치 기급진뷰 긴지쿠르스문은되유 중국타 바즈르기 응우줌 냠레라 펜즈 서비정신 채워타 난긴구슈 챔부유비 초니비 중국타 바즈르기 토림 올렌소 람수기 누분듄비 티웨 리부치니 냠레티 첸젠듀제 티웨 토와타 소르누진다 티웨 치와 텁주정신 티웨 치와 제기 초수 군디 동우 구시 송도 웨라이 뉴로시신 바즈르타 중국 기금니뷰 첩시태 편주 이치체유티 접다기 비리츠 나르웨 슈그르친유 민아라 총마진노르 나르 총유메비 동디포신유비 바즈르타 중국 레와지듄 초빈주 용딩스업드 동유티 티웨양 켄간체르친유 바즈르초니 중국 초타 튜무토 토레몰랭기 튠주르 뉴븐듄비치니 협공카기 냠레 딩스업드 동디 유지 송바신
3: 塞尔维耶总统吴切奇拟退中国的阶段层之南外给吉林球技定做三不切地给克尼布做大旗春门了有些重置托巴塔却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尼布 场出门拿捏。中国坛塞尔维也超用给特区肉的这话军前面把色度当地。推入三百中国坛塞尔维也两万集团错不退去了军队滚地动军铁真极度没退那时。一些面的铁中塞尔给克米比年来定色度动军了归属三百年预备文件切不是。中国坛给克先挖了起中文区中国坛塞尔维也挖了起多级查德比杂作者话推目没引破西域。塞尔维亚人中国坦年头推入三百两万集团初步对抗俄罗斯阶级安坦不提言了。中国坦举起南极年来一切明大国安叙给俄罗斯阶级的车席感应。第六年中国坦塞尔维亚确用给特区肉的这位主人罗久科罗维罗西一目坦确认为这位批给罗久给层次开前行动力量。台电给春明南主席习近平去确认为中文的凶论家不谈偏村仪器色电图动画年末定色图动画偏村家表姐姐的老党这年两万集团谈马文塔的给活动成为蓝前头局内中国坛塞尔维亚确认给特区肉的这话托在萨布西独立局的官地东国别年数能是毕竟七个六千三矿堂快乐日本主共突然心就看起几个人前往外催红建起主席习近平去南线开前列中国坛塞尔维亚挖了起多级查德比杂作色度动画蒙西电图动轨了军前面把人波的氧气轨把塞下签约第一中国改革命运中啊批改动轨的特区的车段切不谈年来安慰定色度动轨了卡巧三段签约解决于不是明爱中国坛塞尔维亚确用给特区肉的这话托在三百里格了滚地东局内 계급 예비 장외 피격이 낭내 고구시인라